팀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한 복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효여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스마트팜 창업 교육 참가자를 8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창업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인데요. 교육생들은 생육 데이터 분석과 온도와 습도 제어, 파종과 이식 등 스마트팜 운영의 전 과정을 실습하고 수익 모델 설계와 판로 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경영 실무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경대학교 특허종자 10종이 제공되고요. 우수 수료생에게는 최대 1억 8천만 원의 창업자금 연계지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학생 성장자립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입니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 결정 통지문과 재학 증명서, 자부담금 납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와 대한미용사회 고양시 덕양구지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헤어봉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미용사들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시각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헤어 미용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평소에 미용실 이용이 어렵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0: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일은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지만 매우 중요한데요. 발달장애인과 긴 일상을 보내며 지원하는 분들께는 상호작용은 더 중요한 일이겠죠?
2: 맞습니다. 어쩌면 상호작용이 하루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데요. 그 반응성 교수라고 지난번에 언급한 그 상호작용 방법 중에서 아동의 행동, 감정,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라라는 부분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당사자의 행동과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면 당사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중요한 말이어서 조금 길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요. 당사자의 행동과 의도를 간단히 반영해주면 당사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실까요?
1: 당사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가 궁금해지는데요.
2: 네.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상으로 바꾸어 이야기해보면 확 와닿을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행동과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준다라는 말을 맞장구 쳐주면 으로 바꿔보고요. 당사자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바꿔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실제를 말하고 실제를 행동하더라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요. 사례를 아마 들으면 바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에는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인도 있을 텐데요. 의사소통, 도전행동, 일상생활기술 뭐 이런 부분에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죠.
2: 맞습니다. 섬세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섬세한 지원 안에는 많은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당사자와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이요.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 행동이 있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도전 행동을 엊그제, 지난주, 지난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좀 길게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 때부터 지금 뭐 20대 후반이고 30대 중반이면 긴 세월 동안 도전 행동을 해온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할 때 언어 사용이나 행동 등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있었던 일인데요. 지원자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이 당사자가요. 평소하고 좀 달리 오늘 잘 참여하고 활동하길래

0: 잘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하길래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러던 중 당사자가 활동하던 작업 도구를 냅다 멀리 강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보호자하고 대화하다가 아 보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누구누구가 잘했다는 칭찬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요. 가끔씩 화를 낸다.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당사자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때부터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치료를 다니면서 당사자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잘할 때 잘했다는 말이 뒤따라오고 잘했다는 말을 끝난 다음에 그 활동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자주 한 번 더 해보자는 요청을 받아온 거죠. 그만하고 싶은데 더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잘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인데요. 이분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군요. 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이 잘할 때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이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어떤 훈련이나 뭐 연습을 필요하는 부분이라면 더 그렇게 반응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젊을 때 20대 때 와 잘하면 신이 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전 행동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르죠. 똑같은 표현이나 제스처가 어느 나라에서는 기분 좋은 표현이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하게는 욕설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0: 예. 또 한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얼마 전에 20대 후반 자폐성장애가 있는 남성 이용자분을 제가 지원하던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버리고 싶은 물건을 쓰레기 두는 곳에 반듯하게 잘 두고는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이분이 빨리 치워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치워주면 안 됩니다. 오후 2, 3시경에 버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너무 빨리 치워버린 다음에 또다시 무엇을 버릴지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릴 것이 없어 보여도 계속 찾다 보면 물감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물감을 팔레트에 다 짜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감 빈 통들을 버려야지 직성이 풀리고 또 다른 것은 당장 쓰지 않는 건데도 모두 부어버리고 빈 통을 만들어서 또 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 차라리 2, 3시에 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 이분이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아, 아까 갖다 놓은 그 물건이 잘 버려졌는지 확인하러 자주 또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활동하다 자주 일어나니까 지원자가 좀 더 하자라고 설득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아 화장실 간다고 쉬말이 없다. 볼리보로 간다고 해야지 나를 보내주겠다. 흔쾌히 보내주겠다 싶어서 화장실 간다고 자주 얘기하시고 5번 화장실 간다고 말하는 중에 4번은 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가시거든요.
1: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많이 쓴 거군요.
0: 네. 아무래도요. 지원자는 자꾸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집중하길 바라니까 좀 설득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분하고 지내면서 그 위험한 행동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그 버려졌나 구경하러 가는 게요.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신나게 맞장구 쳐주면 이 당사자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맞장구를 쳐줘봤습니다. 이게 활동을 하다가 탁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얼른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기 전에 구경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멈칫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거를 갖다가 인정해주나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반복했더니 2, 3일 뒤에 이분은 자기가 일어나면서 구경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래요 구경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뒤에는 이분이 구경이라고 할 때 제가 아 여기까지 끝내고 구경 갑시다 했더니요. 이분이 이제 스스로 끝내고 구경이라고 하면서 하던 걸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후다닥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면서 사람을 밀치던 사람이 구경 간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변화인데 끝내고 구경 가겠다고 하면 마저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흐뭇한 반응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이 글쓰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길래 제가 구경 갑시다 라고 했던 이분이 아이 구경 가는 게 아니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죠. 실제로 화장실인지 정말로 바로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싶어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구경도 합시다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신뢰감을 주게 되니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단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숨이 나거나 땀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우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것을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 예.
2: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해볼까? 하며 참고 운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갑자기 이제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빠지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몸이 잠시 쉬어달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췌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동안 내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췌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점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2: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몸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식사는 거르지 않았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뒤에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떨리거나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는 느낌이 들거나 이렇듯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끝까지 운동을 하기보다는요, 잠시 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참고 버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몸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1: 예, 실제로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려서 도움이 됐던 회원이 있었나요?
2: 네.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대화도 잘하시고 동작도 안정적으로 하시던 분인데 그날따라 말수가 줄고 얼굴색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물도 마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니 조금씩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식사는 하셨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회원이 힘들어도 끝까지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1: 자, 그러면 췌장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을 할 때 지도자나 보호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식사하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이런 짧은 질문만으로도 그날 운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시작한 뒤에도 회원분의 표정이나 말투,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느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은 그래서 그날 정해진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0: 그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 지도하는 사람은 동작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몸은 가벼운가요? 어지럽지는 않은가요? 배가 너무 고프거나 속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도 운동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몸이 준비되면 움직임도 훨씬 편안하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운동도 훨씬 편안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천천히 깨워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동작을 하기보다는요, 관절과 근육을 하나씩 움직이며 몸에게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양발은 그대로 바닥에 둔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귀를 양쪽 어깨로 올렸다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는 양손을 가볍게 앞으로 쭉 슈퍼맨처럼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이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천천히 몸을 깨워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작은 변화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몸도 조금씩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움직여볼까요?
0: 네, 이번에는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큰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움직임은 몸을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의자 앞에 편안하게 서보겠습니다.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요. 자, 숨을 들이마셨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앉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몇 차례 더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숨은 편안한지 다리에 힘은 잘 들어가는지 평소보다 무겁지 않은지 느껴보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며 몸과 호흡을 맞춰나가 보세요.
1: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몸의 신호를 살펴야겠군요.
0: 맞습니다. 몸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호를 보내지만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천천히 제자리에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꼭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앉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걸으면서 천천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0: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의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똥 싸러 가는 길인데요. 웃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동창작 연극입니다. 이 배변이라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품인데요. 공연을 앞둔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2: 내가 또 먹는 걸 좋아하면은 많이 먹는데 버틴데 나는 이거 아는지 이거 하다 보니까
3: 나도
2: 몸이
3: 많이 불었다고? 나도 병원에 있을 때 살을 엄청 많이 쪘었어. 한 100kg 나갔었나? 120kg? 그 정도 나갔을걸? 그 사진 보이지?
4: 정현님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님이 아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한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0: 예, 제목만 들으면 코미디 같기도 한데요.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0: 이 공연은 장애인 배우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무대에서 직접 들려주는 스탠딩 코미디입니다. 이 출근길 화장실이 걱정돼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 또 중요한 순간 배변을 조절하지 못해 난감했던 사람, 기저귀를 착용한 채 살아가는 사람까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웃음과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의 연출가 시양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 배변이 장애인에게 중요한 일상이지만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우연찮게 배변 문제 때문에 자립을 실패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시작해봤더니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한번 말이 터지니까 봇물처럼 터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저를 만나면 배변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 냄새 속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얘기도 해주셨냐면 여행을 맘 놓고 못 간다. 여행 가기 전날부터 굶는다. 물도 안 마신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만약에 고속버스를 잘 못하는데 혹시 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도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드니까 아예 마음껏 그러지도 못한다. 자기는 놀러 가면서 맥주 막 마시면서 놀러 가는 게 꿈이다. 참 이룰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세상이 좀 알아야겠다. 같은 장애인분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얘기 말고는. 그래서 더 세상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이건 참 슬픈 이야기지만 웃프더라고요. 웃긴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우울하게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정말 장애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배우들이 직접 대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극적인 설정을 더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 이밀주 씨도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3: 이제 연출님께서 스탠딩 코미디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연출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라 아무래도 비장애인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면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비장애인들도 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 장애에 대한 이해도 더 생길 것 같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연극과 문화가 가질 수 있는 힘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도의 장애를 있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그렇죠. 이 배우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꺼내고 이번 작품을 통해 함께 대본을 만들어 갔는데요.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박세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 박세영 씨도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히려 관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세영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똥싸러 가는 일 자체가 중증장애인이 똥싸러 가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나타내는 영능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도 장애인으로서 똥을 못 참아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비장애인들 봐도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관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얘기를 남들한테 다 오픈하고 싶어요. 별로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남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2: 예, 당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내겠는데요.
0: 네, 이 지난해 초연 당시에도 많은 관객들이 웃으면서 봤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의 일상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제작진들은 이번 공연 역시 장애인의 화장실 문제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연출가 시양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작년에 초연을 했었어요. 좀 걱정했던 것은 비장애인 관객도 많이 오는데 그들이 과연 장애인의 배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웃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될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 공연 때 앞자리에 쫙 가득 메우고 앉았던 장애인 관객분들이 껄껄껄 웃으셔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셔서 어느새 긴장은 풀렸고 장애인 비장애인 관객 구분 없이 함께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자기들이 화장실 갈 때 생각날걸요? 아까 내가 봤던 그 배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그리고 당사자들도 역시 그렇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고 누려야 될 자유인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집회나 시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만이 아니라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렇게 엄청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바뀌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들로도 세상의 삶이 바뀌고 누군가의 삶은 크게 바뀝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 그 감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공연을 보고 나면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극 똥 싸러 가는 길 연습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카라의 미스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 시간에는 맹인점술과 홍계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2: 예, 오늘 시간에도 이제 유은태라는 또 맹인이 또 상당히 그 특별한 그 좀 정말 능력을 보인고 사례와 더불어 또 이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만 가졌지만 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강치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은태, 강치주 요 두 분의 그 뭐 정말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예, 지난주에 소개를 해 주신 홍계관 외에도 그 당시에도 시각장애인 중에 이름을 알린 인물들이 많이 있었군요.
2: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점술가로서 이름을 날린 그런 인물이 많은데요.
1: 예.
2: 우리 조선중기의 학자 지봉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으로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부녀자의 수절 그리고 이제 천민도 제사를 지내는 거 뭔가 예의가 있다는 거죠.
1: 예.
2: 또 하나가 무사들의 활솜씨 그리고 거기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맹인들의 점치는 재주. 바로 이 조선의 뭐 가장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건 네 가지 중에 맹인의 점치는 재주가 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역관 출신의 학자 이경민이 위왕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또 희조일사라는 책을 보면 바로 요 황해도 봉산 출신의 맹인 유인태에 대한 기록이 전합니다.
1: 예, 유은태라는 맹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2: 예, 바로 소개한 것처럼 황해도 봉산 출신의 맹인인데요. 7살에 실명을 했는데 사실은 6살 때 이미 사기를 읽었고 고체시를 지을 정도로 상당히 그 좀 학문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그 자리 있다 보니까 실명을 한 상황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13세에는 경서를 모두 외웠다. 그리고 이 주역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선천 후천역을 연구하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시를 짓고 주역 공부에도 힘을 썼던 인물이군요.
2: 사실 우리 주역이라는 책이 점치는 것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책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해서 그런지 점치는 데 크게 통달해서 100번 점을 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명성이 크게 퍼졌다. 이런 기록이 전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호를 봉강 선생이라 했으며 그런 그 점을 잘 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의심나는 일. 우리도 보면 어떤 일 같은 걸 결정할 때 점 보러 오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 정말 유은태라는 인물을 계속 찾아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워낙 그 뭐 아마 인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엉금평의 풍모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엉금평이라는 인물은 중국의 우리 촉나라 우리 저 삼국시대 위촉고 할 때 촉나라 예. 이의 소울이었던 성도 지금의 청두죠. 청두의 점장인 엄준이라는 인물하고 그 충효와 신의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런 모습하고 그러니까 엄준이 그래서 군평이라는 호가 있어서 바로 요 유은태에 대해서도 바로 엉금평의 풍모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중국 촉나라의 가장 그 뛰어난 점장이의 바로 이 유은태를 비교를 했던 거죠.
1: 예, 앞서 소개를 하실 때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인으로 유명한 인물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2: 이 강치주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시적에 이 거리를 뭐 싸돌아 다니다가 뭐 이렇게 좀 혁기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장애를 입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우린 좀 소위 뭐 약간 뭐 좀 싸움을 하거나 놀다가 그래서 이제 외다리로 다니게 되었는데 작대기를 짓고 공중공중 뛰었으므로 그때 이 사람들이 마치 물가에 다니는 백로 같다. 우리 백로 같은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를 공중공중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호가 이 노주 물가에 다니는 백로.

0: 노. 이런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계속 즐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 예,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에 의지를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시를 많이 남긴 인물이군요.
0: 예, 그래서 이 강치주라는 분의 이제 행적을 보면 만년에는 시를 배워 사대부를 따라다니며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품은 비분관계하는 성품에다 의기를 좋아하고 풍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하늘의 기운에서 나와 뜻을 얻은 구절은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그 홍수년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운자를 나눠서 시를 이제 짓게 되는데 바로 요 강치주가 이제 당나라 시인 이백이 뛰어나서 시에 뛰어나요 적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동방사기 우스개 소리를 하면 말에 정말 뿌리가 없었다. 이 많은 그 말들을 다 잘해나갔다. 그래서 이 홍수년이라는 인물이 강치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시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제 강치주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무릎을 굽히고 탐복에 마지 않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능력이 있었던 이론이라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광취주는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건가요?
0: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영상이라든가 예, 예. 또 뭐 그런 딱 그 뭔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이미지랄까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하게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능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남을 잘 가르쳤다고 해요. 강치주는 남을 잘 가르쳐서 그에게서 글을 배운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이 그 시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제자가 되어서 이런 정말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그 시단을 형성하는 데서 이 중심 인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그 윤태는 맹인 그리고 이 강치주는 이제 외다리 시인의 라는 그런 어떤 뭐 공통점이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점술 분야 또 이 강치주는 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그대로 담았다라는 거. 이양경 문록을 비롯한
1: 예.
0: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조선 사회가 아주 그 가진 또 뭐 정말 그 기록 문화에 관한 아주 그 정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왕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시각장애를 가진 유은태와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강취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것, 덧셈과 뺄셈 같은 연산일 거예요. 그죠? 미장애 학생들은 숫자를 한눈에 보며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를 손끝으로 하나씩 읽고 자리값과 받아올림, 받아내림까지 머릿속에 기억하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 수학 공부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또 기억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돕기 위해 SK 행복나눔재단에서 초등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연산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복합계산 등 다섯 개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상금이 수여되고요.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산법 아카이빙북에 제안자의 이름과 함께 소개된다고 하네요. 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오승환 덧셈법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오, 도전해볼 만한데요, 그죠? 자,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저는 여기 참여하는 분은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접수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전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70-7601-4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29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패닉이 부릅니다. 로신한테.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름 휴가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 집에서 또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모처럼 여유를 느끼면서 재미있는 책 한 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휴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지상진 씨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더위를 날리는 공포 영화 준비했습니다. 2001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영화를 한국 공포 영화의 숨은 명작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같은 무서운 존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불길한 분위기, 절제된 연출이 공포 심리를 자극한 영화인데요. 윤종찬 감독의 영화 소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어스가 부릅니다. 오버드라이브.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7말 8초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 어떻게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여름 휴가는 9월까지 조금 미루어 두었어요. 예전이라면 이럴 때 집 근처 극장에서 소박하게라도 휴가를 즐기곤 했었는데요. 에어컨 빵빵한 영화관에서 얼음 가득한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거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극장 피서의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나 상영 중인 외국 영화는 극장에서 화면 해설로 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올해 초에 한창 뜨거웠었던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었죠.
0: 네.
1: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는 저만의 피서 비법이 생겼습니다.
0: 아쉬움을 달래주는 비법. 설마 북? 책?
1: 네. 네. 아쉽게도 책 맞습니다.
0: 아, 왜요? 왜 아쉬워요? 좋죠.
1: 네. 네. 저희에게는 그래도 훌륭한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이 있었죠. 극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책을 읽으면서 달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 공포장을 하면 어린 시절에 보았었던 영화 링의 충격 때문인지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0: 네.
1: 링의 주인공의 사다코의 기괴한 이야기 역시 소설 원작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건조하고 선선한 도서관에서 공포소설로 느끼는 섬뜩함은 영화 못지 않은 법이죠. 오늘은 작년에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내내 벼르다가 마침내 발견한 일본의 공포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여름을 맞아 일종의 남량 특집이네요. 그죠? 오늘
1: 네, 맞아요.
0: 네, 여러분 특집입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인지가 궁금해요.
1: 네, 바로 센스디 작가의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무대가 되는 긴키 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역사적으로 일본의 옛 수도권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소위 간사이 지방과 대체로 겹치는 곳이죠. 얼핏 지명이 낯설 수도 있지만 오사카나 교토처럼 일본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일 겁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이 유명한 관광지를 서늘한 공포 콘셉트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0: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자, 이게 근데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입니까?
1: 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이기도 한데요.
0: 아, 그래요? 예.
1: 네, 이 책은 원래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되었던 인터넷 소설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하루에 8분이나 읽어주셨다라면서 소박하게 기뻐했을 정도로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서는 SNS를 장악하더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죠. 인기에 힘입어서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었고요. 일본 공포 영화의 거장인 시라이시 고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실사 영화로도 개봉되었어요. 한국 극장가에서도 작년에 관객 27만 명을 돌파해서 일본 실사 영화로서는 꽤나 이례적인 성공을 가두었었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한 재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러 마니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온 작품입니다.
0: 네, 이런 놀라운 작품을 쓴 작가가 이름이 세스지 맞죠?
1: 네.
0: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이 책이 데뷔작인 신인 작가입니다.
0: 와, 데뷔작인데 대박이 났네요.
1: 네. 네, 그 성별 같은 자신의 기본 정보마저도 작품의 미스터리한 요소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스토리텔러죠. 첫 작품으로 무려 3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 호러가 대단하다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에 매료되어서 작가의 후보 속작들까지 모두 찾아 읽었었는데요. 차세대 호러 거장이라는 평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 소설은 잡지사 인터뷰, 인터넷 글, 대화 녹취록, 그리고 독 독자의 편지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실제 사건 기록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물하고 있죠.
0: 그냥 이렇게 뭐 인터뷰다, 녹취록이다, 뭐 독자의 편지다 이러면은 마치 뭔가 실화처럼 구성한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괴담집 이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해당 장소에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소설은 행방불명된 동료 기자 오자와 씨를 찾기 위해서 올린 제보 안내문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온갖 기괴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괴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뭐 사무실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일상 공간을 무대로 하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SNS 댓글 그리고 동영상 채널이라든가 블로그 글 등 현대인에게 친숙한 매체들로 현실감을 더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각 괴담들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만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마주하게 되죠.
0: 야, 그야말로 다양한 괴담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상진 씨가 생각할 때 이 괴담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한 프리랜서의 제보가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상황이 상당히 현실적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지방의 부동산 매물을 구경하는 게 취미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던 그는 그날도 검색된 주택 이미지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한 여자의 흐릿한 실루엣을 발견하게 됩니다.
0: 잠깐만요. 이거 무서운데 지금.
1: 빨간 코트 차림의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0: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이상한 걸 봤다 싶어서 다른 매물 사진으로 시선을 옮겨가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찍힌 그 여자의 선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올린 자세였습니다.
0: 왜 그랬대요 또.
1: 네, 그 여자의 이미지 위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진 글자가 쓰여 있었죠.
0: 정말 지금 들으면서 소름 세 번 돋았거든요. 근데 왜 또 만세라고 있대요. 그 와중에 메시지는 또 뭐라고요. 뒷내용이 뭐래요.
1: 네,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A씨가 업무용 문서를 잔뜩 인쇄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기괴한 사진 한 장이 출력됩니다. 그 여자였죠. 네, 사진과 함께 투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네, 사실 이 여자는 만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공중을 향해서 팔을 뻗어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던 거였죠. 네, 다른 괴담에서 밝혀지기로는 목을 매달아 죽어갔던 자식을 붙잡아서 살려내려던 눈부림이었습니다. 여러 괴담을 읽다 보면 이 빨간 여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식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살려내고자 어디까지 노력하는지 같은 의문들이 풀려갑니다.
0: 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서 꼽은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1: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실종된 오자와 분이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벌벌 떨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그 공포의 끝까지 다다랐었는데요. 올여름 사정상 극장 피서나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의 두 발은 순식간에 긴키지방의 호러스팟을 디디고 있을 테니까요.
0: 야,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이 책 어디서 읽어볼 수 있어요?
1: 네, IT로 열린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의 추천곡은요?
1: 그래도 여행인데 음악만큼은 설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요,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실을 경영하고 있는 박상숙인데요. 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동료들에게 봉사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자그맣게 그냥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마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더더욱이 봉사를 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 이분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한테나 자부심 갖고 나는 마음을 만지는 치료를 한다. 몸만 만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만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발만 움직일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낯설은 식당에 가도 뭐 어디 길을 갈 때도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일평생 동안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작은 거라도 도와줄 수 있다.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서울 서초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박상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마 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늘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안마라는 재능이 있잖아요. 네,

안마 봉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마 봉사단이 찾아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모든 안마 봉사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01년에 개봉한 윤종찬 감독의 작품 소름이에요. 택시기사 용현이 낡은 아파트에 이사와서 이웃집 여자 선영과 가까워지는데요. 기묘한 일들을 겪게 되고 주민들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공포가 교차하게 됩니다. 용현 역은 김명민, 선영 역은 고장진영이 연기했어요.
0: 이 영화는 이제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0: 선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네. 선영은 집에서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마침 옥상에 올라간 용현은 얼굴에 피멍이 든 선영을 마주치고 놀라요.
1: 아, 좀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웃끼리 가까워지게 되는 건가요?
0: 네네. 선영은 용현이 준 영화 초대권으로 이웃이자 친한 동생인 은수와 영화를 보고요.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용현과 둘이 식사를 하고 강가로 드라이브도 해요. 선영은 용현이 사는 504호에서 얼마 전에 은수의 남자친구 광태가 불에 타서 숨졌고 그 뒤로 은수도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용현은 선영을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길을 막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쫓아가는데요.
1: 네.
0: 과속하던 배달원이 사고로 숨지자 용현과 손님은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려요.
1: 웃음을요?
0: 네네. 네. 용현은 그렇게 일을 마치고 편의점을 들리는데 선영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주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이 작가가 입에 담배를 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이 작가는 옆에 펼쳐놓은 책을 뒤적이며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자판을 두드린다. 낯선 소리에 이 작가가 현관을 돌아본다. 이 작가가 일어나서 현관 앞으로 간다. 용현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데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 용현이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간다. 5층 복도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는 걸 보고 용현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올라간다.

용현이 자전거 앞으로 가서 자전거 벨을 눌러본다. 용현이 복도를 좌우로 둘러보다가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놀란 용현이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뭔가 꺼림직한 듯 천천히 걷는다. 용현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계속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선다. 용현이 꼼짝하지 않은 채로 눈동자만 돌렸다가 서서히 고개를 돌린다. 용현의 뒤에 선영이 서 있다. 눈에는 피멍이 들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선영이 옷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용현이 산 속에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선영은 옆에서 비를 맞고 서 있다. 용현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를 판 뒤 서둘러 나와서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뒤 시신을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그런 다음 손전등을 비추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빈 지갑은 구덩이에 던진다. 용현이 다시 삽을 집어들고 구덩이에 흙을 덮기 시작한다. 용현이 삽을 내려놓고 선영을 안아준다.

0: 용연의 찬.
1: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 술 마시고 걔가 자주 술 마시고 지가 자빠졌어.
0: 선영의 얼굴에 커다랗게 피멍이 들어있다.
2: 아, 이 두 사람 선영 남편의 죽음을 숨긴 뒤에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3: 선영은 피 묻은 도마를 감추고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면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네. 용현의 제안으로 포장마차에 가는데 뜨거운 만두를 먹다가 허둥대는 용현의 모습에 선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고 그렇게 가까워진 둘은 밤을 보내죠. 선영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집을 떠났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용현은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다독여줍니다. 한편 이 작가는 504호에서 벌어진 안 좋은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다가 이발소 주인에게 30년 전 살인사건의 전말을 듣게 돼요.
2: 504호면은 용현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3: 맞아요. 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뒤에 다른 여자와 달아났는데 그때 어린 아기가 그 집에 방치돼 있다가 울음소리 때문에 가까스로 구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용현은 이 작가에게 그 사건을 전해듣게 되고 월세를 내러 주인집 송씨의 이발소에 들렀다가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선영은 복도에 서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이 생각났는지 한참 멈춰 있는데요. 이 작가의 손자였어요. 은수는 선영을 마주치지만 용현과 가깝게 지내는 게 못마땅해서 거리를 두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계속 만나보시죠.
0: 늦은 밤 선영이 불 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온다. 선영이 계단 벽에 있는 오래된 낙서를 보며 멈춰선다. 빨간색으로 엄마, 아빠라고 쓰여 있다. 선영이 낙서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참에 고장난 어린이용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다. 선영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러진 보조바퀴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일어선다.
4: 누가 보세요? 이분 소설마다 아버지 완전히 제일이 합니다. 네. 애들도 보란 듯이 내 돈으로 키우고. 아이고,
0: 선영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주저앉는다.
4: 무조하게 집에서 수사는 하지만 출판만 되면 확실하게 쏩니다.
0: 술에 취한 이 작가와 송 씨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4: 형님이면 컸죠.
5: 희망 부인은
4: 30년 전 이 아파트 비극의 유일한 증인 이발소 김 씨 아닙니까?
5: 야! 야! 내가 말 왜 김 씨야? 송 씨지?
4: 아, 내 소설에는 아무 사람도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실명 들었습니까?
5: 나도 저주를 많이 받아.
4: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이발수 김 씨는.
0: 복도의 등이 깜빡거린다.
5: 아니, 뭐야 이거.
4: 아, 참 이놈의 아파트 사람 잡고 못해. 아, 왜 이래요, 사람 놀래게.
0: 샤워를 마친 용현이 둘의 말을 듣고 있다.
5: 내 엄마가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다며.
4: 아이, 소설이잖아요, 소설.
0: 계단에 앉아있는 선영도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깜빡거리는 불빛 속에서 어린이용 자전거에 앉아 낙서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벽에 있는 낙서에는 엄마만 적혀있다. 용현이 거울 앞에 서서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있다. 용현은 어깨를 조금 틀어서 뒷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 허리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까지 심한 화상 흉터가 이어져 있다. 용현이 흉터 부위를 거울에 비추며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다. 낡은 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깨진다. 다음 날 아침, 용현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다. 옆에서 자던 선영도 일어난다. 용현이 거실로 나간다.
6: 누구세요?
5: 나야, 김형.
0: 용현이 현관으로 내려서서 문을 연다.
6: 자는 걸 깨웠나? 나 좀 빨리 출판사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어? 사장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늦어서 말이야.
0: 선영이 옷을 입는다.
6: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 택시비 줄게. 응?
0: 찬.
7: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6: 이 사람이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지방령, 남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비행위령,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야. 다 일리 있는 얘기지. 그건 그렇고 김영 고양이?
7: 네? 고양이요?
6: 응.
7: 글쎄요. 뭐 어디에선가 태어났겠죠?
6: 무슨 소리야?
7: 저 고아예요.
6: 고아?
7: 네.
0: 이 작가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2: 선영도 그렇지만 용현도 과거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네요.
3: 네. 용현은 택시회사에 찾아온 형사들에게 실종된 옛 연인 미정에 대해 추궁을 받지만 돈을 떼먹고 달아난 여자라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해요. 선영은 용현이 냉장고 안에 둔 폐물 봉투에서 반지 하나를 몰래 챙겨 껴보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던 용현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동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이 얘기를 꺼냅니다. 용현은 자기도 부모가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는 고아였다고 털어놓고요. 둘은 널뛰기를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요.
2: 그 선영이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보던 것도 뭔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3: 맞아요. 네. 한편 이 작가는 광태의 노트를 태우다가 은수에게 들키고 은수는 광태의 글을 훔친 게 아니냐고 의심해요. 은수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선영에게 용현한테도 이러냐며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하는데요. 용현은 선영의 말 뒷부분만 엿듣고 자기를 이용한다는 줄 오해를 해서 분노에 휩싸이고 말죠. 네. 그날 밤 이 작가는 책이 저절로 펼쳐지거나 냄비가 툭 떨어지는 등 이상한 현상을 겪고요. 은수는 악몽을 꾸는데 광태가 자장가를 부르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얼마 뒤에 용현은 선영과 민속마을을 다시 찾아서 밥과 술을 먹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어느새 밤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식당 밖에 나와 있다.
8: 팔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막말로 내가 고아가 된 게 왜 내 운명이고 팔자냐? 날 패등에 친 그 부모란 인간들 잘못이지. 안 그래? 팔자. 나 그런 거 안 믿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9: 그거 알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옥상에서 만난 거 기억하지?
8: 너 여기 이렇게 됐나?
0: 용현이 선영의 부은 눈을 흉내낸다.
9: 그날 밤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 알아? 용현 씨가 안 나타났으면 죽었을까? 그거는 우연인가 운명인가?
8: 아. 너 고민할 게 그렇게도 없니? 너 일단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9: 참, 속도 편하다.
8: 너, 내가 속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줄까?
9: 뭔데?
8: 야,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나도 싸움이라면 한가닥 했었는데 그놈한테만 안 되더라고. 거기다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놈이었어.
9: 비교가 안 되네.
8: 날 볼 때마다 고아라고 놀려대는 거야. 돌아버리겠다. 내가 뭐라도 당할 수가 없는 놈이니까 이거 학교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쳐버리겠는 거야.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다 참다 참다 어느 날 그놈을 학교 뒤 야산으로 불러냈어. 그리고 가지고 나간 칼로 결국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게 정말 살겠더라고.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무튼 그게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법이야.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평범한 놈이 아니란 거 알고 있었잖아 너. 고아해, 떠돌이해.
9: 이딴 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럼 넌 나 사랑하냐?
8: 사랑? 글쎄 헷갈려.
9: 헷갈려? 뭐가 헷갈려?
8: 아, 이상하게 헷갈려.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널 보면 헷갈려.
9: 헷갈려.
8: 그게 뭘까? 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어?
0: 선영은 등을 돌리고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용현이 선영의 뒤로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내민다.
2: 그 냉장고에 있던 폐물을 선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3: 맞아요.
2: 네, 용현은 선영이 반지를 가져간 걸 아나요?
3: 네, 알고 있고요. 용현은 선영과 모텔에 가는데 냉장고에서 왜 반지를 가져갔냐며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날 이용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선영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용현이 있었을 뿐이지 이용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는데요. 용현은 예전 애인에게도 자기가 가진 걸 다 줬지만 결국 배신당했다면서 선영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해요. 둘은 서로의 뺨을 때리고 선영은 평생 맞고 살아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맞섭니다.
2: 네네.
3: 결국 용현은 선영에게 선물받은 목도리로 선영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말아요.
2: 살인을?
3: 네. 네.
2: 그러니까 용현이 좀 이상해요.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그 과거와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3: 네, 여기서 선영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선영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2: 네.
3: 아들을 살리려고 옷장 안에 숨기고 문을 잠갔는데 아들이 그만 질식해서 죽은 거였어요.
2: 네.
3: 용현은 비가 쏟아지는 숲속에 선영의 시체를 묻다가 선영의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얼어붙더니요. 뭔가를 깨달은 듯 송 씨의 이발소로 황급히 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갑니다.
2: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마지막 내용입니다.
0: 이발관 안으로 들어온 용현이 거울 위에 걸려있는 사진 액자에 손전등을 비춘다. 용현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추고 유심히 살펴본다. 용현이 주시하고 있는 건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남편이다. 용현이 선영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가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춰본다. 용현은 사진관 액자에 걸린 사진 속 젊은 남편의 얼굴과 선영의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둘은 같은 사람이다. 용현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전등을 떨어뜨린다. 용현이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다. 용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낀다. 걸을 기운도 없는 듯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계단을 올라간다.
10: 이게 뭐라고?
0: 용현이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 작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 작가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한다. 이 작가가 옆에 떨어뜨린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10: 내 소설 몰라간다 이거야? 좋다.
0: 이 작가가 갑자기 뒤를 획 돌아본다. 이 작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두운 복도를 둘러본다.
10: 이거야! 보이지 않는 공포! 내 소설의 백미! 나 지금 무섭다고!
0: 이 작가가 504호 앞에 멈춰선다.
10: 이제야 억울하게 죽으네. 엄마의 영혼은 장성한 아들을 불러들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30년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애와 함께 살던 곳에서 다시 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504호 남자, 바로 그녀의 아들. 이 얼마나 죽이는 쿨한 엔딩이냔 말이야.
0: 혼자 소리치던 이 작가가 문득 옆을 돌아본다. 용현이 노려보고 서 있다.
10: 어? 김영.
7: 내가 왜 귀신 아들이야?
10: 응?
0: 용현이 달려들어 이 작가의 멱살을 잡는다. 용현이 이 작가를 패대기 치고 발로 걷어찬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거린다. 뒤를 돌아보는 용현의 얼굴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용현은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주시하다가 깜빡거리는 전등을 올려다보고 이를 낙문다. 이 작가가 피를 흘리며 웃어댄다.
10: 온다! 온다! 온다! 올 거 온다! 온다! 원혼이의 아를 부른다! 내 소설 그대로잖아!
2: 와, 용현과 선영이 이봉 남매였고, 그죠?
3: 네.
2: 용현이 결국은 이제 이 아파트에 얽힌 저주와 비밀의 핵심 인물이었네요.
3: 그렇죠. 네. 네, 30년 전 504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기는 용현이었고, 용현의 아버지는 아내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이제 도망쳐서 이제 선영을 낳은 거죠. 네. 화난 용현은 이 작가를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2: 뭐 지금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용현은 냉장고에서 귀금속을 챙기다가 냉장고에 붙여놨던 선영과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면서 괴로워하고요. 키우던 햄스터를 들고 나가던 중에 복도에 죽은 선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은수였어요.
2: 네네.
3: 용현은 은수의 부름을 무시하면서 도망치듯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데요. 갑자기 햄스터가 심하게 날뛰면서 찍찍거리고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자장가가 들려오면서 아파트 불빛이 막 깜빡이기 시작해요.
2: 네.
3: 이렇게 용현은 비를 맞으면서 우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2: 이게 귀신이 없어도 그런 게 왜 더 무섭잖아요.
3: 맞아요.
2: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계속 마음 졸이는 그런 거네요.
3: 네. 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에 별점 5개를 주면서 21세기의 한국 호러로 소름 그리고 곡성 두 작품을 뽑았는데요. 다른 평론가들도 이 미금 아파트라는 공간은 영화 샤이닝의 오버록 호텔처럼 살인마보다도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없이 현대인의 불안심리를 구현했다면서 호평을 줬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영화 30선에서 23위로 선정이 됐고요. 촬영지는 1969년에 준공된 서울의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인데 이 촬영 직후에 재개발 문제로 철거가 됐다고 해요.
2: 네. 영화 소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요.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그 질문에 답하듯 나는 모로가 미술관을 준비하며 사후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써두었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그는 찬란한 지평을, 가장 다양한 길들을, 가장 새롭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길들을 열었다. 그는 허풍을 떨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미술의 고유한 성격인 통찰력 있는 철학과 고도의 이성과 최상의 논리를 유지하며 환상과 시적이고 유연한 변화, 그리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을 프랑스 미술에 도입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모두를 향한 선언처럼 그 문장은 자화상의 시선과 겹친다. 1층의 철문을 밀어 닫으며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다시 철커덩 소리가 크게 울린다. 마치 방금까지 속해 있던 마법의 세계가 닫히는 소리 같다.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실의 좌표가 잠시 흔들린다. 모로가 말년에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결국 그 길 위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자코메티 미술관. 영원히 걷는 남자. 나에게 자코메티는 한 장의 사진이다. 비가 내리는 거리. 화면을 위아래로 가르는 가느다란 가로수 한 그루. 그 오른편 사진 한가운데에 나무줄기만큼이나 가늘고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찻길을 건너고 있다. 가로수와 건물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한없이 넓어 보이고 그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인다. 우산도 없이 외투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왼손으로는 외투 앞자락을 붙들고 있다. 허술하게 뒤집어 쓴 외투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매달린 듯 몸 전체가 위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다. 외투 깃사이 좁은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앞을 응시하는 눈매는 치켜떠져 있고 미간은 가볍게 찌푸려져 있다. 이 남자가 이 길을 건너는 데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다. 이 남자, 자코메티다. 1961년,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이 포착한 순간이다. 세상은 자코메티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혹은 현대 조각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가라는 수식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자코메티는 이 사진에서 시작된다. 이 쓸쓸한 사진을 처음 우연히 보았던 순간 가슴이 철렁하도록 각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KBS 오디오북.
1: 걷는 존재. 사진 속 남자가 자코메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조각 걷는 남자가 겹쳐 떠올랐다. 처음 책에서 걷는 남자를 보았을 때 가늘고 긴 다리를 크게 내딛고 상반신을 살짝 기울인 형상이 한자 사람 인자를 확대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단순한 형상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여러 미술관에서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뼈대만 남은 듯한 형상임에도 그 인체는 분명히 공간 속을 통과하고 있었다. 단지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조각과 내가

0: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 전시실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였다. 그는 바람처럼 가볍게 공기를 가르며 걷는 듯하지만 두 발은 움직임을 그리고 있음에도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고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땅이 무거움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교감하거나 동행할 수 없이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고독해 보였고 그럼에도 단호하게 성큼 내딛어야만 하는 그의 걸음걸이가 고단해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로댕이 보여주었던 걷는 남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로댕의 남자는 근육질의 강인한 몸과 힘차게 앞으로 내디딘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다. 비록 머리가 없지만 힘을 내뿜는 신체를 보면 일종의 선망과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 자코메티의 여리고 가는 남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위태롭다. 그의 시선은 나를 외면하지만 어쩌면 내가 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을 걷는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나는 걷는 남자와 서 있는 여자를 함께 본 이후로 이 작품을 꼭 걷는 남자라고 부른다. 그의 조각에서 특히 걷는 남자를 발표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작품에서 남자는 걷고 있는 반면 여자는 두 팔을 옆으로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자세로 표현된다. 이 두 조각을 함께 보면 걷는 남자와 부동의 자세로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사이의 대비, 갈등, 안타까움. 그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러나 결코 가까워지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 전부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각은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남자여야 한다. 비 오는 거리에서 구부정하게 걷는 사진 속 자쿠메티와 공간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조각 속 남자가 겹쳐질 때 나에게 이 사진은 곧 자쿠메티 그 자체가 된다. 그 쓸쓸함과 고독,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움직임까지. 사진 속 거리 표지판에서 이곳이 파리 14구 알레지아가임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화에서 조각으로 자코메티는 1901년에 이탈리아와 접경한 스위스 산악지역에 작고 아름다운 마을 스탐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자코메티는 후기 인상주의풍의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린 알베르토는 자연스럽게 그림과 조각을 접하며 성장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제네바 미술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18세의 학교를 떠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옛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작품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더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파리로 갈 것을 권한다. 전통적 시험과 규범에 얽매인 국립미술학교 대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자코메티는 1922년 1월 파리에 도착해 약 5년간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공부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진로를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정했다.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조각을 선택했다고 훗날 고백했다는 말은 그의 출발이 이미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스승 앙투안 브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조수로 15년간 일한 뒤 독립해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구축한 당대의 주요 작가였다. 로댕이 살아있는 듯한 인체 묘사로 인간의 내적 감정과 고뇌를 강렬하게 드러냈다면 브루델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정적이고 절제된 조형미, 건축적인 구조를 중시했다. 로댕의 혁신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자코메티가 찾고 있던 길은 스승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눈앞의 모델을 본다는 것과 그것을 3차원의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종종 스승과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브루델의 지도 방향을 따르기보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집트와 고대 문명의 유물을 관찰하며 인체와 형태에 대한 생각을 확장했고 동시에 입체주의가 보여준 해체된 구성에 매혹되어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1: 아! KBS 오디오

독자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가다. 그랑드 쇼미에르가 자리한 몽파르나스는 19세기 말 몽마르트르가 그러했듯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논하던 중심지였다. 르돔, 로통드, 셀렉트, 쿠폴 같은 카페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고 밤이면 술과 토론이 뒤섞였다. 헤밍웨이가 파리는 언제나 축제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그려낸 바로 그 시절이다. 모두가 카페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함께 예술을 고민하고 토론하던 시기였다. 자코메티 역시 이 카페들에서 만난 화가, 조각가, 시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사유를 확장했고 점차 자기만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1925년, 그는 스승 브르델이 운영하던 단체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파리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세상에 자신의 조각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점은 동생 디에고의 두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고, 다른 한 점은 여성의 흉상을 세 개의 입체 덩어리로 구성한 추상 조각이었다. 인체를 소재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두 언어를 병치한 셈이다. 이 추상 작품을 두고 브르델이 이런 작업은 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내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 시도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막 출발한 조각가 자코메티가 이미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전통 조각,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상의 볼륨을 분해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상 조각을 발전시킨다. 숟가락 여인, 커플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한다. 형태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형상을 찾고자 한 시도였다. 1926년 12월,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작업실 겸 숙소를 구해 이폴리트 맹드롱가 46번지로 이사한다. 몽파르나스에서 멀지 않은 곳, 23제곱미터 남짓한 협소한 공간이었다. 마당을 둘러 허름하게 지어진 2층 건물에 여러 작업장이 나뉘어 있었고, 그의 작업실은 마당을 향해 문이 난 1층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침대가, 반대편에는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작은 메자닌이 있어 디에고가 지냈다. 난로 하나뿐인 방, 바깥에 있는 수도와 화장실, 불편하고 비좁은 이 공간에서 자코메티는 훗날 명성과 부를 얻은 뒤에도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그의 예술은 이 공간을 떠나지 않았다. 때마다 새로운 자코메티를 만날 수 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천창에서 자연광이 환하게 내리는 작은 전시장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 곁에 안락 의자가 놓인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과거의 전시 도록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자코메티의 삶과 작품에 관해 미술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자코메티와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친구들 전, 자코메티와 살바도르 달리 전 도록을 통해 초현실주의 시기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를 발견한 것이 큰 기쁨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화가가 살아생전에 벽을 칠할 페인트의 색깔, 각 작품들이 배치될 위치, 관람객의 동선까지 예측하여 구상한 미술관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미술관이라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예술가의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술관들은 바로 그런 공간들인데요. 외젠 델라크루와 르코르비지에, 귀스타브 무로 등 언제 보아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거장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7개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한 작품, 한 작가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곳,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 라디오 극장. 집에 돌아오고서야 알았다. 내가 너무 지쳤다는 것을. 이제야 편안히 누운 등이 따뜻해지고, 이제야 식탁에 앉아 먹는 밥이 온몸으로 소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날 품어줄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0: 좀 더 자.
1: 계속 눈물이 흘러. 눈물이 멈추질 않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아. 친구가 사라졌어.
2: 뭐?
1: 나 때문에 친구가 떠났어.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 고백을 했는데 난 몰랐어. 그 친구 앞에서 편지 준 사람을 비웃고 편지를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혼자만의 감정을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하냐고 화도 내고 그러다 여태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쓴 사람이 그 친구란 걸 알았어.
0: 그 친구가 지독한 짝사랑을 했나 보네.
1: 아, 그랬나 봐. 근데 난 상상도 못했어.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 날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여자잖아.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난 잘 모르겠어서 장난치냐고 했어. 장난하려고. 왜 이딴 짓을 하냐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난 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거절을 한 걸까?
0: 너도 그 친구를 좋아했구나.
1: 우리 집엔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친구 집엔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딘지도 몰라. 항상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났어. 그렇게 연락을 끊으니까 내 쪽에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같이 보낸 시간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내 감정이 뭔지.
0: 사랑이 우리 지수를 이렇게나 크게 흔들어놨구나.
1: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0: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서 사랑에 아파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가까이 두고 싶은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1: 친구도 힘들었겠지? 긍정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걸 내가 거부했어.
0: 지수는 그러고도 3일을 잤다. 가끔 깨서는 그 친구 얘기를 하기도 하고.
1: 그 친구 보면 언니 생각이 났어. 언니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 그런데 더 만나다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나한테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 같았어.
2: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수다를 떨었다.
3: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아. 언니들이 떠나고 이 집에 얼마나 냉기가 돌았는지 알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왔을 때 인기척이 없으면 무섭기보다 쓸쓸해지는 거. 그땐 좁아서 북적이던 방을 혼자 다 쓰는데 그것도 싫더라. 밥 먹고 서로 안 치우겠다고 가위바위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으라는 사람도 없고 치우라는 사람도 없고.
4: 그래도 저녁엔 부모님이 계시잖아.
3: 이제 나도 애가 아니잖아. 누구한테 걱정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고.
4: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3: 일찍 연락하면 내려올 수 있었어? 알바도 3개나 한다면서.
2: 그러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1: 언니 창문 좀 열어봐. 목련꽃잎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봄도 아닌데 왜 봉연이
2: 소리를 하다 다시 잠들었다.
5: 어? 누구지? 042290? 내 삐삐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 뭐야?
4: 151155 I miss you?
2: 갑자기 준호가 떠올랐고
4: 9977? 구구절절인데?

0: 내가 정작가 보러 여길 가보네.
1: 그렇게 부르지 마요.
0: 자꾸 불러주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작가 될 거잖아. 정미래의 작가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정작가, 더 줄이면 정작.
1: 어떻게 알고 왔어요?
0: 세상 참 좁더라. 네가 알바하는 출판사 찾아갔었거든. 거기서 책 낸 선배가 나랑 친한데 그 선배가 정작한테 연극 티켓 줬었다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렇게 작업도 같이 하게 됐고.
1: 박상철.
0: 그렇다니까. 암튼 주소는 그렇게 알아냈고. 은수, 별일 없지?
1: 네. 연습은요?
0: 그럭저럭 하고 있어. 공연 전엔 올라와야지.
1: 당분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0: 공연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첫 공연작인데.
1: 되도록 그럴게요.
0: 그래. 아, 기차 안에서 읽으려고 잡지 하나 샀는데 이거 선물.
1: 시내 21?
0: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영화 잡지인데 창간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읽을 거리가 많아.
1: 이게 선물이에요?
0: 그 안에 35페이지, 그게 내 선물이야. 선물이라기보단 고급 정보? 얼굴 봤으니까 나 간다.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그닥 안 반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 붙잡는 거야?
1: 아니요. 고마워요.
0: 서울 생활이 지쳐서 내려온 거면 정동진 바다도 한번 가봐. 거기 편한 민박 있는데 소개해줄게.
1: 알았어요. 근데 04290은 뭐예요?
0: 영화 보러 가자.

0: 지수가 다녔던 검정고시 학원에 가봤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으면 찾아가 보자 해서 가서 이러저러하다 사정을 말하니까 찾아서 알려주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머니가 단번에 날 보고 지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수 언니라고 했지. 그래서 은비가 연락이 안 돼서 지수가 걱정한다고 했더니 은비 방을 보여주고 은비가 지수 앞으로 남긴 유서도 보여줬어.
1: 유서? 은비는 마음의 병이 있던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일도 꾸준히 다닌 적이 없어요. 자해하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서 입원도 했었고요. 은비는 이성보다는 동성에 더 끌린다고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릴 땐. 그런데 정체성? 자기의 성 정체성은 다르다면서

0: 평범한 그 또래 청소년들이야. 여자애들끼리 하는 거 뭐 같이 놀러가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쪽지 주고받고. 지수는 우리가 없는 빈자리를 은비와 보내며 잘 지냈던 것 같아.
1: 근데 지수는 사랑은 아니었던 거지?
0: 놀랐겠지. 그래서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1: 얘기할 거야?
0: 얘기 안 할래. 어쩌면 저 무의식 속에선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1: 그래, 굳이 꺼내지 않는 얘기들 있잖아.
0: 언니, 어떻게 지내? 애들 많이 컸더라?
1: 많이 컸다고? 아직 제 손으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들이야. 누군가는 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난 지혜로운 여자가 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여자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결혼과 육아는 정말 날 바보로 만들어버렸어. 정신을 차려야지 하다가도 또 허둥되게 만들고, 이게 맞지 싶다가도 어김없이 틀려버리고.
0: 그래도 언니, 언니가 하는 모든 건 다 지혜로워 보여. 난 일찌감치 언니한테 그렇게 세뇌당했다니까.
1: 그러지 마. 나도 엉뚱하고 허술하고 웃긴 여자로 살 수 있어.
0: 뭐야, 꼭 내가 그렇다는 말로 들리네?
1: 아니라고는 못하지. 넌 어때? 서울에서 글 많이 썼어?
0: 나 말 못했는데 대학 다녀.
1: 뭐? 그걸 왜 말 안 했어? 왜?
0: 모르겠어. 괜히 부담 줄까봐. 아님 타이밍을 놓쳤나?
1: 야, 정말 대단하다. 혼자 힘으로 서울 가더니 공부도 혼자 해내고.
0: 못할 건 없지 싶어서.
1: 존경해. 난 너 예전부터 존경했다. 네 고집, 무대포 정신, 끈질김, 무모함 다.
0: 그랬지? 아, 나 그랬는데 서울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 소심하고 눈치 보고 막 비교하고 아주 쪼글쪼글해졌어.
1: 그래도 좋아. 너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
0: 가봐야겠다. 형부는?
1: 그분은 공부하느라 밤에 와.
0: 어? 아니, 육아며 살림을 언니한테 다 맡겨놓고?
1: 딱 2년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애들 키우느라 우리 기회를 놓쳐버릴 순 없잖아. 둘 중 누가 희생해야 한다면 나지. 지금은 애들 옆에 엄마가 필요하니까.
0: 그럼 나중엔? 나중엔 언니 차례가 올 줄 알아? 아, 나 진짜 이래서 사람은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 난 정말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누굴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1: 정말 사랑하면 맨정신으로 가능해.
0: 나 그럼 맨날 억울할 것 같은데? 나는 태생이 이기적인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1: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보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0: 야, 우러니 독신주의자였는데 결혼하더니 사랑지상주의자 됐네. 근데 누굴 그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1: 그걸 왜 몰라?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데. 누구 있어?
0: 아니, 없어.
1: 없을 리가 있나?
0: 아, 몰라. 난 사랑을 모르나 보지.
1: 뭘 몰라, 모르겠어.
0: 아, 몰라. 아,

0: 내 덕에 파리 구경은 잘했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1: 모르겠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로 갈지? 아, 런던으로 바로 넘어갈까?
0: 정말 아무 계획이 없구나.
1: 있었지. 있었는데 파리에 와서 황홀경에 빠진 걸까?
0: 나한테 빠진 거 아냐?
1: 어?
0: 아냐? 나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1: 아, 혜수가 애가 아니구나. 많이 예뻐지고 숙녀가 됐네. 뭐 이런 생각은 했다. 왜?

0: 여기 이렇게 오빠랑 있는 거 꿈만 같다. 나도 파리 오기 전에는 파리에 매일 저녁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고 루브르 근처에선 여인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
1: 야, 어떻게? 파리는 하늘까지 멋지냐?
0: 파리는 관광하긴 좋은데 생활비가 너무 비싸. 아니, 미술 재료가 비싸서 그럴지도 몰라. 용돈은 한정적인데 재료 사고 나면 바게트만 먹어야 하거든. 바게트는 왜 이리 질기고 딱딱한지 처음에 먹을 때마다 입천장이 얼었었거든. 근데 이제 바게트 없이 못 살아. 질긴 게 아니라 밀도가 높은 거고 딱딱한 게 아니라 바삭한 거였어.
1: 용돈 받아 살다니 그것도 부러운데?
0: 응? 왜? 고모한테 금전출납부 검사받을 때마다 용돈 깎일까봐 얼마나 심장 쫄리는데. 그런데 오빠,
1: 응?
0: 프레디를 만나면 이런 불안이 사라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1: 그 사람 사랑해?
0: 사랑이 뭔데?
1: 이런 거.
0: 에펠탑을 보면서 키스를 하다니.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1: 사랑은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
0: 아니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서 날 백지로 만들거나.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8번째

0: 병 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1: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1: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1: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2: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1: 좋은 복수죠.
2: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그러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1: 난 또?
0: 질투하는 줄 알았네.
1: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훈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1: 언제요?
0: 아까 갈 때.

0: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1: 송기훈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2: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3: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2: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3: 아, 그렇구나.
0: 아, 관심도 없었구나. 그럼 나 먼저 퇴근해요.
3: 아니 그게...
2: 승범이 손을 뻗으며 무어라 얘기하려고 했지만 정민은 가방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의원 문을 열었다. 허공에 뻗은 손을 물끄러미 보던 승범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종소리가 들리고 정미가 나가자 그 틈으로 잽싸게 의사귀신 조근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퇴근하는 정미의 등에다 대고 인사했다.
4: 지금 퇴근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2: 들릴 리가 없는데도 조근우는 매번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승범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름이 지나자 그렇게 길던 해가 짧아져 있었다. 익숙했던 시간의 하늘이 어둑해져 설핏 비가 오려나 싶어 하늘을 봤다. 회색 하늘에 금성이 반짝였다. 건물에서 나온 정미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승범은 맞은편 한약방을 봤다. 주황빛 조명이 켜진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저들이 가면 저녁 장사가 시작될 것이다.
4: 그런데 말입니다.
2: 조근우가 귓가에서 속살거렸다.
1: 아이씨, 깜짝이야!
2: 어느새 옆으로 다가왔는지 승범이 대놓고 깜짝 놀라자 조근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1: 깜짝이야!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절대 귀신이라서 놀란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2: 변명이 점점 길어지는 걸 자르고 묻자 조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조근우는 평소 한의원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침구실 끝에서 예약 귀신 환자를 진료했다. 오늘은 수술 귀신 환자가 있기에 미리 와 있다가 잠시 나갔다가 온 듯 했다. 그가 복도 끝 침구실로 앞장서서 거리며 말했다.
4: 오늘 그 수술 예약에 잡혀있는 유시영 귀신 환자분의 그 접합 수술 말입니다.
2: 기억나기 쉽게끔 조근우가 손짓으로 제 머리를 떼어 앞으로 내밀었다. 그 모습에 승범이 펄쩍 뛰어올랐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가 승범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다.
1: 귀신이라 그런 일이 쉽구나. 그래도 그렇지.
2: 승범은 원망스럽게 조근우를 째려봤다.
1: 누군지 알겠어요.
2: 처음 수정 한약방에서 만났던 머리를 옆에 낀 남자 귀신이었다. 청소년 정도의 앳되고 창백한 얼굴이 손 안에서 움직이던. 얼마나 식겁했던지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지 않았던가. 그때를 떠올리니 귀신 환자분에게 미안해졌다.
3: 떨어진 목을 이어붙이는 건 말이죠. 그건 조 선생님의 권한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4: 그리하려고 했는데 접합 부위를 검사하다가 난감해졌어요.
3: 검사요?
4: 보시면 압니다.
2: 의사 귀신은 침구실로 들어섰다. 침구실은 8개의 침대가 나열되어 있고 2개의 침대마다 칸막이를 세웠다. 제일 끝 2개는 일반 환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곳은 귀신 환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조근우가 8번째 침대에 쳐진 커튼을 걷자 언제 왔는지 그곳에 문제의 귀신 환자가 앉아 있었다. 품엔 소중한 머리를 안고서. 그 모습을 본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만히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게 몸은 푸른빛이 감돌았는데 다른 귀신 환자에게선 볼 수 없던 빛이었다. 나중에 공실이나 수정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승범은 조근우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유시영은 조근우와 승범의 등장에 더벅머리를 만지작거리던 두 손을 들어올렸다. 푹 파인 눈이 끔뻑거리고 너덜너덜한 입술이 씩 웃었다.
0: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술하기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4: 네, 유시영 귀신 환자분.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0: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4: 네, 저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을 수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럼 잠깐 제가 머리를 잡아도 될까요?
2: 조근우가 묻자 활짝 웃던 남자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멈칫거리던 그의 팔이 조근우에게로 쭉 뻗었다. 머리가 앞섰다. 드리민 머리를 조심히 붙든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봤다. 눈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다. 승범이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 귀신은 머리를 찢어진 목의 단면에 맞췄다.
4: 목과 머리를 접합하려면 이 너덜거리는 부위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 붙일 겁니다. 다행히 혼백이라 목에 철심을 박는다는 거는 시도 안 할 거고요.
2: 허리를 숙여 조근우의 설명을 듣던 승범이 일순 멈칫거렸다.
4: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1: 이건...
2: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보며 물었다. 귀신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태 설명을 하지 않은 그의 눈이 승범을 향했다. 승범은 그와 눈을 마주치다가 머리와 목과 연결되는 부분을 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귀신 환자의 머리와 이어지는 목 부분의 단면은 몸통과 이어지는 목보다 현저히 컸다. 즉, 머리와 몸이 다르다는 말이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의사 귀신 조근우는 처진 눈을 끔뻑거렸다. 그의 얼굴에 짙은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승범은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다가 고개를 들었다.
0: 혹시 분리됐을 때 목이 수축됐다든가?
1: 수술 전 준비하겠다는 말로 대충 둘러대고 침구실 밖으로 나온 둘은 서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0: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혼백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리가요.
2: 그냥 수술하면 안 되나요?
0: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죠.
2: 그렇지. 죽었다 해도 양심은 지켜야지.
1: 물론 승범 본인이라면 당장에 수술했을 것이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승범은 귀찮아하는 표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내 고민과 생각이란 걸 했더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0: 그건 그 제 소관이 아니지만.
2: 아니지만?
1: 승범은 자꾸 뜸을 들이는 그를 재촉했다.
2: 어서 빨리 말을 해!
0: 진짜 몸과 머리를 찾아줘야죠.
2: 누가요?
0: 누구긴요?
1: 그것까지 일러줘야 하냐는 표정으로 조근우는 승범을 올려다봤다. 승범은 머리카락을 뜯다가 눈을 가렸다. 가리나 뜨나 암담하긴 마찬가지였다. 몸과 머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준단 말인가? 승범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의사 귀신이 이제는 뻐근하지도 않을 목을 주물렀다.
0: 어쨌든 이번 수술은 못하겠다고 귀신 환자분께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정 모르시겠다면 일단 귀신 환자분께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물어봐요?
0: 어디서 머리를 주었는지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 근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2: 끔찍한 사건?
1: 자꾸 자신이 하는 말을 도돌이표처럼 되묻는 승범이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한 조근우였다.
0: 일단 두 명 이상의 귀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으니.
1: 그는 두 손을 붙였다가 떼었다. 마주보던 승범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시신의 목을 썰었다. 승범이 비명을 내지르다가 입을 틀어막았다. 조근우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하얀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0: 귀신 환자의 히스토리를 물어봤습니까?
1: 그럴 리가. 그냥 머리와 몸을 붙여달래서 알았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하얗게 질리는 승범의 얼굴을 본 조근우는 빤한 상황에 고개를 까닥였다.
0: 지금 물어보면 되겠군요.
1: 조근우는 어깨를 으쓱이고는 침구실로 들어갔다. 승범은 입술을 짓씹었다. 귀신 환자의 한을 파고들면 들수록 명치가 꽉 막히고 뱃속이 화탓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받고 눈가가 시큰한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냥 아픈 곳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이 편하지 과거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공실의 한에선 그렇게 울어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0: 자, 유시영 귀신 환자분.
3: 네.
0: 저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3: 뭔가요?
0: 큰일은 아닙니다. 검사한 결과를 보니 그 귀신 환자분의 머리가.
1: 앞서 들어간 조근우의 목소리가 침구실에서 들려왔다.
2: 그래, 그냥 일단 찾아볼 테니 어디서 그 머리를 찾았는지 묻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아보다가 정 못 찾겠으면 지금 있는 머리를 붙여준다고 해야지. 조 선생의 양심도 사라진 다른 이의 부분이 없다면 지켜줄 테고. 협상하는 거야 내 전문이지.
1: 머리를 빠르게 돌려서 나온 결과에 수긍하는 순간 침구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눈앞에서 조 선생이 휘청거리고 그 사이로 머리를 옆구리에 낀 유시영 귀신이 뛰쳐나왔다. 승범이 두 손을 들었다.
4: 잠깐만! 환자분 진정하시고!
5: 잡아요!
1: 의사 귀신의 소리침에 멈칫거리던 귀신 환자가 승범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결에 조선생의 말처럼 그를 붙들려고 했으나 유시영은 무슨 럭비를 하듯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반대쪽 어깨로 승범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격심한 고통과 함께 몸이 붕 떴다. 악하고 비명지를 사이도 없이 침구실에서 복도로 튕겨나간 승범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뒹굴었다. 눈앞에 유시영의 발이 사라지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몸을 바르작거렸다. 입을 벌려 숨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입에서 뚝뚝 흐르는 액체가 피인지 침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조근우가 달려와 옆에 앉았다. 손을 대려고 하지만 닿지 않았다.
2: 아,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3: 전혀 괜찮지 않다.
1: 승범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귀신 환자 어깨에 부딪힌 부분에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다.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2: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1: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2: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1: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폐부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0: 괜찮으세요?
1: 어때 보여요?
2: 한순간에 격통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고통은 남아있었다.
0: 예, 상당히 아파 보이네요.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2: 그의 지시대로 손끝을 움직이고 발끝을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가슴을 붙잡고 일어나 앉게 되자 조근우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0: 지금은 어떻습니까?
1: 큰 돌에 얻어맞은 것 같아요.
0: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2: 밭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0: 그런데 말입니다.
2: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0: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죠?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12시 뉴스입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새벽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난 폭발과 붕괴로 8명이 구조됐으나 2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9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지진 해일 대비 태세와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780여 건 접수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 성매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치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2024년부터 약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훔쳤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 이후 부산경찰이 수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올해 첫 고수온 추정 수산물 폐사 피해가 나왔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군외면과 고급면 등 5곳의 육상 양식장에서 넙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최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도안만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 넙치를 키워온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을 통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5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8% 증가한 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5월 기준 가장 많았는데 이른 폭염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6,4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37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은 7곳으로 근로자 수가 8,000명이 넘는 한국 GM 주식회사의 경우 여성 고용 비율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포항버스로 0.95%였습니다.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1년 뒤 현재 수준으로 되돌아오더라도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75%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양증권이 오늘 공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나타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별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같이 추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강릉은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고 양산과 창녕 등 경남 지역에서는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KBS 제3라디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이맘때쯤 드디어 제 몫을 다하는 물건이 있죠. 바로 여행 가방인데요. 평소에는 방구석에 묵묵히 서 있다가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작은 가방 안에 옷만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석에 묵묵히 서 있던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가방만 봐도 설레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 대한 기대도 담겼다가 돌아올 땐 좋은 추억을 가득 담고 오겠죠. 자,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일상 틈틈이 여름을 즐기고 또 설레는 여행을 꿈꾸는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 성시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여행이라고 꼭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잠깐 떠나는 산책도 또 시원한 카페에서의 여유도 작은 여행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번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휴가 하나쯤은 만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에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광조가 부르는 즐거운 인생,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을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그래요. 요즘은요, 이 가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만 한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서 그래서 그 사무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2: 작곡자 선생님 사무실이 요즘으로 치면 기획사.
0: 기획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가요제 출신들이, 송봉주 씨, 뭐
3: 이렇게 가요제 출신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3: 가요제 출신이 네. 등용문이었어요, 사실.
0: 그러니까 가요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2: 그렇죠.
0: 가요제에 나와서 누군가가 뭐 상을 받았다든가 거기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됐다면 친구들끼리, 야, 어저께 너 그 가요제 봤냐?
1: 네, 맞아요.
0: 와, 뭐 끝내주더라. 이번에 나왔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금상이 대상이었어. 막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심사위원이 돼서 월드컵 시즌에 다들 축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가요제를 한번 보고 나서 내가 막 평가를 하는 거지. 야, 그런 장르는 별로가 인기 없어. 막. 그런데 어떠세요? 세 분은 가요제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3: 네, 그럼요.
0: 아, 김영섭 씨 나간 적 있다.
3: 저도 대학 가요제를 2번 나갔다가 예선에서 다 떨어졌죠.
0: 이야. 아니, 그때 예선에서.

0: 떨어졌을 때 누가 상 받았나요?
1: 아, 그 누가 상 받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심사위원은 네. 기억이 나요.
0: 심사위원 누구였나요?
1: 그 배철수 선배님이 이제 계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 나는 뒷부분이 자신 있는데 네. 앞에 벌스에 이제 저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좀 듣다가 그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하잖아. 난 뒤에서 보여줄 게 있는데 아,
0: 앞에는 그냥 좀 하고 뒤에서 뭔가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1: 뭐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계속 프로 생활하다 보니까 네. 벌스가 되면 알겠더라고.
0: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시작만 봐도 1절만 들어도
1: 저 친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배철수 씨를 너무 원망했지.
2: 불러서 예선하는 게 있었고 테이프로 하지 않았나? 테이프로도 보내서
0: 테이프로
2: 보내서 예선했던
3: 나중 얘기고요. 그게
2: 테이프인데 지금 언제 때인데?
0: 아니 때 테이프를 누가 슬쩍 불러주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1: 우리도 그때 저기 강변가에서 이거는 이제 정동에 있는 그 엠버에서
3: 예심을 했죠.
1: 예심을 했죠.
0: 맞아요. 배철수 씨 얘기 나오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주변에 지인이 있어서 활주로 공연을 구경 갔거든요.
1: 활주로.
0: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인데도 계속 그 활주로가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항공대 출신인데 그 중에서 밴드 한 7명인데 어른 친구 빼고는 다 기장이에요.
1: 기장.
0: 그래서 이야,
2: 신기하다.
0: 비행기 보는 사람들이 밴드도 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항공대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아, 여름 맞이. 뭐 특별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야 기억난 노래들 많죠? 가요제 명곡.
2: 근데 찾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만나는 거라 강변가요제 쪽을 보는데 네. 여름 노래가 없어.
0: 아 그래요?
2: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노래들이.
0: 근데 예전에
2: 난다 여름풍의 노래일 줄 알았는데.
0: 근데 가요제가 아니라고. 여러 가요제가 있었는데 강변가요제뿐만 아니라. 해변 가요제 때는
1: 해변 가요제도
0: 바다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2: 아, 그거는 그랬겠다. 그리고 강변은 강노래를 많이 불렀어야 된 거 아니야?
0: 모르겠네.
2: 강원래를 불러서.
0: 근데 그게 방송국에서 전국 방송이 되기 때문에.
2: 맞아.
0: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대학 가요제 또 1등 초대 1등이 또 다들 서울대 했어요.
2: 아, 그래요?
1: 그래요?
2: 아,
0: 그래서
2: 공부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해요.
0: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강인봉 씨도 그런 생각하실 텐데 그 가요제에 약간 좀 뭔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
3: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한동안 또 가요계에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요제 출신과 비가요제 출신.
0: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요제 출신.
3: 서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요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자식들이 아마추어들이나 말이야 이런 지금 폄하하고 그 가요제 출신들은 아주 고루한 선배들이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 한 곡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1986년도죠. 7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래입니다. 장경수 작사 작곡은 장욱조 선생님이 하셨네요.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파워풀한 보컬이 아주 매력 있었죠.
0: 내 젊음에 안 올라간다. 이게 진짜 그때 당시 그 굉장히 뭔가 좀 그 키도 작고
1: 당찼죠.
0: 그런데 굉장히 소리가 쫙쫙 뻗어 나가면서 야
3: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프로 작곡가들의 참여가 가능했었네요.
0: 아 장욱족 씨는 고목
3: 그렇죠.
0: 고목을 불렀던 그분이죠.
3: 네,
0: 고목나무.
2: 네네.
0: 고목나무.
3: 서산 마루 깊은 밤
0: 산새들도 잠들고.
2: 그거 말고 더 유명한 노래 있는데.
0: 우뚝 선 고목이. 고목이 제일 유명한 노래.
2: 아니에요.
0: 그래요?
2: 더 대중적인 노래 있어요. 사랑 노래.
3: 이때 보면은 프로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 노래도 그렇고 12시 전각이었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러면 네. 또 김창남 씨.
1: 네.
0: 아.
3: 그리고 진검다리라는 팀은.
1: 한양대 그 동아리였죠.
3: 네, 동아리였는데
1: 노래 동아리.
3: 이정선 씨한테 공을 받기도 하고.
2: 그래서 그때들의 곡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 뒤에 그게 이제 금지되고 나서 나왔을 때 이제 그 노래들을 보면은 약간 그 젊은 이제 그 느껴지는 풋풋한 곡들이 훨씬 많아졌죠.
3: 이 노래는 노래도 노래지만 가사가 또 그 당시 젊은이들의 심정을 잘 표현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상을 받게 됐죠.
0: 그래요. 자, 86년 7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유미리의 젊은 노트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사마고장의 제2에게가 있네요. 이때 이선희 씨는 사마고장이라는 팀으로 해서 네. 예, 이 MBC 강변가요 제에 나왔어요. 5회거든요. 84년 대상곡입니다. 이 노래가. 이야. 혼성 듀엣이었고요. 네. 이선희와 임성균이 불러서 대상을 차지해가지고 큰 화제를 모았죠. 당시 이선희 씨는 체구가 좀 작았죠. 그리고 아주 안경에 아주 단발머리에 수수한 모습.
0: 우리 흔히 말하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장정구 퍼머 그런 스타일로.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선희 씨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나요. 사람들이 좀 못 알아보게, 어차피 나 상 안 탈 거니까 못 알아보게 그냥 참여만 하겠다 했는데 나와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당시 제2자가 들어가는 오 송봉주. 송봉주도
1: 그래도 돼요? 보통 제2의, 앞자 아닌가?
0: 아니 앞자가 아니라 하여튼 이름에 맞아요, 제2자만 맞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다 내 얘기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노래 사마고장의 제2에게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0: 이야. 그 시절로 막 타임머신을 타고 푹 빠진 듯한 그 느낌이 듭니다. 제이에게. 그래서 이
1: 간절하네.
0: 이선희 씨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2: 그 사실은 그해 네. 이 가요제 이전에 전반기에는 최혜영 씨라는 가수분이
0: 기억하시네요. 있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2: 그분이 그래서 완전히 가요계를 줄은 잡았었는데
0: 그러니까 그 10대 가수 신인상 그쵸. 그걸 받을 만큼 인기가 있고 막
2: 영순이 보였죠.
0: 그랬었는데 이선희 씨가 등장을 하면서 아까 강인복 씨 얘기했듯이 가요계 출신이에요. 아, 저는 가요계 출신 아닌데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뭔가 그런 다툼에 이선희 씨가 이기고 최영 씨가 그 이후로 계속 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네요.
2: 그의 가요계 정말 신인왕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뒤밖에 벌린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가요제 TV에서 방영했던 그 가요제 시청률이 거의 뭐 두 명 중에 한 명은 봤을 정도로
2: 그렇죠.
0: 그럼 우리 반 친구들 거의 다 봤던 걸로 제가
2: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저도 모여 앉아가지고 제가 대상이야. 제가 1등이야.
1: 그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경연 프로가 있었네.
0: 그러니까 그 경연
1: 대학 가요제도 네. 그 미스코리아 그 선발전 이런 것도 그래서 막 응원하잖아. 이게 한 집에서 보다 보면 편이 갈려 이렇게 편이 갈려서
0: 그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라.

0: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와 애잔한 가사가 어우러져서 여름바다의 풍경과 청춘의 감성을 아름답게 담아낸 곡이죠. 리허설 당시에 반응이 워낙 좋았대요. 그래서 그 왜 그 같이 참여했던 그 동료 이제
1: 참가자들이
0: 이게 대상이다.
1: 아, 바다새가 대상이다. 야, 우리 그냥 적당히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
0: 얘네가 대상이야. 네. 막 이랬는데 이 대상은
1: 그 아까 소개드렸던
0: 젊음의 노트.
1: 젊음의 유빈이 씨의 젊음의 노트가 받고.
0: 바다새는 동사.
1: 예. 바다새. 김혜정 씨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노래가 아직까지 불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0: 네.
1: 그래서 아니, 어디서 불릴까 했는데 야구장에서.
0: 야구장.
1: 네, 자이언트 야구장에서. 그 뭡니까 그 노래 그 문성재 씨의 그 노래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와 함께 이 바닷새가 응원가로 많이 불린다라는 거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바닷새가 부릅니다. 바닷새.

0: 자장 같은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세 분 오늘 준비한 노래 말고 또 가요제 하면 탁 떠오른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1: 숨바꼭질.
0: 아, 숨바꼭질이라는 곡도 있었나요?
1: 네네. 네. 아니야, 뒤에
0: 거기 있잖아. 뒤에 아, 그 노래 난다.
1: 이렇게 하면 안 돼. 뒤에 있잖아.
0: 뒤에 있잖아. 아.
1: 그 노래가 있었죠.
2: 야. 가요제 대상곡 그러면 저는 물론 대학 가요제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서울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0: 아, 서울 국제 가요제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2: 거기서 윤복희 씨.
0: 아, 여러분. 맞아요.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아, 그때 막
2: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네. 윤복희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디바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나가면 우승이다. 그런데 1회대에서 우승 못하셨어요.
1: 누가 했어요?
2: 1회대 우승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 아무튼 대단하네.
2: 2회대에서 정말 칼을 갈고 나오신 거죠. 아. 곡부터 시작해서.
1: 그게 여러분이죠.
2: 그게 여러분이죠.
1: 그거는 이길 수가 없다.
0: 내가 만약

0: 정말. 김원수 씨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요자면 이 노래 참
1: 나 어떻게죠 뭐.
0: 나 어떻게? 아, 디디디디. 근데 예전엔 그 노래에 춤을 췄대요.
2: 춤곡이죠.
3: 댄스 곡.
0: 특히 고고.
3: 해변 고고장.
0: 그렇죠.
3: 천막 고고장에서. 네,
0: 천막 고고장에서.
3: 그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는데.
2: 막춤추고.
0: 막춤추고.
2: 막춤추고.
0: 그래요.
3: 거기서 춤을 잘 출 수가 없어. 바닥이 모래라.
0: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깨 이게 좀 라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요제 얘기만 나와도 이거는 한밤을 세울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아, 많다는.
2: 궁금하네. 어? 저 강인봉 씨가 네. 과연 그 무도장 을 갔었는지 아니면 가서 갔으면 거기서 춤을 췄었는지 그러니까 아 너 완전
0: 아니 궁금하네. 저는 이 무도장 얘기를 무도장 얘기를 강인봉 씨랑 대화를 나누면 많이 알아요. 근데
2: 아니 그 연주를 했으니까 아,
0: 저는 그 원래 강원래는 놀러 갔고 강인봉 씨는 거기서 일을 했고
2: 아니 그러니까 일 말고 그냥 갔을 때
0: 그냥 간 적 있나요?
3: 그냥 간 적은 없어요.
0: 그냥 간
2: 그렇지 뭐 네. 거기 그냥 메이크가 있었을 텐데
0: 아유. 아유, 다들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이번에는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네. 또 불러주신답니다.
3: 1988년 올림픽이 되죠. 제9회 MBC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0: 네.
3: 이상은 씨의 담다디.
0: 야 이것도 난리 났었다. 와.
3: 그 막대기 춤이라 그러나요? 아주 그 당시 지금 봐도 아주 신기한 댄스와
0: 이게 이상은 씨의 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신이 나 있구나를 느낄 만큼
3: 사실은 그 제 친구 사촌 동생인데
0: 아 그래요?
3: 어릴 적부터 끼만 키로 소문이 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이렇게 길쭉길쭉해. 제 친구가 누구냐면 그 용산고등학교 고대에서 농구하고 농구 감독도 했던 이민혁 씨.
0: 아 그래요?
2: 아주 보이시하죠 느낌이 네.
3: 걸크러쉬라 그러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걸크러쉬의 시초가 아닌가.
0: 그래요.
3: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같죠.
2: 맞아 맞아.
0: 근데 이렇게 뭔가 자기 이미지가 그냥 이상은이란 이미지가 담다디에만 좀 계속 되는 게 좀 싫다 해서
3: 고민을 많이 했죠.
0: 그 음악 다른 음악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좀 약간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3: 슬럼프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로 이제 컴백을 하고
0: 언젠가는 이런 노래가 굉장히 좀 뭔가 한 인생을 한 적어도 한 50, 60 정도 살아본 분들이 쓸만한 가사인데 이상은 씨는 아주 어린 나이에
3: 그렇죠.
0: 그런 가사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2: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0: 많은 고민, 좀 많은 아픔이 있었다.
3: 리체라는 이름으로 또 따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2: 너 어떤 거야?
3: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0: 아 일본에서?
2: 이름
3: 리체?
2: 리체?
0: 리체. 자 그래요. 자 이상은의 담다디 이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노래가 가사가 굉장히 슬픈 가사였구나.
1: 근데 강인봉 씨처럼 저렇게 부르면 못 믿게 좋은 노래자랑처럼 땡!
0: 슬픈 발라드야.
1: 근데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는 땡! 이건 없었죠.
2: 그 전에 땡이 나왔어요.
1: 예선 다. 근데 진짜 이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할 텐데 그 야외에서 강변가요제라든가 이런 해변가요제 했다라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 그때 당시 음향 상태가
0: 그렇죠.
1: 그것도 뭐 완벽하지도 않았을 텐데.
3: 한번 갔다가 못하고 온 적도 있어요. 남이섬에서 강변가요제 할 때였는데 네. 저는 이제 초대 가수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1: 네.
3: 지금처럼 이렇게 천막을 치는 이것도 아니고 또 TV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연기해서 다음날 했던 적이 있어요.
1: 그래요. 아무튼 이 가요제 출신 가수들도 히트지만 히트곡들도 참 많았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또 흥보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가 그렇죠. 있었어요. 육각수.
0: 맞아요.
1: 그 친구들도 그 가요제 출신, 강변가요제 출신인데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을 달고 온 가요계의 명곡. 어떤 곡이죠?
2: 근데 홍삼 트리오의 기도가 있네요. 아, 이게 1회
3: 네, 대상이에요.
2: 1회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에요. 이 첫 대상곡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큰데요. 이 홍삼 트리오가 그 참 뭐랄까 화음 그리고 그 프로포즈하기 딱 좋은 노래로 나와서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1: 네.
2: 아주 노랫말이 아주 진심이 담겨져 있고 70, 80년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냥 아주 뜨겁게 달궜던 노래입니다.
1: 그래, 79년 제1회 강변가요제 금상곡이네요. 근데 약간 이런 톤의 노래를 불렀던 분들이 많이 기억됩니다. 홍삼 트리오의 그 목소리 뭔가 좀 약간 그 성악이라고 그래야 되나?
2: 중창하고 합창하는 네. 듯한 느낌의 그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1: 맞아,
2: 그 팀도
1: 썰물
2: 그 이런 톤으로 노래를 하죠.
1: 찾아보니까요. 썰물이 78년도.
2: 78년도 전이네요.
1: 와, 그 한참 전이야.
2: 헐.
1: 그리고 저는 또 그 팀 생각납니다.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윗돌.
2: 아, 바이 정우차
1: 씨. 정우차 씨. 그건 또 81년도 대상곡인데.
2: 정말 멋진 노래인데.
1: 이 노래도 굉장히 뭔가 좀 크게 내지르는 그런 창법이 돋보였던 곡으로.
3: 그리고 국악 쪽 이런 어떤 느낌을 차용했던 노래들 많이 있었어요.
1: 국악?
3: 예, 그 노래 뭐죠? 얄리얄리얄라성?
0: 아, 저기 그
1: 얄라성. 가시리.
0: 국어 선생님.
1: 야,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
2: 그때만 해도 학교에는 그 풍물 놀이패,
1: 맞아요.
2: 뭐 탈반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어느 학교나. 그래서 이제 국악과 이제 한국의 노래와 그 춤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계승을 하고 있었죠.
3: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어떤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2: 그 훨씬 좋죠, 그때가.
3: 많은 영향을 끼친 게 가요제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새 그러니까 트리오죠. 홍삼 트리오. 아주 화음이 멋지게 기억나는 그 노래. 기도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가요제 명곡은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1985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 노래 가사는 한국문학 제1회 신인 작품상에 당선된 박혜수 시인의 시 바다에 누워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김장수 씨가 직접 곡을 붙였다고 하네요.
0: 그래요. 김장수 씨가 그 멤버죠. 높은 음자리의 남자 멤버.
1: 네, 그렇습니다. 시 한 편이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태어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KBS 가입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골든컵을 안기도 했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가요제에서 1등을 해. 가요 톱10에서 또 1위를 해.
1: 그렇습니다. 높은 음자리는 당시 그 부산 동의대학교 학생이었던 그 김장수 씨, 임은희 씨로 이루어진 혼성 듀오였고요. 네. 시원한 멜로디와 청춘의 감성이 어우러져서 여름을 대표하는 아주 명곡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0: 그래요. 이 저바다의 노가 아니라 즈바다의 노. 근데 강희목 씨 참 신기한 게 이 가요제 상 그러니까 입상하는 팀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부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아주.
0: 부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높은 음자리도 있었고
2: 부산 분들이
0: 아까 많은, 소개했던 썰물도 네, 있었고
2: 많기도 했고 네. 바다를 소재로 한 노래들도 많이 했죠.
1: 아니, 그리고 이 부산 분들이 그러니까 네. 서울 지역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좀 부산 분들보다는 많았어서 부산에서는 목숨을 건 거야. 가야지.
0: 아, 칼을 갈았다고.
1: 아, 아. 이거 아니면 우리는 뭐 이거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특히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이 네. 가요제에 참 많이 입상을 많이 했죠.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봅니다.

0: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름을 달군 가요제 명곡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1990년 제12회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권성현 씨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건데요.
0: 이 노래 명곡이죠. 맞아요. 싱어송라이터.
1: 네, 이제 세련된 그런 멜로디 라인이.
0: 저 사실 기억나는 게요. 권성현 씨 하면 이때 그 SM 이수만 씨가 SM 이제 처음 초창기인데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노래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좀 성사가 안 돼서 다른 음반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때 권성현 씨가 이 노래 이후에는 안 됐어요.
1: 큰 성과가 없었죠.
0: 음반사 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노래 하나만큼은 정말 싱어송라이터로서 명곡이고
1: 네, 정말 세련된 노래
0: 노래도 잘 불렀고 네. 그래요. 자, 그랬습니다. 오늘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 여름을 달군 가요계 명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권성현이 부르는 한여름밤의 꿈 전해드리면서 자탄풍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마 끝나고 폭염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의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동됐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극한의 폭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제는 폭염도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독거 어르신과 쪽방 주민, 그리고 노숙인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칙이 나와 있고요. 무더위 쉼터나 밤더위 대피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절대로 더위를 참거나 견디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크레용팝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빠빠빠.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크레용팝의 빠빠빠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경 마우스 소개드리고요. 화제의 집중에서는 구상 솟대 문학상을 받은 시각장애 박성진 시인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비장애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농아인 컬링팀 소식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각각 이적하는 이강인과 황인범 선수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조정숙입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좀 호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선물 넣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넥타이 같이 그냥 끈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냥 다른 프로그램 어떤 때는 막 머리 아프고 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밌고 보람도 있고 좀 머리도 쓰니까 아무래도 치매 그런 것도 예방될 것 같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이제 강사님이 잘 실장님이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완성될 때 아 그냥 볼 때는 아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해놓으면 기분이 조금 좋고 흐뭇해요. 마음이 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헌 거를 전수 모아놨다가 그냥 전시회를 우리 시각장애인이 헌 거면 더 안 보이는 사람이 헌 거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냥 더듬어서 그냥 한다는 게 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마우스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오늘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기기는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뒤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블루투스로 연결해 별도의 복잡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여러 기기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는 스위치나 자동 클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안경 마우스는 어떤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조기기인가요?
1: 안경 마우스는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인데요. 마우스를 손으로 조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머리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척수 손상, 뇌성마비, 근위 영양증, 루게릭병 등으로 손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환으로 손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궁금한데 안경 마우스는 진짜 안경처럼 생긴 겁니까?
1: 안경 마우스는 이름 그대로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보조기기인데요. 안경 다리와 코받침이 있어 실제 안경처럼 코와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무게도 약 42.5g으로 가벼운 편이라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 안경처럼 렌즈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경테 한쪽에 센서와 전원 버튼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머리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 안경처럼 접을 수 있는 구조라 보관하거나 휴대하기도 편리한데요. 겉모습은 안경과 비슷하지만 손 대신 머리 움직임으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0: 스마트한 보조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렌즈가 없다는 것도 새로운데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0: 안경 마우스는 안경에 내장된 움직임 감지 센서가 머리의 움직임을 인식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고개를 위아래나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 속 커서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처음 연결한 뒤 편안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기준으로 간단한 보정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클릭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는 외부 스위치를 누르거나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잠시 멈추면 자동으로 클릭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0: 안경 마우스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려는 기기에 블루투스를 켜고 안경 마우스의 연결 버튼을 길게 누르면 표시등이 깜빡이며 연결 준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목록에서 안경 마우스를 선택해 연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하기 전에 손쉬운 사용 메뉴에서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기와 연결하고 싶다면 기존 연결을 해제하거나 연결 버튼을 다시 눌러 새로운 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정밀 보정이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0: 캘리브레이션은 안경 마우스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기에 연결했을 때 한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마우스 포인터가 떨리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그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죠?
0: 안경 마우스의 캘리브레이션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한 뒤 안경 마우스를 뒤집어서 평평한 바닥에 잠시 올려두면 자동으로 보정이 진행되고요. 보정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 마우스의 캘리브레이션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한 뒤 안경 마우스를 뒤집어서 평평한 바닥에 잠시 올려두면 자동으로 보정이 진행되고요. 보정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머리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부드럽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마우스 포인터를 일단 잡은 다음에 클릭을 어떻게 하나요?
0: 안경 마우스의 마우스 포인터는 머리 움직임으로 조작하고 클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조 스위치를 연결해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이나 발, 입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스위치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별도의 스위치가 없는 경우에는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잠시 멈춰두면 자동으로 클릭되는 자동 클릭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방법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신체 기능에 맞춰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안경 마우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0: 안경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는 스위치로 핑거 스위치와 바이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핑거 스위치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클릭하는 방식으로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크기가 작고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눌러지는 제품이 많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입으로 스위치를

0: 살짝 물었다 놓는 동작만으로 클릭할 수 있는 바이트 스위치도 있습니다. 해당 스위치는 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지만 입의 움직임은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클릭이 정확하고 반응 속도도 빨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1: 손가락으로 하는 핑거 스위치와 입으로 하는 바이트 스위치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까요?
0: 네. 안경 마우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스위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퍼프 스위치는 바람을 불거나 들이마시는 동작으로 클릭하는 방식이라 손과 입으로 누르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발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풋 스위치나 머리나 몸을 살짝 기대어 누르는 베개형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몸에서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를 활용해 클릭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스위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 스위치는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안경 마우스 한쪽에는 3.5mm 연결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스위치의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바로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연결이 완료되면 핑거 스위치를 누르거나 바이트 스위치를 무는 동작만으로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는데요. 안경 마우스는 전용 스위치는 물론 같은 규격의 3.5mm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만 스위치의 종류에 따라 설치 위치나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스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하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훨씬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빠르거나 또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0: 네, 안경 마우스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커서 속도 설정에서 원하는 속도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스위치와 리셋 버튼을 이용해 안경 마우스 자체의 감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해 사용에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설정하면 머리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해져서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 배터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안경 마우스는 한번 충전하면 최대 약 15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비교적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 중에는 제품의 LED에 빨간불이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꺼져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충전 중에는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강수지가 부릅니다. 흩어진 나날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해마다 이맘때면 기다려지는 문학상이 있죠. 바로 구상 소떼 문학상인데요. 올해 소떼 문학상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박성진 시인의 포도 넝쿨이 덮은 집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화제에 집중해서 이 박성진 시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진입니다.
0: 아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요즘 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실 텐데 아직은 조금 얼떨떨하시죠?
1: 네, 좀 많이 얼떨떨한데 사실 주변에 많이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도 자료를 보고 여기저기서 막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는데 뭔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시인이라는 호칭도 아직은 조금 저 부끄러우시다면서요.
1: 그러기도 한데요. 예, 예. 등단한 지는 이제 13년 차라서.
0: 아, 벌써? 예.
1: 네네. 옛날부터 이제 시인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0: 그러셨구나. 예.
1: 네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막 새롭게 알아가지고 시인이었어요? 이렇게 계시는데.
0: 예, 예.
1: 오히려 더 민망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더 오히려 민망하셨구나. 예.
1: 네.
0: 이 문학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뭐 인생에, 예,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문학상에 네. 응모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셨나요?
1: 아니요. 이제 그 도전하자마자 이렇게 막 되면 좋잖아요.
0: 아, 좋죠.
1: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구상 소떼 문학상만 해도 여러 번 도전해봤고요.
0: 아, 예.
1: 예전에 그 대학교 시절에 이제 네. 계산대한문학상이라든가 뭐 이제 수주문학상도 도전해봤는데 네. 여기는 이제 다 떨어졌고요.
0: 아, 상을 못 받으셨구나. 예. 네.
1: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구상 소떼 문학상처럼 문예지에서 주는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0: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박성진 네. 시인의 장애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제가 이제

0: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 시력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1: 네네. 이제 그 시각장애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이제 RP가 제 병명인데요. 네, 보통 RP는 이제 그 유전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0: 망막색소 변성증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네. 예.
1: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RP들하고 달리 그 눈이 이제 막 보통 터널 시야가 그 망막색소 변성증의 특징인데
0: 예,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터널 시야가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신경이 파괴됐거든요.
0: 아예예.
1: 네, 이게 그 유전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RP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0: 아이고 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이게 시신경이 그 죽지 않았나.
0: 아 그때 좀 다치셨구나.
1: 네, 네,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럼 지금은 전혀 못 보시는 거고요.
1: 네네. 지금은 빛도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보이다가 시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죽고 싶을 아이고, 정도로 예, 예. 많이. 좀 괴롭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또 제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하고 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셨거든요.
0: 아, 당연히 그러시죠.
1: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다행인 거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집안을 이루고 나서 이제 시력을 잃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0: 아, 예.
1: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금방 그 또 젊을 때 이르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도 했고 또 천천히 이렇게 시력을 잃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순간에 적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0: 아.
1: 네, 오히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예.
1: 네.
0: 대학에서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전공하셨어요. 졸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또 문학의 꿈을 갖게 되신 겁니까?
1: 보통 이런 질문 들어오면 네. 아, 저 어렸을 때부터 문학의 꿈 갖고 있었죠.
0: 문학 소년이에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1: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문학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 조금 이제 부끄럽긴 한데 네. 원래 저는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요? 예.
1: 네네네. 그래서 원래 수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그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도형도 볼 수 없고
0: 아 숫자 맞다 예 그런 거 안
1: 예,
0: 보이죠
1: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예, 수학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했는데 그 아시는 분이 또 문예창작과 가봐 또 책 좋아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0: 네네네
1: 네네 그래서 이제 문예창작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예, 무슨 깐지도 몰랐는데요 예, 막상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0: 아.
1: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학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0: 아, 대학에 들어가셔서 문학의 꿈을 키우셨군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맹학교 전공과에 또 새롭게 입학을 하셨습니다.
1: 네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점자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0: 아, 예.
1: 네네. 그래서 점자를 익히며 뭔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전공과다 보니까 점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좌절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자를 막 익히고 나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0: 네.
1: 그 점자로 된 시집이 또 없는 거예요.
0: 별로 없잖아요, 진짜. 예.
1: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좌절했어요.
0: 아이고, 예.
1: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꼭 책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점자로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공공시설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또 혼자서 다닐 수 있어서 좀 배우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래요. 그 많은 작가들이 전업 작가로 글만 쓰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네.
0: 특히 장애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진 씨는 어떤가요?
1: 저도 전업 작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업 작가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많은 시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0: 네.
1: 예전에 전업 작가로 사는 시인 중에 한 분은 기초 수급자로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소태평론처럼 장애 문인들을 위한 어떤 문

0: 그녀의 머릿속에 번져나가는 뇌종양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1: 아, 그 이 시를 쓰게 된 게 이제 보통 저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때가 그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0: 아.
1: 네, 당시 이제 선배님 중 한 분이 그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네. 네,
1: 빈집은 이제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집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0: 그렇죠. 예. 네.
1: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는데. 네. 그런데도 막 예쁘다, 막 이렇게 그 시절 좀 좋게
0: 맞아요.
1: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듣고,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써볼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포도를 먹는데, 그 어렸을 때 친구랑 이제 포도밭에서 막 포도 따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그 암세포 그 가족력이 있거든요.
0: 아, 예.
1: 네,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 이거 포도농쿨이랑 그 암세포 줄기랑 같이 그치. 결합하면 뭔가 좋은 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도 써보고 또 저렇게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가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또 네. 끊임없이 자라는 넝쿨 손들이 좌뇌에 이어 중뇌까지 잠식하고 끝내는 우뇌까지 덮어버릴 기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좌뇌와 우뇌라는 상징 속에 또 이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을까요?
1: 저는 이제 상실의 의미를 넣고 싶었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든가 기억, 뭐 추억, 뭐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실하고 뭐 빈집처럼 이렇게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
0: 네.
1: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을 그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제가 시력을 잃고 있다 보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시를 많이 쓰거든요.
0: 네,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시의 키워드가 이제 뭐 기억이라든가 추억, 상실, 뭐 아픔, 병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뇌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춰서 뭐 그 좀 뭔가 맞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시로 막 녹여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럼 혹시 그 포도 넝쿨로 뒤덮은 집이 우리 박성진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0: 예.
1: 그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까 기억으로 이렇게 시를 쓴다 했잖아요.
0: 네네.
1: 네, 그 무지개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들이 보면 뭐 빨주노초 파남보
0: 그렇죠.
1: 뭐 일곱 빛깔이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남색이랑 보라색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 이제 무지개를 다섯 빛깔의 무지개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도 넝쿨이 어떤 이제 소멸의 의미를 말한다면
0: 예,
1: 저는 뭐 포도 넝쿨을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숙명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작품의 심사를 맡았던 맹문재 교수님이 서정성과 묘사력을 잘 갖춘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박성진 시인의 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소태문학상 부상으로 개인 시집도 출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작품들이 담기게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우선 맹문재 교수님께서 너무 과한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0: 예.
1: 네, 일단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억, 뭐 상실, 아픔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시를 썼다고 했는데요.
0: 네네.
1: 아마 이번이 첫 시집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시들이 실리지 않을까.
0: 아.
1: 네, 저도 지금 막 고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시각장애를 가진 시인의 세상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살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볼까요?
1: 네네. 전 요즘 이제 소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전처럼 눈으로 봤던 것들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그 이미지 시를 쓴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에이.
1: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소리에 관한 시드, 이런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드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0: 구상 소태문학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박성진 시인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김장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와 같다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내년 동계 데플림픽에 나서는 농아인 컬링팀이 비장애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1: 네, 서울 블리자드와 서울 사인즈는 제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두 팀은 청각장애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요. 2027 인스부르크 동계 데플림픽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됐습니다. 네. 서울 블리자드는 8강전에서 경남 컬링협회를 상대로 7-1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충북컬링연맹을 6-5 이겼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전통의 강호조 의성군청에게 4-9 졌습니다. 네. 서울 사인즈는 8강에서 인천컬링연맹을 상대로 8-4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에서 전북도청에 1-12 지면서 최종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자, 춘천 타이거스가 휠체어 농구리그 1라운드에서 5전 전승을 거뒀어요.
1: 네, 춘천은 지난 25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1라운드 4차전에서 서울코웨이의 86-79 7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춘천은 이번 시즌 부상 선수 등의 문제로 주전 선수 5명이 거의 모든 경기, 모든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지만 대단한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조승현 선수의 활약이
0: 국가대표,
1: 대단합니다. 춘천은 다음날 열린 비장애인 연합팀이죠. K드림과의 경기에서는 60-30 이기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제주도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패 2위를 달렸고요. 코웨이가 3승 2패 3위, 고양홀트가 2승 3패 4위에 올라 있습니다.
0: 네,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 캠프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네요.
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천선수촌에서 일주일간 2026년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목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매년 동계와 하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장애인체육회의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하계 캠프에는 총 35명이 참가했고요. 배드민턴과 골볼, 양궁, 조정, 사이클 등 총 14개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르딕스키 김윤지, 배드민턴 유수영과 정겨울, 스노보드 이재혁 등 패럴픽에 나섰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정을 함께하면서요. 멘토링도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1: 이번 캠프 참가자 중 10명의 선수에게는 우미희망재단의 장학금도 수여가 됐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네요.
1: 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영입을 2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과 마드리드의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등번호는 에이스의 번호죠. 7번입니다.
0: 예.
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이 프리미라 리그를 대표하는 클럽이죠.
0: 그렇죠.
1: 통산 11차례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3,500만 유로, 여기에 옵션 500만 유로로 한화 약 671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5천만 유로에 이은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 기록이고요.
0: 네.
1: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약 14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0: 네. 사실 뭐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북중미 월드컵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좀 발표가 늦어졌네요.
1: 네, 이 서명이 좀 늦어진 게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 해지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아틀레티코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휴식기 뒤 곧바로 합류길 바랬고요. 이 구단 주치의를 지난주 한국으로 파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이 이적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0: 예.
1: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떠난 레전드죠. 앙투안 그리즈만의 빈자리를 이강인 선수로 채울 생각입니다.
0: 네.
1: 이번 이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3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유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0: 그랬죠.
1: 보냈죠.
0: 예.
1: 그리고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도 뛰었고요. 2022년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었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달 9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AT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친선 경기가
0: 그렇죠.
1: 열려요.
0: 예.
1: 그래서 국내 팬들 앞에서도 이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던 황인범 선수도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투로 팀을 옮겼죠.
1: 네, 포르투는 지난주 황인범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페이노르트를 떠나 3+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2016년 입단했던 석현준 이후 두 번째 포르투의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포르투

0: 또한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또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도 두 번씩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지난 25일 잉글랜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시즌 매치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예, 홈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 후반 37분 교체돼서 그라운드를 밟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황인범 선수 특유의 볼키핑 그리고 패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렸어요.
0: 네, 손흥민은 26일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MLS 정규리그 18라운드 경기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태클로 흐른 공을 따낸 뒤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좀 아쉬웠던 손흥민 선수인데 지난 18일 LA 갤럭시전 시즌 1호 골을 신고했고 23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 이어 3경기 연속 골을 뽑아냈습니다.
1: 네.
0: 손흥민 선수의 3경기 연속 득점,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또 이날 경기 팀 동료죠. 드니 부안가가 두 골을 보태면서 LAFC는 4-0 승리를 거두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결승까지 뛰었던 메시가 MLS 올스타전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아쉽게도 메시와 손흥민의 동반 출전은 무산이 됐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LG 트윈스. 이 코치진 보직을 대거 개편하는 강수를 띄웠어요.
0: 네, LG 구단은 27일 송지만 1군 주루 외야 코치를 타격 코치로 이동시키는 등 1, 2군 코치진의 보직을 대폭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LG 구단은 이 배경을 대해서 선수단 분위기를 변화를 위해 좀 단행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기존에 수비를 담당했던 김일경 코치가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겸하고 윤진호 2군 코치가 1군 수비 코치로 김용희 잔류군 타격 코치가 1군 주루 외야 코치를 맡습니다. 배터리 코치도 최경철 2군 코치가 올라왔습니다.
1: 네.
0: LG는 후반기 들어서 좀 1승 8패.
1: 네, 연패 빠졌었죠.
0: 예. 특히 1위 삼성에게 큰 격차로 뒤진 3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5일에 힘겹게 8연패를 끊었지만 곧바로 또 다음날 패배하면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 고우석 선수는 꿈에 그리던 빅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왔습니다. 이물질이 글러브에 묻은 게 발견돼서 퇴장을 당했었죠?
0: 네,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팀이죠. 세인트 폴 세인츠의 고우석 선수가 지난 25일 클리블랜드 산하인 콜럼버스 클리퍼스와의 홈경기 2-3으로 뒤진 7회 초 등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운드에 오르기 직전에 글러브 이물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퇴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1: 네.
0: 고우석 선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여러 번 항변했지만 심판진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글러브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 MLB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글러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수를 늘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부정 투구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 네.
0: KBO 리그에서도 검사를
1: 많이 하죠.
0: 네. 고우석 선수가 고의로 금지된 이물질을 사용했는지 혹은 뭐 부주의나 불운 탓이 해프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우석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랫동안 써왔던 글러브에 이 해당 물질이 묻어 있었던 거고 의도적인 부정투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0: 이어서 선수 노조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여자 배구팀이 인도네시아와의 연습 경기에서 3연승을 거뒀죠?
0: 네, 우리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의 평가전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9월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하위로 강등되는 등 긴 침체기를 겪었었는데요.
1: 그렇죠. 예.
0: 지난달 아시안 네이션스컵 우승에 이어 한 수 아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또 모두 승리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들블로커인 박은진과 이다현 선수 등이 활약을 했고요. 에이스 강소희 선수도 3차전에서 18점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한 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데요.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16년차 베테랑이죠. 신지은 선수. 10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0: 네, 신지은 선수 26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의 던 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ISPS 한다 스코티시 여자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5개로 3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신지은 선수 핫 10개 구원더파 279타로 김하림 선수를 2타 차이로 제쳤습니다.
1: 네.
0: 2016년 텍사스 슈다웃 이후 10년 만에 통산 2승째입니다.
1: 예.
0: 3라운드까지 무려 5타 차 단독 선두였는데요. 사실 마지막 라운드 전반에만 3타를 잃었어요. 하지만 10번 홀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파포 12번 홀에서 결정적인 버디를 추가했습니다.
1: 네.
0: 오랜만에 우승을 하다 보니 신재 선수 정말 눈시울을 붉혔고요. 예, 첫 번째 우승과 다른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재 선수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우승은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1: 네.
0: 김효주와 유일한 선수가 2승을 거뒀고요. 이미양과 신지은 선수가 한 차례씩 우승을 했습니다.
1: 네. 자, 세계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죠. 뚜르드 프랑스에서 타데이 포카차르가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네요.
0: 네, 포가차르는 27일 끝난 뚜르드 프랑스 2026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21개 스테이지 3,245km를 달렸는데요. 73시간 56분 26초 만에 달려 트로피를 꾸몄습니다. 2020년 처음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포가차르 선수는 2021년과 2024년, 25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통산 5회 우승으로 이제 최다 우승 공동 1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0: 포카차르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 종합 선두가 착용하는 노란색 저치죠. 이 마이오 존네를 6번 스테이지부터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포카차르의 라이벌이자 2022-23년 우승자인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가 꾸준히 추격을 했는데 15번 스테이지 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포가체르 선수는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부엘타 아 에스파냐 출전을 고민 중입니다. 포가체르 선수는 2024년 지로 디탈리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까지 우승하면 빙에고르에 이어서 3대 그랜드 투어를 모두 제패하는 역대 9번째 선수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욱이 부르는 Season in the Sun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해 초계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재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지진 해일 대비 태세와 관계기관 협조 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780여 건 접수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을 통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5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8% 증가한 2만 9천여 명으로 역대 5월 기준 가장 많았는데 이른 폭염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6,4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올해 첫 고수온 추정 수산물 폐사 피해가 나왔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구내면과 고급면 등 다섯 곳의 육상장식장에서 넙치 9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최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도안만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 넙치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성 매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치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2024년부터 약 1년 동안 3차례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운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 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신문 기자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 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에 오른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오늘 진행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 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TV 토론은 오늘 저녁 9시부터 80분 동안 MBC에서 방송됩니다. 민주당은 모두 3차례 걸쳐 당 대표 후보 TV 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쳤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 이후 부산경찰이 수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민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 발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아내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 그리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3라디오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의외로 금방 해치게 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은 그 정체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령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쉬운 게 여행인데요. 그저 여행이라고만 답하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최소한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싶다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정말 하고 싶은 일 축에 낄 수 있거든요. 실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나갈수록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해야 할 일에 밀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 확신조차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은 특별한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신 분들에게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도심 내 서울형 시니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합니다. 이번 주택은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을 넘어 역세권 등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조성돼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구 단위 계획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 공간이나 노후 상가를 활용한 복합 개발도 지원합니다. 입주민에게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와 식사, 여가 프로그램까지 제공돼 고령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참여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740대이고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VR 기반 운전 능력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할 수 있고 장치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 차량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막대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치솟는 돌봄 비용 때문에 상속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건강은퇴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마지막 10년간 의료 돌봄 비용 중위값은 약 $19,000였고 일부는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자산의 3분의 1을 돌봄 비용으로 쓰고 40%는 재산을 전혀 남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요양비 급등과 가족 구조 변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이장희예요. 그건 너.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캡슐 스틱형 올리브유 품질 비교 정보 준비하셨죠?
2: 네.
1: 네네.
2: 요즘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복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이른바 올레샷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올리브유를 간편하게 섭취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 네네.
2: 이에 따라 한 번에 먹을 양을 캡슐이나 스틱에 담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1: 네.
2: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캡슐형 7개, 스틱형 7개 등 모두 14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과 지방산 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1: 네네.
2: 하지만 제품별 가격 차이는 컸고 일부 온라인몰 선도 광고는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캡슐형과 스틱형 올리브유를 구매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네. 그럼 먼저 안전성 시험 결과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2: 네. 유지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와 산도, 요두가, 과산화 물가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1: 네.
2: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의 산도 기준은 0.8% 이하인데 실제 측정값은 제품별로 0.15%에서 0.56%였습니다.
1: 네네.
2: 올리브유 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철과 구리는 검출되지 않았고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1: 네.
2: 올리브유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 방지된 네 종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그 점은 안심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품질 면에서 지방 성분의 차이가 있나요?
2: 네, 제품별 지방 구성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 네네.
2: 전체 지방 가운데 불포화 지방은 84에서 88%, 포화 지방은 12%에서 16% 수준이었습니다.
1: 네.
2: 올리브유의 주요 지방산인 올레산도 모든 제품이 국제식품 규격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1: 네, 네.
2: 다만 캡슐형과 스틱형은 한 번에 먹는 양이 크게 달랐습니다.
1: 네.
2: 캡슐형은 1회 섭취량이 1에서 2g이었고
1: 네.
2: 스틱형은 8에서 12g 정도였습니다.
1: 아.
2: 따라서 1g당 성분은 비슷하지만 한번 섭취할 때 먹게 되는 불포화 지방과 열량은 스틱형이 훨씬 많습니다.
1: 네네.
2: 캡슐형의 1회 섭취량 기준 불포화 지방은 0.8에서 1.7g이었고 스틱형은 6.9에서 9.3g이었습니다.
1: 네네.
2: 올레산도 캡슐형은 0.7에서 1.5g이었고 스틱형은 6.3에서 8.4g 수준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두 제품의 성분 차이보다는 섭취량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군요.
2: 그렇습니다. 캡슐형은 소량의 올리브유를 간편하게 삼키는 형태이고 스틱형은 일반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과 비슷한 양을 개별 포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올리브유는 건강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름이기 때문에 1g당 약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1: 네.
2: 10g짜리 스틱 하나를 먹으면 약 90kcal가 됩니다.
1: 네, 네.
2: 따라서 평소 식사에서 견과류나 육류, 식용유 등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올리브유를 추가로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1: 네, 네. 그 올리브유에 들어있다는 식물 스테롤은 어떤가요?
2: 네, 식물 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네.
2: 시험 결과 캡슐형은 한 번 섭취할 때 1에서 2mg, 스틱형은 10.6 약에서 15.6mg 수준이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식물 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는 하루 섭취량은 800mg에서 3000mg입니다.
1: 아.
2: 시험 제품의 함량은 이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1: 네네.
2: 따라서 식물 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광고에 나오는 성분명만 보고 기능성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산도 표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2: 네. 시험 대상 14개 제품 가운데 12개의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낮은 산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실제 시험 결과는 표시된 산도보다 128%에서 31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네.
2: 다만 실제 측정 값이 광고보다 높았다고 해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네.
2: 14개 제품 모두 실제 산도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기준인 0.8% 이하였습니다.
1: 네, 네.
2: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수입 원료 당시의 산도를 현재 판매되는 완제품의 산도처럼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1: 네.
2: 올리브유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서 산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료의 산도와 실제 판매 제품의 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은 산도를 표시할 때 수입 원료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모두 표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관심 있는 가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2: 네.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1: 아, 네, 네.
2: 1g 또는 1mg 가격을 보면 캡슐형은 263원에서 683원으로 약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1: 아.
2: 스틱형은 1g 또는 1mg은 29원에서 178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습니다.
1: 오, 성분은 비슷한데 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렴한 제품을 고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가격을 비교할 때는 1g당 가격과 한 번 섭취할 때 드는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네, 네.
2: 캡슐형은 한 번에 1g에서 2g을 먹지만 스틱형은 8g에서 12g을 먹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2: 1회 섭취량 기준 가격은 캡슐형이 263원에서 1093원, 스틱형이 348원에서 2133원이었고 전체 제품 간에는 최대 약 6배 차이가 났습니다.
1: 네, 네.
2: 스틱형은 1g당 가격은 저렴해도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 1회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전체 판매 가격만 보지 말고 한 포에 몇 그램이 들어있는지 하루에 몇 포를 먹는지 한 번 섭취하는데 얼마가 드는지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아주 자세한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슐이나 스틱형 올리브유를 구매할 때와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2: 네. 첫째, 건강 유행이나 광고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판단합니다.
1: 네.
2: 올리브유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더라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체중을 줄여주는 식품은 아닙니다.

0: 있습니다.
1: 네네.
0: 둘째, 캡슐형은 스틱형의 실제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두 유형은 한 번에 먹는 양과 열량이 크게 다릅니다.
1: 네.
0: 셋째, 1g당 가격과 1회 섭취 비용을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1: 네.
0: 성분과 안전성이 비슷한데도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나 광고만 보고 비싼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네.
0: 넷째, 산도와 폴리페놀 광고는 원료 기준인지 완제품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아, 네, 네.
0: 다섯째, 정해진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1: 네.
0: 올리브유를 과하게 섭취하면 열량 부담이 커지고 복통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은 공복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평소 음식에 적당량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시니어 소비자치대 오늘은 캡슐, 스틱형, 올리브유에 대한 품질 비교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은하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모스트리 첼로 페스티벌인 서울 2026 패스에 초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볼 공연 티켓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요.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게 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악마 효과입니다.
0: 네.
1: 아마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아래층에 이사온 분이 목소리가 걸걸하고 인상도 험해 보이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왠지 성격이 드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씨가 너무 착한 겁니다.
0: 네네.
1: 거기다가 언제부터인지 길고양이까지 정성껏 챙기는 것을 보게 되죠.
0: 네네.
1: 이렇듯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단점이랄까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를 나쁘게 봐버리는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0: 네.
1: 이런 걸 말해주는 심리 이론이 바로 악마 효과입니다.
0: 네, 네. 괜한 편견과 오해를 하도록 하는 정말 악마 같은 효과군요.
1: 그렇습니다. 악마 효과. 이름이 좀 무섭죠?
0: 네, 네.
1: 악마에게는 뿔이 달렸다고 생각해서인지 뿔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혼에 효과라는 말을 붙여서 혼 효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는 대상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의 편견이 들어갔다고 해서 색안경 효과라고도 합니다.
0: 네네.
1: 요약하면 악마 효과란 사람의 어떤 한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나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면까지도 전부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는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더 들어볼게요. 먼저 글씨체에 관한 것입니다.
0: 네.
1: 손으로 쓴 글씨체를 보면 한마디씩 하는 경향이 있죠. 예컨대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자신도 모르게 에고 글씨 쓰는 꼴을 보니 성격도 덤벙대고 매사에 조심성이 없겠구먼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0: 네.
1: 하지만 글씨를 단정하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매사에 조심성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말이 안 되죠.
0: 그럼요. 요즘은 더구나 손글씨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흔치가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투와 목소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0: 네.
1: 특별히 사투리로 말을 할 때 더 잘 드러나는데요. 사투리를 쓰는 분 중에 원래부터 목소리가 크고 퉁명스러운 분들이 있죠.
0: 네.
1: 그래서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도 부드럽지 않고 툭 던지듯이 하는데요. 그러면

0: 말입니다.
1: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속정 깊은 사람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또 많거든요.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마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 인지적 구두쇠, 즉 우리 뇌가 가진 에너지 절약 본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 사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관찰하고 또 대화해봐야 하니까 뇌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단점 하나로 그 사람의 전체를 나쁜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뇌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악마 효과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우리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눈에 띈 단점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특성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첫인상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간의 뇌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처음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걸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처음 만났을 때 찡그린 표정이나 거친 말투를 접했다면 이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한 행동을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우리 뇌는 어쩔 수 없이 첫인상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0: 맞습니다. 악마 효과가 나타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픈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1: 네.
0: 이 말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정보만 기억하거나 신뢰하는 것, 즉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 현상인 확증 편향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고 또 쭈글쭈글한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걸 보니 게으를 거야 라는 부정적인 첫인상을 한번 가지면 우리 뇌는 그 사람의 부지런한 모습은 건너뛰거나 무시하고 오직 게으른 행동, 그러니까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모습만을 포착해서 기존의 자기 생각을 더 굳히게 된다는 겁니다.
1: 나의 부정적인 첫인상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에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군요.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 효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모두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야 혹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과연 인성까지 거칠고 나쁜 사람일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1: 네.
0: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진 단점과 그 사람 전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네. 단점이 눈에 띄어도 그 사람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단점을 전체로 확대시키지 않아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을

0: 보았을 때 그걸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모양이어서 그렇다고 단정짓지 말고 그럴 만한 상황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1: 네네.
0: 이를테면 동료가 로비에서 내가 한 인사에 별 반응이 없이 지나갔다면 어라 승진했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기에 앞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은 몸이 어디 많이 아픈가 보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 네, 실제로 정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악마 효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가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눈에 단점이 하나 보이면 그걸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사람을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늘 전체적인 면에서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강연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악마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번에는 문희옥의 노래예요. 이봐요.

0: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얘기해 볼까요?
1: 오늘은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보안 폴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네.
1: 요즘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있지요.
0: 네네.
1: 가족 사진부터 은행 앱, 주민등록 등본 같은 중요한 문서, 메신저 대화까지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네네.
1: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안 폴더 기능을 모르시거나 알고 계셔도 어렵게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하지만 보안 폴더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은 물론 원하는 앱까지 별도로 숨겨 중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보안 폴더가 무엇이고 보안 폴더를 만드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에 사진은 물론이고 금융 정보, 각종 개인 정보까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개인 정보 보관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보안 폴더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보안 폴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하면 왜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보안 폴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속에 만들어 놓은 나만의 개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우리가 집에서 기증품이나 중요한 서류를 금고에 따로 보관하듯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그리고 앱 등을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 네.
1: 보안 폴더 안에 저장된 자료는 일반 갤러리나 파일 앱에서는 보이지 않고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나 패턴 또는 지문과 같은 본인 인증을 해야만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폴더는 스마트폰 속 중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왜 보안 폴더를 스마트폰 속의 개인 금고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 금융 관련 앱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은 많은 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보안 폴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1: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0: 네네.
1: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0: 네.
1: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르고 화면을 위로 올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누른 후 화면 아래 기타 보안 설정에서
0: 네.
1: 보안 폴더를 누르면 되는데요.
0: 기타 보안 설정에서요. 네네.
1: 화면 안내에 따라 보안 폴더 앱 사용과 보안 폴더에 필요한 권한을 주기 위해 계속을 누르면
0: 네.
1: 보안 폴더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0: 네네.
1: 잠금 설정은 비밀번호나 패턴, 핀번호 또는 지문과 같은 잠금 방식 중에서 원하는 잠금 방식을 설정하면 보안 폴더가 만들어지고 일반 앱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 보안 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패턴을 보안 폴더에서도 똑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1: 네. 같은 비밀번호나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0: 네.
1: 보안을 위해서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의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노출되더라도 보안 폴더까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요한 사진이나 문서, 금융 관련 앱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마트폰 잠금 화면과 보안 폴더의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스마트폰 잠금 화면과 보안 폴더의 잠금 암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보안을 위해서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보안 폴더의 비밀번호나 핀번호, 패턴을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0: 네.
1: 보안 폴더의 잠금 방식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지문과 함께 핀번호나 패턴을 설정하고 설정한 핀번호나 패턴은 안전한 곳에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근데 이 보안 폴더에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같은 파일은 어떻게 보관할 수 있나요?
1: 네. 보안 폴더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비롯해 갤러리, 내 파일, 연락처, 캘린더, 노트 앱들이 들어있고 이 앱들은 삭제할 수 없는데요.
0: 네.
1: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안 폴더로 이동하려면 이동할 사진과 영상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점 세 개를 눌러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이나 영상이 보안 폴더로 이동됩니다.
0: 네.
1: 반대로 보안 폴더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스마트폰 갤러리로 이동하려면 오른쪽 하단에 점 세 개를 눌러 보안 폴더에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갤러리로 이동됩니다.
0: 아, 네네.
1: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서를 보안 폴더로 이동하려면 내 파일에서 문서를 눌러 이동한 문서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점 세 개를 눌러서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누르면 보안 폴더로 이동됩니다.
0: 네,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서도 보안 폴더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 앱이나 메신저처럼 개인정보가 많은 앱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앱들도 보안 폴더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네.
1: 보안 폴더에서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눌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앱 중에서 추가할 앱을 선택하고 하단에 추가를 누르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0: 네네.
1: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과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앱은 이름과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보안 폴더 안에 앱에는 파란색의 자물쇠 모양의 작은 보안 폴더 표시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앱처럼 보여도 서로 별도로 동작하는 앱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안 폴더에 있는 앱을 삭제하려면 앱을 꾹 누르고 설치 삭제를 누르면 보안 폴더 안에 있던 앱은 삭제됩니다.
0: 네. 보안 폴더 안에 필요한 앱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삭제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한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보안 폴더 자체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을 수도 있나요?
1: 네. 보안 폴더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0: 네네.
1: 보안 폴더 숨기기는 보안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안 폴더 아이콘 자체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0: 아, 네.
1: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라도 보안 폴더 아이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안 폴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0: 네.
1: 보안 폴더 오른쪽 상단에 점 세 개 버튼을 눌러 보안 폴더 숨기기를 선택하면
0: 네.
1: 앱 화면에서 보안 폴더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데요.
0: 네.
1: 없어진 보안 폴더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빠른 설정창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보안 폴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0: 네, 네.
1: 보안 폴더 숨기기는 마치 금고를 숨기기도 하고 숨긴 금고를 다시 풀어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0: 네,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보안 폴더 안에 내용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폴더 자체를 숨길 수 있어서 중요한 사진과 문서, 금융 관련 앱까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보안 폴더 설정에는 애플리케이션 숨기기라는 기능과 잠그고 닫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0: 네.
1: 애플리케이션 숨기기는 앱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잠시 보이지 않게 숨겨놓는 기능인데요.
0: 네네.
1: 예를 들어 보안 폴더 안에 여러 개의 앱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화면에서 숨겨두고 필요한 앱만 보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아.
1: 잠그고 닫기는 보안 폴더의 문을 잠그고 닫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은행 앱으로 계좌 이체를 마쳤거나 중요한 문서를 확인한 뒤에 잠그고 닫기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도 필요에 따라 숨기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앱 사용을 마친 뒤에는 잠그고 닫기 기능으로 한 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군요. 그런데 이 보안 폴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설치된 보안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나요?
1: 네,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안 폴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고 설정해서 추가 설정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고

0: 누르면 되는데요. 삭제를 누르면 보안 폴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앱 등의 데이터를 함께 삭제할 것인지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 네.
0: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삭제하기 전에 보안 폴더에서 미디어 파일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한 파일은 내 파일의 내장 저장 공간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한번 삭제하면 보안 폴더 안에 있던 데이터는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보안 폴더는 삭제할 수도 있지만 보안 폴더 안에 저장된 중요한 자료도 함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 전에 꼭 필요한 자료는 먼저 내보내거나 백업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보안 폴더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비밀번호나 핀번호, 패턴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네. 오늘은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안 폴더는 중요한 사진과 동영상, 문서, 금융 앱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속에 나만의 개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안 폴더 사용을 생활화하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익혀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오늘은 소셜 이노비즈의 박윤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천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평생 잔병 치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로서는 드물게 70세 가까이 장수하셨지요. 그 건강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직접 쓰신 활인신방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강법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도 화가 나거나 심란할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명상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셨다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건 유명한 진리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알아도 잘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도 추억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오정선의 노래입니다. 님을 위한 노래.

네, 오늘 신달자 시인의 에세이 그대는 왕이로 소이다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중학시절 학교에서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배역을 선생님이 호명하실 때 나는 작은 가슴을 떨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혹시 나에게 낭랑공주나 호동왕자의 배역이 호명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낭랑공주의 아버지 최리왕 역에 선생님은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자르고 우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시다가 시선을 멈추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오랫동안 그 배역이 마음에 차지 않아 우울했었다. 그러한 나의 내적 갈등의 폭발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 뒤에서 나 혼자 아무도 몰래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분장하시는 선생님이 내 얼굴에서 손을 떼었을 때 들여다본 내 얼굴은 주름살이 굵게 그려지고 흰 수염이 길게 달려있는 폭상 늙은 할아버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로 무대에 나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분노 같은 것을 느끼고 자꾸만 질금질금 눈물도 날 것 같았다. 무대에 나가기 몇 초 전 나는 얼굴에 주름을 모두 지우고 그 위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색의 루즈를 예쁘게 칠했다. 훨씬 얼굴이 젊어졌고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서둘러 무대에 나간 나의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웃었지만 나를 지켜본 분장 선생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무대 뒤에서 소동이 났다는 것이었다. 실로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연극이 나 하나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관객의 웃음을 뒤로하고 무대를 벗어났을 때 선생님은 내게 크게 외치셨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살아오면서 자주 나는 그때의 철없고 어리석은 혹은 진솔한 예술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 미혹한 나를 떠올린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 한다는 자각이 문득 문득 그때의 기억과 함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곤 하였다. 추억 속의 재회,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1960년대 말에 싹을 틔운 통기타 문화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트윈폴리오, 어니언스, 둘다섯 같은 듀오들이 큰 활약을 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포크 듀오, 논두렁 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김은광 씨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감수성이 풍부했고 자연과 고향의 정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가 훗날 논두렁 밭두렁 음악의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인 1971년부터 미 8군 쇼 무대에 오르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요. 72년에는 김남철 씨와 남성 듀오를 결성해 이듬해 데뷔곡인 개구리 노총각을 발표합니다. 재미있는 가사와 멜로디 덕분에 당시 막 붐을 일으키던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바니걸스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더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멤버인 김남철 씨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동네 음악 친구였고 당시 서울대 공대생이었던 박문영 씨를 새 멤버로 불러와서 영상이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훗날 독도는 우리 땅을 작곡한 그 박문영 씨입니다. 그러나 박문영 씨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팀이 또 해체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구리 노총각 준비했고요.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내 마음 너에게 모두 네 곡입니다.

네,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포크 듀오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의 네 곡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개구리 노총각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그리고 내 마음 너에게 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들 가운데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듭된 팀 해체의 아픔 속에서 김은광 씨는 운명처럼 윤설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1975년 서대문에 있었던 기타 학원에서였지요. 당시 기타를 배우러 온 윤설희 씨에게 학원 원장과 호영호재하면서 강습을 돕던 김은광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실 윤설희 씨는 라나의 로스포의 멤버로 데뷔하려고 했지만 무대에만 서면 너무 떨어서 가수의 꿈을 저버리던 참이었는데요. 김은광 씨가 친절하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서 결국 논두렁 밭두렁의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논두렁 밭두렁이 남성 듀오에서 혼성 듀오로 탈바꿈한 셈이었지요. 윤설희 씨를 새 멤버로 영입하고 나서 1976년 사랑의 꿈을 발표했지만 얼마 후 김은광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김은광 씨가 전역한 이후 1978년 2집과 3집 앨범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그 시기에 발표된 컨트리풍의 포크송 다락방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정겨운 노래로 논두렁 밭두렁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이후 잇따라 히트한 외할머니 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곡이겠지요. 윤설희 작사, 김은광 작곡으로 방학 때마다 놀러가던 시골 외갓집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두 사람은 음악적인 파트너를 넘어 결혼을 통해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데요. 이제 혼성 듀오에서 부부 듀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외할머니 댁, 그리고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세 곡입니다.

네, 논두렁밭두렁의 노래 외할머니 댁,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요인물 열전 논두렁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아내 윤설희 씨는 첫 딸을 출산하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팀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김은광 씨는 남성 멤버 권동수 씨를 영입해서 80년과 81년 새 앨범을 발표하지만 아쉽게도 이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동수 씨가 팀을 떠나면서 다시 아내 윤설희 씨와 호흡을 맞춰 나의 성이란 타이틀곡으로 음반을 냈는데요. 이것이 논두렁밭두렁의 마지막 앨범이 됐습니다. 듀엣 활동을 접은 뒤 김은광 씨는 음반 기획자로 변신했지요. 남화용, 배훈, 지구수비대 등 여러 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갑니다. 무대 뒤편으로 물러난 부부의 삶은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접고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그룹홈을 열게 됐는데요. 그렇게 부부가 거두어 키운 아이들이 2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왔으니 김은광 씨가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그는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0년 1월 향년 5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지요. 시간이 흘러 2024년 6월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공연 수익금은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앞두고 아내인 윤설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와 버스표 한 장이면 행복해했던 싱어송라이터였던 아내와 세 딸을 사랑했던 푸른 별을 노래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했던 소박하게 노래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을 기억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분의 노래와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 논두렁밭두렁의 나의 성 그리고 젊은 길손 그리고 윤설희 씨의 노래 촛불 밝힌 밤에 세 곡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1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명랑한 생활운동 전개. 재건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공보부, 국방부 및 서울특별시 당국과 힘을 합하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명랑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악대의 시가 행진 및 연주회를 통하여 국민 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각 학교 운동장에서 초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재건운동본부에서는 연사를, 공보부에서는 영화를 내어 시민생활을 명랑하게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개선운동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큼에 비추어 재건운동본부에 분역과를 새로이 두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됐지만 명랑하게 살자, 한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랑생활운동이란 게 당시 전쟁의 상흔과 빈곤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고 국가가 정한 바른 생활 양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일종의 의식개혁운동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명랑은 단순히 즐겁고 유쾌하게 살자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밝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사회의 계몽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야외 주차했던 차에 올라타면 숨이 턱 막힙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날씨에 철판으로 밀폐된 차 안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럴 때 차 안 실내 온도를 빠르게 식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수석 쪽 창문을 활짝 열고 운전석 문을 서너 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열기를 반대편 창문으로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어컨을 켜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앞뒤 창문을 다 열게 되면 공기가 분산돼서 차 안의 온도가 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창문만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펄 시스터즈의 니마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죠.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폐암 발생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폐암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적응도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술과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조합으로 적용합니다. 또 수술로 치료를 해도 폐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방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폐암 치료에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는 건 정말 다행이죠.
1: 아, 네, 맞습니다. 폐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럼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30, 4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50%도 안 되는군요.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목표하는 치료와 어떤 고식적 치료와는 아예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완치를 치료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건강검진에서 저선량의 CT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폐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거나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결정되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저희가 폐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병기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폐기능이나 심폐기능, 전신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근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0: 네. 1기에는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의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기와 일부 3기 환자의 치료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병기 2기, 3기에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 크기를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미리 치료할 수도 있어서 치료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나 유전자 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방식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아,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서 근치적 완치를 저희가 근치적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2기, 3기까지 가면 저희가 영상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술만으로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서 좀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항상 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항상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이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2기, 3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0: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치료 순서에 변화를 가져온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 네. 특히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의 등장 자체가 이 수술 앞뒤에 저희 이 치료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0: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견해야 되고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1: 예,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CT나 PET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뿐만 아니라 뭐 충분한 절제가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일반 조직들도 같이 떼어내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면역치료 혹은 또 때로는 표적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종양만 절제해서는 네. 굉장히 재발 위험이 높고요.
0: 아.
1: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절제해야지 환자의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양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0: 네.
1: 폐를 떼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 역시 저희가 일정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0: 네.
1: 그 수술적 목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0: 네.
1: 항암치료, 면역치료, 표적치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폐암 수술 대부분이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가슴을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0: 네.
1: 예, 이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이 흉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절개 범위가 작고 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흉관경 수술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그러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기는 해도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특정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흉관경 수술이 지금 로봇 수술에 비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태까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로봇 수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흉관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항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0: 네.
1: 생각하기보다는
0: 네.
1: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 교수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런데요. 폐를 설명할 때 뭔가 좀 복잡하던데요. 폐엽 그리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는 이제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이런 장기입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폐는 실제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0: 네.
1: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엽으로 나뉘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엽, 하엽, 상하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는 또다시 또 구역, 세그멘트, 영어로 세그멘트라고 부르는데
0: 네.
1: 구역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뭐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큰 덩어리 안에 여러 조각들이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네.
1: 예, 그것처럼 폐도 비슷하게 큰 단위인 폐엽이 있고 폐엽 안에 여러 작은 구역인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암의 크기에 따라서 폐엽 하나를 통째로 절제할지 일부 구역만 떼어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를 절제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엽 절제술입니다. 아까 우측에 저희가 세 개의 엽이 있고 좌측에 두 개의 엽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의 엽을 절제하는 것을 폐엽 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아까 구역이라고 세그멘트, 구역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또 절제하는 것들을 구역 절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절제하는 것을 쐐기 형태, 또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폐를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형태로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절제술 이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떨 때 이제 그럼 어떤 범위의 폐 절제술을 하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폐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양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위치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더불어 환자의 폐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초기 폐암이라면 폐 한 구역만 절제하는 뭐 구역 절제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암이 크거나 암의 모양이 어떤 악성도가 높은 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환자의 폐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쐐기 절제술 이렇게 좀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폐기능까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여러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를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폐는 간처럼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폐기능을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해도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남아있는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범위의 그 폐엽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0: 그럼 수술 후에 폐 기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절제된 폐가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니고 대신 남아있는 폐들이 아주 조금 더 팽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몸이 적응을 하면서 호흡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숨이 좀 찰 수도 있고 예전보다 운동할 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회복 속도는 절제 범위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환자의 원래 폐 기능이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에서 6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수술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폐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수술부터 회복하고 재활하기까지 치료에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폐암 수술 후에 심방세동 위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1: 수술 이제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엽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폐 일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폐암 수술이 수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몸의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폐를 절제하면서 폐는 이제 심장과 붙어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 심장과 폐 사이에는 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0: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럼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 직후 단계에서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사실 환자들은 요새 폐암 수술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완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뭐 2년, 3년, 5년 그리고 5년 이후까지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구 자체는 또 수술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 위험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뭐 체액 변화도 같이 이제 이런 영향들이 또 있고, 또 폐가 절제한 공간이, 폐를 절제하고 나는 빈 공간이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폐가 잘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폐들이 아주 조금씩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 아래 이제 복부와 이제 폐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횡경막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도 약간 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주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폐를 절제한 공간에 남아있는 폐와 심장이 이 폐암 수술 후에 적응하는 동안에 흉곽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런 요인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 환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런데 특히 수술 후 1년 이내에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쭉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수술 직후에 일어나면서 아까 왜 저희가 빈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수술 초반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수술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 연구가 재밌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1년 이내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부정맥의 위험을 폐암 수술 합병증으로 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의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이제 심방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뜨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폐암 수술의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 자체가 폐암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퇴원하고도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본인이 이제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느껴지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내가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는 건 좀 다행인데요.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희가 안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수술만 받은 초기 폐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3년 이후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위험은 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그 환자들에 맞춰서 맞춤형 추적 관찰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폐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심방세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자는 것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1년 내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위험에 맞춰서 초반에 조금 더 인텐스하게 좀 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 변화에 따라서 그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유의하게 계속해서 맞춤형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치료, 특히 수술과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암은 지방간의 위험부터 간 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게 간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더 걱정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은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말하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 간에는 전체 무게 5% 이상 이내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비율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간세포 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주 많아.

0: 있는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거죠?
1: 네, 이게 문제죠. 네. 이게 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0: 네.
1: 지방간 그 자체로는 이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또 진짜 진행을 해서 간 섬유화가 되고 또 간 경변이 생겨도 심지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나 별로 이상이 없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알게 되는 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확인되지 않나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초음파 검사가 없는 그런 검진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AS, ALT라고 하나 감마지트 뭐 이런 그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 후에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걸 진단받는 분들이 많죠.
0: 지방간의 위험을 알게 하는 그 수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지방간이 있다 이거 딱 알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는 없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간이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AST, ALT, 또 감마지티, 또 중성지방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지방간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죠.
0: 지방간이 알코올성과 대사 이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은 쌓인 지방으로 보면 같은 건가요?
1: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알코올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병이 생기는 어떤 원인, 어떤 기전 이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알코올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가 이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지방을 쌓이게 하고 의사 이상 지방간 이거는 술하고는 뭐 전혀 관계 없이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이 체내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자꾸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원인인 거잖아요. 술이 문제인 만큼 그럼 술을 끊으면 지방간의 위험도 사라지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이게 초기 알코올 지방간 단계면 술 끊기만 해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아주 조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이고요.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간세포에 쌓여든 지방이 천천히 분해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간 수치나 어떤 간 기능도 정상으로 잘 회복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술을 끊는다고 단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꾸준한 금주가 답인 거죠?
1: 며칠 이게 안 마셨다고 간이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고 쌓여있는 지방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호전이 되려면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 않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꾸준히 이 오랫동안 금주를 하셔야지 간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소주나 맥주는 끊고 와인으로 주종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1: 네, 제가 외래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데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간 손상은 어떤 술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마신 알코올의 절대적인 총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주 먹다가 막걸리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알코올 성분 자체가 간 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이 간 손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0: 음주가 지방간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에 대한 지적이 또 많습니다. 간암의 위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이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1: 이 과거에는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술 때문에 그런 걸로 대부분 생각했었기 때문에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이분들은 간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나는

0: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좋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만,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게 동반이 되면 간 조직 내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코올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초기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방간 진단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0: 처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개정된 대사 이상 지방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단 기준은 간에 지방이 이렇게 여러 검사에서 있는 게 확인되면서 동시에 비만 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하나 이상을 동반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지방간에서 간 경변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검진에 소홀한 분들은 간 경변으로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0: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을 거쳐서 이렇게 간 경변증으로 악화되는데 되게 이제 10년 또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빠진다는 어떤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지방간은 피곤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빠진다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간 상태가 나빠지는지를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또 간암은 어떻습니까? 간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지방간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도 있고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0: 여전히 우리나라 그 간암 환자를 좀 보면 대략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백신 접종도 나왔고 이 항바이러스 제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C형 간염도 너무 좋은 약들이 나와서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원인이 되는 간암 비율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방간이 머지않아서 거의 선두권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워낙 흔해서인지 나이 들면 다 오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살을 빼면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사 이상이 비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지방간이 뭐 나이 들면 생긴다, 뭐 뚱뚱하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안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고 지질대사 이상이 생겼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대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죠.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 또 마르지만은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대사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심각한 지방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1: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상의를 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옛날에 이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간이라는 이런 병을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원인은 이 병의 진짜 원인이 전신의 대사 이상 원인이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병의 이 본질, 대사 이상 질환이라는 이 본질을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단순하게 체중 조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 질환 전반을 통틀어서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 결국 생활습관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식습관,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면 너무 단순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 예.
0: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단 조절,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체중을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면 간에 있는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1: 네.
0: 뭐 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단당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우리 섭취한 당을 잘 소모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근력 운동을 해서 근 양을 절대적인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또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흔하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또 다른 처방도 내려지는 건가요?
0: 네, 과거에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자체를 어떤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는데
1: 네.
0: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위고비나 마운자나 GLP-1 약제인데 이 약제가 미국 FDA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치료제로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급여 체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환자들한테 급여로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레스미트론이라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베타리셉터를 자극하는 이런 약제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1: 네.
0: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1: 네. 간의 지방과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수치들도 많지 않을까요?
0: 그럼요. 그 혈액검사에서 그 ASALT 수치는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1: 네.
0: 또 당뇨가 있는지 보는 당화혈색소라든지 또는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셔야 되고
1: 네.
0: 체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BMI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관련된 지표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런데요.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요?
0: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ALT 간 수치는 간에 이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만 올라가요.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안 좋은 약제를 먹게 된다든지 바이러스 간염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저농도의 저강도의 염증이 있거나 간 섬유화만 조금 있거나 이런 상태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수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 간이 정말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만 간이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좀 위험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상태는 사진상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나요?
0: 아, 네. 일반 분들이 그냥 초음파 사진 본다고 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 네.
0: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 정상 간은 아주 매끈하게 보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심하게 되면 이 초음파를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면이 간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주변에 콩팥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밝고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간경변증까지 되면 간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간이 둥그라들고 아주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1: 네, 이건 어떨까요? 대사 이상

0: 지방간 환자가 술을 즐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뭐 아주 좋지 않겠죠. 네. 회사에서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미 혈관 내벽에 염증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그 속도가 훨씬 과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전신 혈관 염증이 이제 훨씬 증폭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 혈관 질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여러 건강상의 위험을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네, 그 지방간은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0: 네.
1: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주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런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어떤 비상벨이 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냥 살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0: 네.
1: 얘기 듣고 다음 주에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늘 당장 식단도 조절하고 조금이라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해서 이런 간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지방간,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다는 것이 여름 날씨의 특징이죠.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

비가 찾아오게 되면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해집니다. 메마르지 않고 물기가 많아 축축하다는 것을 가리켜 습하다라고 하는데 습한 데다가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형용사로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꿉꿉하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우 무더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를 말할 때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표현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면 먼저 후덥지근하다는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이고 후텁지근하다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꿉꿉하다는 날씨나 기온이 기분 나쁠 정도로 습하고 덥다입니다. 후덥지근하다는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면 후텁지근하다와 꿉꿉하다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모두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도 꿉꿉하다가 더 심한 무더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는 무더웠고 바람도 후텁지근했다. 같이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앞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세상에 들을 음악은 정말 많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도 너무 많은데요. 그 음악들 중에서 엄선해서 음악평론가 두 분이 추천하는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곡 위주로 오늘 음악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마지막 주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신곡을 들어보기 때문이죠.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7월의 신곡 어떤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아마 반가운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진아의 새 앨범 Save Me 준비해봤습니다.
0: 네.
2: 최근에 저희가 음악 시간 통해서 뭐 록 그리고 밴드 음악이 대세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그 권진아도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한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좀 신기하죠?
3: 네. 네. 그래서 락 음악과 권진아라는 조합이 좀 낯설 정도로 권진아 하면 팝발라드 음악으로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잖아요.
2: 네.
3: 2013년에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시즌3에서 준결승 오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2: 네.
3: 또 당시에 심사위원이었던 유열 씨가 이끌었던 그 안테나 뮤직과
2: 네.
3: 계약을 해서 10여 년간 네. 함께 해왔습니다.
2: 네.
3: 이후에 신생기획사 어나더와 계약한 후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이 어나더도 권진아 씨와 함께했던
2: 맞아요. 안테나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네, 담당자분과 함께 설립한 레이블이죠.
0: 그렇군요.
2: 이후에 또 이제 독립을 뭐 한마디로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곡들은 대체로 팝발라드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이 좋았지 같은 곡이 최근 바이럴을 좀 탔죠.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뭐 이게 좀 뭐 월드컵과 각종 뉴스에 BGM으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서정적인 곡들일 텐데 뭐 스스로도 그 이미지를 딱히 싫어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 장의 정규앨범 또 두 장의 미니앨범을 꾸준히 발표해온 뮤지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걸 그리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깨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0: 네. 이번 앨범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3: 네. 그런데 네. 또 이번 앨범과 관련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기존에 이번 앨범에 담긴 것 같은 그 락키나의 모습이 없었던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맞아요.
3: 특히 콘서트에서 그런 락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방식 같은 노래에서는 후렴구에 권진아가 연주하는 기타 파트 이걸 기다리는 팬들이 유독 많았고
2: 네.
3: 그리고 레이저 업 더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의 뭔가 힌트? 네. 선발대 좋을 정도로 락킹한 사운드가 좀 인상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2: 네. 그래서 이번 앨범 듣고 팬분들이나 권진아 씨 앨범 단위로 음악 늘 많이 들었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 Raise Up The Flag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이게 힌트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권진아 안에 있던 락 버튼을 누른 게 다름 아닌 자기 혐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르적인 어프로치 도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데 이 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 Save Me를 들어보시면 뭐 장르적으로는 락을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앨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음악으로 자신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느껴지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따라서 자기 혐오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태생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진짜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을 텐데 권진아의 경우에는 시기장애 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2: 아무래도 계속 대중의 자신을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진아 씨의 어떤 우아한 무대만 생각하면 상상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권진아 특유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대로 다양한 밴드 사운드를 즐겨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그 가운데 타이틀곡 준비해봤거든요. 권진아의 몬스터입니다.

0: 아, 목소리가 워낙 매력적이라 어떤 장르를 네. 해도 예, 다 소화가 되네요.
1: 시원시원합니다. 네.
2: 그
1: 목소리가.
2: 약간 후렴구에 지르는 방법 같은 것도 또 팝발라드 권진할 때랑은 달라서 앨범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 주인공은 녹이녹이라는 밴드인데요. 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트록 슈게이즈 밴드이기도 합니다. 포스트록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슈게이즈라는 장르 모두 연주 중심의 음악이거든요. 네. 또 특히 슈게이즈라는 음악은 신발을 쳐다본다. 슈게이즈라는 그런 의미처럼 고개를 멤버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아예 관객석 등지고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2: 아우 지긋지긋해. 네. 다들 어찌나 그냥 관객을 안 보는지
1: 네,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뭔가 침잠하는 스타일의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곡의 절정 부분에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구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면서도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 음악이어서 이 음악을 굉장히 파고드는 예, 마니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네. 네. 참 한국에서 인기 없을 것 같은 음악인데 꾸준히 매니아가 생성되는 맞아요. 장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이녹이라는 이름 이미 들려진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포스트록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모를 수가 없게 정말 단기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활동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결성은 꽤 오래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멤버를 모아 활동하기 시작한 건 2023년입니다. 근데 뭐 흔적 찾아보니까 거의 한 10년 전쯤에도
1: 2016년에도 막 곡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2: 계속 곡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출발은 23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공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곡들을 써놨는데 라이브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녹이녹의 이름으로 라이브 활동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굉장히 샤이한 멤버들이 만든 밴드인 것 같은데도 네. 공연에는 진심이었던가 봐요.
1: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샤이한데 무대 오르면 굉장히 열정적이죠.
2: 아, 거의 그렇죠? 뭐 네. 네. 몸 던지죠.
1: 네. 네. 네. 그래서 두 곡짜리 싱글 모먼트를 발표하고 2025년 2월 22일에 홍대에 있는 라이브 클럽 빵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국 포스트록 메들리라는
2: 이게 컸죠.
1: 연주를 하면서 이걸 영상으로 남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해당 장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포스트록 음악이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인기는 없긴 하지만 한국 인디, 특히 포스트록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배 밴드들의 곡을 메들리로 연주를 한 거예요. 뭔가 일종의 리스펙을 담아서.
2: 맞아요.
1: 근데 또 게다가 좀 재밌게 이 실황 연주를 VHS, 비디오 테이프 같은 그런 질감의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뭔가 이게 보는 사람들을 뭔가 노스텔지아에게 약간 맞아요.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 네, 네. 저도 그 영상으로 녹이녹의 팬이 되게 됐는데요. 네. 이후에 올해 열린 EBS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경연 프로그램 헬로루키에서 5월의 헬로루키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두 팀을 뽑는 경연이었는데 첫 달이라 진짜 경쟁률이 셌거든요. 952팀이 지원을 하게 돼서 그 가운데 두 팀이니까.
1: 야, 정말 한 뭐 400몇 대 1이네요.
2: 진짜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발탁이 되었고요. 심지어 경연 5분 만에 기타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무대를 소화해서 결국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멤버 가운데 한 명은 당연히 선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입구 쪽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을
1: 끝나면 바로 나가려고 했대요.
2: 빠른 퇴근을 하려고.
1: 이름 불리는 순간 자기 이름 안 불리면 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인파를 헤집고 상을 받으러 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형 슈게이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이어나갈 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 그래서 요즘 막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기운 속에서 맞아요. 얼마 전에 자신들의 첫 정규 앨범인 내 옷은 냄새가 없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앨범에 대해서 멤버들은 지나온 시간은 켜켜이 스며들어 결국 한 사람의 냄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년 시절의 여름 공기, 동경과 혼란, 두려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희망까지를 앨범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 네.
1: 또 모든 곡의 제목이 또 한국어인 것도 흥미롭기도 하고 보통 이 포스트록 슈게이즈 음악의 곡길이가 다 길거든요.
2: 네.
1: 서사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네. 녹이녹의 곡들은 거의 대부분 3분 안팎.
2: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정말 장점입니다.
1: 그래서 연주곡이기도 하고 포스트록이나 뭐 슈게이즈라는 장르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3분짜리 곡 안에 담겨있는 기타 멜로디 그리고 기타가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 이런 거에서 집중하면 저는 어떤 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0: 어떤 곡 들을까요?
1: 네, 타이틀곡인 여름방학 준비했습니다.

0: 네, 짧지만 멜로디가 귀에 쏙 박히는 곡이네요.
1: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포스트록이나 슈게이즈 팀들은 이 곡의 2배 길이는 기본적으로 깔고 맞아요. 가기 때문에 이 점이 노기노기에게는 상당히 좀 장점이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네. 신곡 만나볼까요?
1: 네, 다음도 어쩌다 보니까 꽉 찬 밴드 사운드로 돌아온 새 앨범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정말 그 락과 밴드 음악이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싱어송라이터 최보훈의 1인 밴드 더 베인의 새 앨범 균열 준비했습니다. 정규 앨범으로 기준으로 하면 무려 10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작이에요. 네. 그동안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네. 싶기도 한데요. 2017년 2월에 발표했던 라운드가 첫 정규였고 이번 균열이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요즘 정규 앨범 한 장 내기가 정말 그렇죠. 어렵구나 싶어요.
2: 네. 네, 음악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더 베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 맞아요.
2: 네. 이게 한 2015년? 2016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에 신인 발굴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았었는데 네. 웬만한 신인 발굴 경연 프로그램을 휩쓸었죠.
1: 네,
2: 기억이 네. 납니다.
1: 맞아요.
2: KTNG 밴드 디스커버리 우승 차지했었고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프로젝트 여기서도 대상.
1: 진짜 별게 다 있었어요. 이때 진짜 많았어요.
2: 네, 또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K루키즈 최우수상 받으면서 정말 한참 주목받는 핫한 루키였습니다.
1: 네. 원래 시작은 밴드였어요. 그런데 2016년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멤버들이 여러 사정으로 연이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보컬 최보훈을 중심으로 한 1인 밴드로 활동을 전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최보훈의 단단한 목소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2019년에 출연했던 밴드 서바이벌 슈퍼밴드 일 거예요. 이때 퍼플레인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네, 또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는 싱어게인 3에 40호 가수로 출연해서 최종 톱10 안에 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뭐 신인이었지만 아주 독보적인 가창력의 소유자로 네. 기억에 남네요.
1: 시원시원하죠. 네.
2: 지난해에도 그 목소리 가창력 때문에 또 주목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네. 바로 MBC의 장수 음악 프로그램 복면가왕. 여기에 출연 당시 한참 인기를 끌던 그 캐대원의 호랑이 가면 쓰고 네. 아귀 쫓는 호랑이.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파란 호랑이.
2: 네,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으로 역대 74번째 가왕에 오르면서 2회 연속 가왕의 자리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정규 앨범으로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번 앨범 준비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테마는 더 거친, 더 강력한, 더 날 것의 더 베인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만 들어봐도 얼마나 좀 강력한 소리들이 담겨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최보훈 더 베인은 늘 락 음악을 해오긴 했는데 그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뭐 여러 시도를 해왔다고 본다면 이번 앨범에서 택하게 된 건 그런지 사운드입니다. 너바나로 대표가 되기도 하고 락 음악 가운데에서도 제일 좀 지저분하고 직선적이기도 하고 거친 사운드와 감성을 자랑하는 장르인데요. 이 앨범 균열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첫 곡인 몽키 숄더부터 마지막 곡 틈까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숨 돌릴 틈이 하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냅다. 계속 달리는 앨범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라 그런지 욕심을 좀 내서 13곡을 꽉꽉 채웠더라고요. 록음악의 시원한 드라이브감 그리고 보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범 가운데 타이틀곡 여러 곡인데 그중에서 뮤직비디오도 만든 네. 곡이

0: 네, 정말 시원하네요.
1: 네,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곡이죠?
2: 네, 최근에 좀 재미있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한 장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일단 호돌이 락스. 네, 호돌이 락스, Uncanny New Wave Sound from the 88 Olympic Land.
1: 아, 누가 들어도 너무 힙스터 네. 제목 같아요.
2: 호돌이라는 제목, 그리고 네. 88 서울 올림픽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제목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1980년대 가요들을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 이거든요. 근데 언캐니 이게 기묘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언캐니라는 제목처럼 1980년대 한국에서 등장했던 정말 기묘한 가요들 어떻게 보면 괴상한 가요들을 모아놓은 앨범입니다.
1: 네. 네. 음악 좀 새로운 것들 찾아다니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 아닐까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70년대와 80년대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때쯤 팝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음악을 소비하는 통로도 훨씬 다양해졌죠. 또 82년 1월에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되면서 나이트클럽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때쯤부터 춤을 추기 위해서 또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이유로 나이트클럽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에게 음악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잘 트는 사람도 그래서 당연히 필요해졌죠. 네. 네, 실력 있는 DJ들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져갔죠.
0: 네. 네. 80년대 나이트클럽 문화 하면은 정말 추억 돋는 분들 많으실
2: 맞습니다.
0: 거예요.

0: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DJ들은 첨단의 음악을 가장 빨리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지, 누가 더 많이 대중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을 한 건데요. 그런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1970년대부터 활동해왔던 음악인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곡가 박동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남궁옥분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곡들을 좀 작곡한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자신만의 뉴웨이브 사운드를 또 들려주기도 했었고 사랑과 평화에서 뭐 펑크 음악을 들려줬던 김명곤 씨는 1980년대 댄스 뮤직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곡가 겸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산울림의 김창환 씨도 1980년대에는 뉴웨이브나 디스코 사운드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1: 그런데 네.
0: 이런 시대가 이제 1980년대였던 거죠.
1: 네. 그리고 연주자나 편곡자뿐만이 아니라 가수들도 1980년대의 기묘한 분위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갯바위로 큰 인기를 얻었던 한마음 출신의 양아영의 당신과 나, 그리고 추억의 발라드를 부르면서 단숨에 인기 가수로 떠오른 장혜리, 또 이후 사는 게 뭔지 로큰 인기를 얻게 되는 이무송 등도 이런 기묘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기묘하다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0: 네.
1: 저는 참 좋아합니다.
0: 네.
1: 이런 가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의외의 노래들이 많았고, 80년대는 그런 좀알수 없는 과잉이 있었던
0: 네,
1: 시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음악들이 거의 대부분 뉴웨이브나 뭐 댄스 뮤직 뭐 이런 것들인데 양아영 씨가 댄스 뮤직 불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노래들이 존재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또이 한국적 뉴웨이브 사운드에 한국어 가창이 사운드만큼 중요하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첨단의 사운드에, 그 당시로선 첨단의 사운드에 굉장히 좀 통속적인 가사와 창법이 얹어지면서
1: 아, 진짜 기묘해.
0: 세계 어디에서도 좀 듣기 어려운 기이한 감상을 하게 해줍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 포크 혼성 그룹 꾸러기들 출신인데 레너드 코엔의 노래를 번하는 그 벙어리 바이올린 이 노래를 불렀던 윤설아 씨가 굉장히 좀 경쾌한 뉴웨이브 사운드에 맞춰서 그대는 멋쟁이, 헤이 미스터 로봇 이라는 정말 뭔가 무국적 가사에
1: 무국적 정도가 아니고 네. 우주 단위의
0: 헤이 미스터 로봇이라는 네.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굉장히 전 듣고 나서 충격적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앨범 안에서 그래도 좀 가장 유명한 노래는 이재민의 재현인의 이름은
1: 아, 이게 네. 또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
0: 맞아요.
1: 얻었었어요.
0: 있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신선하고 색다른 노래들이 앨범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1: 네.
0: 제가 오늘 그 가운데서 코리아 판타지의 서울의 밤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코리아 판타지라는 밴드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1: 맞아요.
0: 네.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던 밴드가 아닐까 싶은데 음악을 들어보면 또 펫샵 보이스 스타일의 곡입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이 시대에 나왔었구나 약간 놀라게 만드는
2: 그렇군요.
0: 노래이면서 또 앨범이기도 합니다.
2: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묘한 네, 분위기의 맞습니다. 노래네요.
1: 아, 예. 제가 이런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김학서님은 펫샵 보이즈 얘기하고 계신데 약간 이런 진짜 묘한 느낌의 네. 신스팝?
2: 그렇죠.
1: 너무 매력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기성 작곡가들이 뭔가 받아들여서 이걸 자신만의 식으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2: 근데 완전치는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약간 어설프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0: 그게
2: 매력적으로
0: 같아요.
2: 다가오고. 네.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디스코 음악 얘기하면서 왜 디스코를 좀 받아들인 기존 장르 음악 가수들이 좀 핍박받았다 네. 같은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마 여기에 실린 곡들도 당시에 이 아티스트의 대표곡이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을
2: 맞아요.
1: 거예요.
2: 제가 그 장혜리 씨의 노래를 한국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크라프트베르크랑 사운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외 음악을 듣고 아, 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타이틀곡으로는 못하고 B면 세 번째 곡, 뭐 네 번째 곡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0: 노래 워낙 잘하는 분들
1: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곡들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컴필레이션을 만드는 힙스터들이 등장을 한다.
2: 그러니까요. 네.
1: 소개해드려봤습니다.
0: 네. 네. 다음은 누군가요?
1: 네. 다음은 호돌이만큼이나 여러분들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할 텐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가수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소라 씨의 새 노래입니다.
0: 와 진짜 반갑네요.
1: 진짜 그러니까요. 반갑죠. 네. 정말 소식이 끊겼던 미국 이모가 돌아온 것처럼 반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이 문화공감에서 음악 코너를 꽤 오래 진행한 편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소라 씨 신곡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정말 오랜만이고 2019년 1월에 발매한 싱글 신청곡이 마지막이었고요. 이후 무려 7년 반 만에 발표하는 새 노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곡입니다.
2: 네, 네. 요즘 외부 활동도 그래도 꽤 하려고 하는
1: 맞아요.
2: 것 같더라고요.
1: 뭐 유튜브 시작했죠. 네, 시작하고
2: 네. 방송에도 나오고
1: 맞습니다.
2: 사실 이소라 씨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의 멤버로 시작을 해서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을 했던 솔로 일집 난 행복해
1: 네.
2: 이 노래로 여성 솔로 가수로서 드물게 밀리언셀러 기록하면서 이후로 정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라고 해도
1: 맞아요.
2: 과언이 아닌 인물이 됐습니다. 히트곡도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방송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히트곡이 많지가
0: 정말
2: 쉽지 않거든요.
0: 정말 콘서트 갔는데 전곡을 다 따라할 수
1: 있는 거 맞아요. 저도 네. 그렇더라고요.
2: 콘서트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2: 난 행복해 처음 느낀 그대로 제발 바람이 분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막 그런 노래들. 네.
0: 그리고 워낙에 그 말씀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셔서 네. 그냥 노래로 몇 시간 와, 그런 것도 드물죠.
2: 네. 네, 그래서 뭐 히트곡만 읊어도 거의 한 2시간, 3시간
0: 그렇더라고요.
2: 채울 수 있을 정도고 정말 한없이 처연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목소리는 그냥 독보적이다 해도 될 정도로
1: 맞아요.
2: 정말 훌륭한 보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1: 네, 이외에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는 하지만 또 부끄러워하면서 할 말은 다
2: 맞아요.
1: 하거든요.
2: 네.
1: 이소라 씨의 특징이 그건데 그렇다 보니까 예능적인 매력도 상당히 큰 인물입니다. 실제로 뭐 그 유튜브 시작한 것도 자신이 예전에 그렇죠. 진행하던 음악 프로그램이나
0: 프로포즈.
1: 네, 라디오
0: 심야했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할 때였거든요. 근데 KBS

0: 시작해도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프로포즈라고 부를 정도의 존재감을 네.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때 막 그 풍성한 드레스 의상 그리고 막 그 대본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호호호호 웃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 같은 거 기억하는
2: 검은
0: 분들
2: 립스틱
0: 아시죠? 그때 또 유행이었어요.
2: 그렇죠.
1: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그때 영상들을 가끔 보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 무대 자체도 너무 좋고
0: 맞아요.
1: 뭔가 이렇게 추억에 좀 잠기게 하더라고요.
0: 네, 6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에게는 그 진행자로서의 면모도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또 이소라 씨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적 능력을 인정받는 굉장히 좀 드문 인물이라는
0: 맞아요.
1: 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소라 씨가 작곡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과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눈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새로운 작곡가들을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좀 능력이 있어서 당대에 좀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젊은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0: 네.
1: 그 음악들이 정말 목소리랑 찰떡같이
0: 잘 어울려요.
1: 네, 잘 어울리고
0: 네.
1: 그들을 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자기가 맡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0: 맞아요.
1: 젊은 작곡가들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만든 노래에 자신의 노랫말을 직접 붙이는 것도 전부 다 이소라 씨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악이 이소라 그 자체다 이런
0: 네.
1: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0: 그러니까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보통 곡을 쓰지 않는데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1: 맞아요.
0: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데 이소라 씨는 그 드문 일을 해내는 보컬리스트입니다. 사실 이번 곡 또 그런 이소라 씨의 장기가 잘 발휘된 곡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또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절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지찬 씨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고요.
2: 아.
0: 그리고 조규찬 씨가 보컬 디렉팅을 맡았어요. 정말 네. 오래된 친구들이죠.
2: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에 작곡 및 편곡에는 잔나비의 최정훈, 김도형이 함께했어요.
2: 아.
0: 이런 조합이 참 좋다는 거예요.
2: 그렇죠.
0: 네, 촉이 참 좋고 특히 그 봄쯤에 했던 공연에서 여름에 사랑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실행시킨 곡이기도 합니다. 그 여름 사랑 노래라는 키워드에 그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최정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잔나비에게 곡을 의뢰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곡인데 들어보면 이 의리의리한 참여진에 불구하고 정말 이소라 그 자체의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그게 참 독보적인 뮤지션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들어볼게요.

0: 누가 작업을 해도 이소라는 이소라다.
1: 네. 네. 아, 그리고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가창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절창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노래를 가장 자기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겸양의 표현이지만 당연히. 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이 곡도 이소라라는 사람을 좀 녹여서 만든 것 같은 곡이었습니다. 제발 저 이제 앨범도 기대 안 하거든요. 그냥 싱글이라도.
0: 그게요. 활동도 좀
1: 그러니까 그냥
0: 해주시고.
1: 공연하시는 것처럼 예, 1년에 한 곡.
0: 동굴로 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한 곡이라도 노래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마지막은 어떤 음반인가요?
2: 네, 마지막은 작곡가 이영훈의 LP가 재발매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문세 씨의 영원한 파트너.
0: 그렇죠.
2: 근데 작곡가 이영훈의 LP가 뭔가 이렇게
0: 그러게요.
2: 이영훈이 솔로 음반을 냈었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신의 음악을 좀 굉장히 클래식으로 늘 만들고 연주하고 싶어 했어요. 이영훈 씨가. 그래서 1992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볼쇼이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곡들이 있거든요. 이걸 소품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두 석장이 나왔고 네. 기존에 발표했던 곡들과 뭐 새롭게 작곡한 곡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던 앨범입니다.
1: 네. 아마 이영훈 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앨범이 다시 바이닐로 재발매돼서 너무 반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영훈 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생이고요. 아버지는 교편을 잡은 교사였고 형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지적인.
2: 네. 엄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집안이죠. 그리고 조용하고 좀 공부를 중시하는 집안이어서 그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조금 눌려있는 집안 분위기 안에서도 이영훈은 음악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이영훈의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음악이든 이 피아노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바로 이 피아노로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소녀나 사랑이 지나가면 같은 곡을 작곡했거든요.
0: 천재였군요.
2: 정말 천재였죠.
1: 저희가 그 천재라는 말 좀 드물게 하는 걸로 유명한 평론가 두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천재 인정해야 된다고
2: 맞아요.
1: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1: 특히나 정규 음악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고 독학으로 자기 음악 세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지니어스 천재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2: 네, 그런데 음악하는 데 있어서 집안의 반대가 심하긴 했는데 네. 어머니가 이게 계속 좀 지원을
1: 감사하죠,
2: 해줬다고 해요.
1: 진짜.
2: 네, 어머니의 지원 속에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대중음악이 아니고 연극이나 방송, 무용 등에 사용하는 음악을 작곡하는 좀 비교적 순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식 뭐 이런 작곡가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교육 방송의 다큐멘터리 주제가를 작곡하거나 뭐 피아노 세션 정도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1984년 김의석 감독의 데뷔작인 단편 창수의 취업시대라는 영화의 영화음악을 맡았고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아 진짜 어머님한테 감사하네요.
2: 그러니까요.
0: 안 그랬으면 그 명곡들을 우리가 못 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1: 보통 이런 아티스트들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들이 숨통을 튀어주셔서 결국 날개를 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85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또 이영훈의 영혼의 단짝인 이문세

0: 이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세 씨가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씨를 만난 자리에서 새 앨범 작업을 위한 작곡가를 부탁하게 됐는데요. 이때 마침 어미노 씨가 자신의 연습실에서 작업하고 있던 신인 작곡가를 소개하면서 만나게 되었대요. 어머니 다음으로 어미노 씨.
1: 맞습니다. 어미노 씨가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내가 둘을,
0: 내 덕이다.
1: 둘을 소개시켜줬다.
2: 그렇죠.
0: 무슨
2: 세계의 만남이죠. 근데 세계의 만남.
0: 맞긴 해요. 이거는 뭐 정말 죽을 때까지 훈장으로 생각해도 좋을 주선 아닌가 싶은데 이문세 씨는 이날의 첫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에게 곡을 좀 들려달라고 했다. 그가 마지못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첫 멜로디가 내 심장을 쳤다. 그 곡이 지금의 소녀였다. 그래서 나에게 곡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자기는 아마추어여서 히트도 안 될 거라면서 겸연쩍을 했다라고 회상을 했다고 해요. 뭔가 그 옛날 단편 소설 같은 거에서 나올 것처럼 너무 좀 소박하고 순수함이
1: 낭만적인.
0: 맞아요. 네. 느껴지는 에피소드인데 그 뒤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죠? 너무 네. 잘 맞는 단짝이 80년대를 네.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 이문세의 작곡가로 정말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긴 했는데 근데 이용우 씨는 늘 클래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 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준 피아노를 중학교 때 바이엘과 체르니를 다 독학으로 또 그걸 뗐다고 해. 그럴 정도로 이제 시작이 좀 클래식 쪽이었고 워낙 음악 자체로도 클래식컬한 음악이 많아서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앨범을 만드는 게 늘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2년에 모스크바 가서 연주하고 1993년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작업은 자기가 이름을 얻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늘 꿈꿔오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문세 7집 작업을 하고 이게 너무 꼭 하고 싶은 작업이고 내가 지금 여유가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이번에 해보자라고 해서 편곡가인 김명곤 씨와 함께 러시아로 가서 작업을 했는데 이영훈 씨는 이 작업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영혼을 담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0: 그럼 이 세 장이 다 바이닐로 발매된
1: 네, 바이닐로
0: 건가요?
1: 발매됐습니다.
0: 귀하네요. 네,
1: 그 당시에 발매됐는데 제가 본 건 1집만 일단 나온 걸 봤거든요. 아마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럼 네. 어떤 좋겠네요.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이 그대와의 대화라는 곡 인데 볼쇼이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2: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거리니 바다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바다를 찾는 거 아닐까요? 이생진 시인의 바다에 오는 이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상대는 정약전이 쓴 서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자산어보는 그런 그의 사연을 극화해 정약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 선보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는 그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감독의 믿음 때문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태도와 역할을 고민하지만 후대에 남긴 결과물은 사뭇 다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과 기본 자세를 다룬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가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 고민할 때, 정약전은 고통받는 민생을 어루만지고 실용적인 도움을 주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 등을 포함한 몇 권의 실용서를 집필했습니다. 정약전은 왜 학자로서 물고기 책을 썼는지, 유교에 기반한 사상이 아닌 민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자산어보는 그 마음을 읽어내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약전에게 상대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인 가거댁과의 일화에서도 슬쩍 묻어납니다. 가거댁은 정약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낼 곳을 내어주는 흑산도의 살림꾼입니다. 가거댁은 물에 빠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앓이하는 정약전에게 문어와 전복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주죠. 이거 잡수면 살아나신단께요. 세 숟가락만 드셔보셔. 정약전이 기력 없이 답합니다. 딱 세 숟가락이네. 이후 첫 술을 뜬 정약전의 표정에 변화가 입니다. 세 숟가락만 먹겠다며 한번 시작된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후 문어는 자산어보에 상세히 기록되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것, 덧셈과 뺄셈 같은 연산일 거예요. 그죠? 미장애 학생들은 숫자를 한눈에 보며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를 손끝으로 하나씩 읽고 자리값과 받아올림, 받아내림까지 머릿속에 기억하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 수학 공부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또 기억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SK 행복나눔재단에서 초등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연산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복합계산 등 다섯 개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상금이 수여되고요.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산법 아카이빙북에 제안자의 이름과 함께 소개된다고 하네요. 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오승환 덧셈법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도전해볼 만한데요, 그죠?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참여하는 분은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접수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전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70-7601-4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29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패닉이 부릅니다. 로신한테.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름 휴가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 집에서 또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모처럼 여유를 느끼면서 재미있는 책 한 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휴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지상진 씨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더위를 날리는 공포 영화 준비했습니다. 2001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영화를 한국 공포 영화의 숨은 명작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같은 무서운 존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불길한 분위기, 절제된 연출이 공포 심리를 자극한 영화인데요. 윤종찬 감독의 영화 소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어스가 부릅니다. 오버드라이브.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7말 8초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 어떻게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여름 휴가는 9월까지 조금 미루어 두었어요. 예전이라면 이럴 때 집 근처 극장에서 소박하게라도 휴가를 즐기곤 했었는데요. 에어컨 빵빵한 영화관에서 얼음 가득한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거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극장 피서의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나 상영 중인 외국 영화는 극장에서 화면 해설로 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올해 초에 한창 뜨거웠었던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었죠.
0: 네.
1: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는 저만의 피서 비법이 생겼습니다.
0: 아쉬움을 달래주는 비법. 설마 북? 책?
1: 네. 네. 아쉽게도 책 맞습니다.
0: 아유, 왜요? 왜 아쉬워요? 좋죠.
1: 네. 네. 저희에게는 그래도 훌륭한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이 있었죠. 극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책을 읽으면서 달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 공포장르 하면 어린 시절에 보았었던 영화 링의 충격 때문인지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0: 네.
1: 링의 주인공의 사다코의 기괴한 이야기 역시 소설 원작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건조하고 선선한 도서관에서 공포소설로 느끼는 섬뜩함은 영화 못지 않은 법이죠. 오늘은 작년에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내내 벼르다가 마침내 발견한 일본의 공포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여름을 맞아 일종의 남량 특집이네요. 그죠? 오늘
1: 네, 맞아요.
0: 네, 여러분 특집입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인지가 궁금해요.
1: 네, 바로 센스지 작가의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무대가 되는 긴키 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역사적으로 일본의 옛 수도권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소위 간사이 지방과 대체로 겹치는 곳이죠. 얼핏 지명이 낯설 수도 있지만 오사카나 교토처럼 일본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일 겁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이 유명한 관광지를 서늘한 공포 콘셉트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0: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자, 이게 근데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입니까?
1: 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이기도 한데요.
0: 아, 그래요? 예.
1: 네, 이 책은 원래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되었던 인터넷 소설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하루에 8분이나 읽어주셨다라면서 소박하게 기뻐했을 정도로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서는 SNS를 장악하더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죠. 인기에 힘입어서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었고요. 일본 공포영화의 거장인 시라이시 고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실사 영화로도 개봉되었어요. 한국 극장가에서도 작년에 관객 27만 명을 돌파해서 일본 실사 영화로서는 꽤나 이례적인 성공을 가두었었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한 재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러 마니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온 작품입니다.
0: 네, 이런 놀라운 작품을 쓴 작가가 이름이 세스지 맞죠?
1: 네.
0: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이 책이 데뷔작인 신인 작가입니다.
0: 와, 데뷔작인데 대박이 났네요.
1: 네. 네, 그 성별 같은 자신의 기본 정보마저도 작품의 미스터리한 요소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스토리텔러죠. 첫 작품으로 무려 3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 호러가 대단하다 차트에서 상당히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에 매료되어서 작가의 후보속작들까지 모두 찾아 읽었었는데요. 차세대 호러 거장이라는 평가에

0: 작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 소설은 잡지사 인터뷰, 인터넷 글, 대화 녹취록, 그리고 독자의 편지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실제 사건 기록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물하고 있죠.
1: 그냥 이렇게 뭐 인터뷰다, 녹취록이다, 뭐 독자의 편지다 이러면은 마치 뭔가 실화처럼 구성한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괴담집 이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해당 장소에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소설은 행방불명된 동료 기자 오자와 씨를 찾기 위해서 올린 제보 안내문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온갖 기괴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괴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뭐 사무실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일상 공간을 무대로 하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SNS 댓글 그리고 동영상 채널이라든가 블로그 글 등 현대인에게 친숙한 매체들로 현실감을 더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각 괴담들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만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마주하게 되죠.
1: 야, 그야말로 다양한 괴담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상진 씨가 생각할 때 이 괴담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한 프리랜서의 제보가 기억에 남아요.
1: 네.
0: 그 상황이 상당히 현실적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집안의 부동산 매물을 구경하는 게 취미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던 그는 그날도 검색된 주택 이미지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1: 네.
0: 그러다가 한 여자의 흐릿한 실루엣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잠깐만요. 이거 무서운데 지금.
0: 빨간 코트 차림의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1: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네. 이상한 걸 봤다 싶어서 다른 매물 사진으로 시선을 옮겨가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찍힌 그 여자의 선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찍혀올린 자세였습니다.
1: 왜 그랬대요 또.
0: 네, 그 여자의 이미지 위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진 글자가 쓰여 있었죠.
1: 정말 지금 들으면서 소름 세 번 돋았거든요. 근데 왜 또 만세라고 있대요. 그 와중에 메시지는 또 뭐라고요. 뒷내용이 뭐래요.
0: 네,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A씨가 업무용 문서를 잔뜩 인쇄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기괴한 사진 한 장이 출력됩니다. 그 여자였죠. 네, 사진과 함께 투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네, 사실 이 여자는 만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공중을 향해서 팔을 뻗어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던 거였죠. 네, 다른 괴담에서 밝혀지기로는 목을 매달아 죽어갔던 자식을 붙잡아서 살려내려던 눈부림이었습니다. 여러 괴담을 읽다 보면 이 빨간 여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식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살려내고자 어디까지 노력하는지 같은 의문들이 풀려갑니다.
1: 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서 꼽은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실종된 오자와 분이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벌벌 떨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그 공포의 끝까지 다다랐었는데요. 올여름 사정상 극장 피서나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의 두 발은 순식간에 긴키지방의 호러스팟을 디디고 있을 테니까요.
1: 야,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이 책 어디서 읽어볼 수 있어요?
0: 네, IT로 열린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추천곡은요?
0: 그래도 여행인데 음악만큼은 설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요,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실을 경영하고 있는 박상숙인데요. 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동료들에게 봉사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자그맣게 그냥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마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더더욱이 봉사를 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 이분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한테나 자부심 갖고 나는 마음을 만지는 치료를 한다. 몸만 만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만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발만 움직일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낯설은 식당에 가도 뭐 어디 길을 갈 때도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일평생 동안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작은 거라도 도와줄 수 있다.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서울 서초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박상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마 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늘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안마라는 재능이 있잖아요. 네, 안마 봉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마 봉사단이 찾아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모든 안마 봉사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01년에 개봉한 윤종찬 감독의 작품 소름이에요. 택시기사 용현이 낡은 아파트에 이사와서 이웃집 여자 선영과 가까워지는데요. 기묘한 일들을 겪게 되고 주민들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공포가 교차하게 됩니다. 용현 역은 김명민, 선영 역은 고장진영이 연기했어요.
0: 이 영화는 이제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 심리적 불안 이런 거를 쌓아가면서 관객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평이 있던데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택시기사 용현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 504호로 이사를 와요. 벽지가 바래고 천장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집인데요. 옆집에 사는 이 작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떠났고 곧 재개발이 될 아파트라고 알려줍니다. 용현은 새벽마다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선영을 알게 되고요. 아파트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어느 날에는 길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선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네. 선영은 집에서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마침 옥상에 올라간 용현은 얼굴에 피멍이 든 선영을 마주치고 놀라요.
0: 좀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웃끼리 가까워지게 되는 건가요?
1: 네네. 선영은 용현이 준 영화 초대권으로 이웃이자 친한 동생인 은수와 영화를 보고요.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용현과 둘이 식사를 하고 강가로 드라이브도 해요. 선영은 용현이 사는 504호에서 얼마 전에 은수의 남자친구 광태가 불에 타서 숨졌고 그 뒤로 은수도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용현은 선영을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길을 막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쫓아가는데요. 네. 과속하던 배달원이 사고로 숨지자 용현과 손님은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려요.
0: 웃음을요?
1: 네네. 네. 용현은 그렇게 일을 마치고 편의점을 들리는데 선영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주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이 작가가 입에 담배를 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이 작가는 옆에 펼쳐놓은 책을 뒤적이며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자판을 두드린다. 낯선 소리에 이 작가가 현관을 돌아본다. 이 작가가 일어나서 현관 앞으로 간다. 용현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데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 용현이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간다. 5층 복도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는 걸 보고 용현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올라간다.

용현이 자전거 앞으로 가서 자전거 벨을 눌러본다. 용현이 복도를 좌우로 둘러보다가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놀란 용현이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뭔가 꺼림직한 듯 천천히 걷는다. 용현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계속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선다. 용현이 꼼짝하지 않은 채로 눈동자만 돌렸다가 서서히 고개를 돌린다. 용현의 뒤에 선영이 서 있다. 눈에는 피멍이 들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선영이 옷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용현이 산속에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선영은 옆에서 비를 맞고 서 있다. 용현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를 판 뒤 서둘러 나와서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뒤 시신을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그런 다음 손전등을 비추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0: 용연의 찬.
1: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 술 마시고 개같이 아주 술 마시고 지가 자빠졌어.
0: 선영의 얼굴에 커다랗게 피멍이 들어있다.
2: 아, 이 두 사람 선영 남편의 죽음을 숨긴 뒤에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3: 선영은 피 묻은 도마를 감추고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면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네. 용현의 제안으로 포장마차에 가는데 뜨거운 만두를 먹다가 허둥대는 용현의 모습에 선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고 그렇게 가까워진 둘은 밤을 보내죠. 선영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집을 떠났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용현은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다독여줍니다. 한편 이 작가는 504호에서 벌어진 안 좋은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다가 이발소 주인에게 30년 전 살인사건의 전말을 듣게 돼요.
2: 504호면은 용현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3: 맞아요. 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뒤에 다른 여자와 달아났는데 그때 어린 아기가 그 집에 방치돼 있다가 울음소리 때문에 가까스로 구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용현은 이 작가에게 그 사건을 전해듣게 되고 월세를 내러 주인집 송씨의 이발소에 들렀다가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선영은 복도에 서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이 생각났는지 한참 멈춰 있는데요. 이 작가의 손자였어요. 은수는 선영을 마주치지만 용현과 가깝게 지내는 게 못마땅해서 거리를 두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계속 만나보시죠.
0: 늦은 밤 선영이 불 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온다. 선영이 계단 벽에 있는 오래된 낙서를 보며 멈춰선다. 빨간색으로 엄마, 아빠라고 쓰여 있다. 선영이 낙서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참에 고장난 어린이용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다. 선영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러진 보조바퀴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일어선다.
4: 누구 보세요? 이분 소설만 나오면 저 완전히 제일이 아니다. 애들도 보라는 듯이 내 돈으로 키우고.
0: 선영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주저앉는다.
4: 무조하게 집에서 수사는 하지만 출판만 되면 확실하게 쏩니다.
0: 술에 취한 이 작가와 송 씨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4: 형님이면 컸죠.
5: 희망 부인은
4: 30년 전 이 아파트 비극의 유일한 증인 이발소 김 씨 아닙니까?
5: 야! 야! 내가 말한 건 김 씨야. 송 씨지.
4: 아, 내 소설에 나오는 사람도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실명 들었습니까?
5: 나도 저주를 받아.
4: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이발수 김씨는.
0: 복도의 등이 깜빡거린다.
5: 아니, 뭐야 이거.
4: 아, 참 이놈의 아파트 사람 잡고 못해. 아, 왜 이래요, 사람 놀래게.
0: 샤워를 마친 용현이 둘의 말을 듣고 있다.
5: 내 엄마가 이 아파트를 떠들고 있다며.
4: 아이, 소설이잖아요, 소설.
0: 계단에 앉아있는 선영도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깜빡거리는 불빛 속에서 어린이용 자전거에 앉아 낙서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벽에 있는 낙서에는 엄마만 적혀있다. 용현이 거울 앞에 서서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있다. 용현은 어깨를 조금 틀어서 뒷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 허리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까지 심한 화상 흉터가 이어져 있다. 용현이 흉터 부위를 거울에 비추며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다. 낡은 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깨진다. 다음날 아침, 용현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다. 옆에서 자던 선영도 일어난다. 용현이 거실로 나간다.
6: 누구세요?
5: 나야, 김영.
0: 용현이 현관으로 내려서서 문을 연다.
5: 자는 걸 깨웠나? 나 좀 빨리 출판사까지 태워.

0: 내가 좀 취했어?
1: 사장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늦어서 말이야.
2: 선영이 옷을 입는다.
1: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 택시비 줄게. 응?
2: 찬. 아,
3: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0: 이 사람이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지방령, 남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비행위령,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야. 다 일리 있는 얘기지. 그건 그렇고 김영 고양이?
4: 네? 고양이요?
0: 어.
4: 글쎄요. 뭐 어디에선가 태어났겠죠.
0: 무슨 소리야?
4: 저 고아예요.
0: 고아?
4: 네.
2: 이 작가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5: 선영도 그렇지만 용현도 과거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네요.
6: 네. 용현은 택시회사에 찾아온 형사들에게 실종된 옛 연인 미정에 대해 추궁을 받지만 돈을 떼먹고 달아난 여자라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해요. 선영은 용현이 냉장고 안에 둔 폐물 봉투에서 반지 하나를 몰래 챙겨 껴보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던 용현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동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이 얘기를 꺼냅니다. 용현은 자기도 부모가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는 고아였다고 털어놓고요. 둘은 널뛰기를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요.
5: 그 선영이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보던 것도 뭔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6: 맞아요. 네. 한편 이 작가는 광태의 노트를 태우다가 은수에게 들키고 은수는 광태의 글을 훔친 게 아니냐고 의심해요. 은수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선영에게 용현한테도 이러냐며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하는데요. 용현은 선영의 말 뒷부분만 엿듣고 자기를 이용한다는 줄 오해를 해서 분노에 휩싸이고 말죠. 네. 그날 밤 이 작가는 책이 저절로 펼쳐지거나 냄비가 툭 떨어지는 등 이상한 현상을 겪고요. 은수는 악몽을 꾸는데 광태가 자장가를 부르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얼마 뒤에 용현은 선영과 민속마을을 다시 찾아서 밥과 술을 먹죠.
5: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어느새 밤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식당 밖에 나와 있다.
7: 팔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막말로 내가 고아가 된 게 왜 내 운명이고 팔자냐? 날 패등에 친 그 부모란 인간들 잘못이지. 안 그래? 팔자. 나 그런 거 안 믿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8: 그거 알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옥상에서 만난 거 기억하지?
7: 너 여기 이렇게 됐나?
2: 용현이 선영의 부은 눈을 흉내낸다.
8: 그날 밤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 알아? 용현 씨가 안 나타났으면 죽었을까? 그거는 우연인가 운명인가?
7: 아. 너 고민할 게 그렇게도 없니? 너 일단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8: 참 속도 편하다.
7: 너 내가 속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줄까?
8: 뭔데?
7: 야,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나도 싸움이라면 한가닥 했었는데 그놈한테만 안 되더라고. 거기다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놈이었어.
8: 비교가 안 되네.
7: 날 볼 때마다 고아라고 놀려대는 거야. 돌아버리겠다. 내가 뭐로든 당할 수가 없는 놈이니까 이거 학교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쳐버리겠는 거야.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다 참다 참다 어느 날 그놈을 학교 뒤 야산으로 불러냈어.

0: 그리고 가지고 나간 칼로 결국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게 정말 살겠더라고.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무튼 그게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법이야.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평범한 놈이 아니란 거 알고 있었잖아 너. 고아해, 떠돌이해.
1: 이딴 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럼 넌 나 사랑하냐?
0: 사랑? 글쎄 헷갈려.
1: 헷갈려? 뭐가 헷갈려?
0: 아, 이상하게 헷갈려.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널 보면 헷갈려.
1: 헷갈려.
0: 그게 뭘까? 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어?
2: 선영은 등을 돌리고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용현이 선영의 뒤로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내민다.
3: 그 냉장고에 있던 폐물을 선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4: 맞아요.
3: 네, 용현은 선영이 반지를 가져간 걸 아나요?
4: 네, 알고 있고요. 어. 용현은 선영과 모텔에 가는데 냉장고에서 왜 반지를 가져갔냐며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날 이용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선영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용현이 있었을 뿐이지 이용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는데요. 용현은 예전 애인에게도 자기가 가진 걸 다 줬지만 결국 배신당했다면서 선영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해요. 둘은 서로의 뺨을 때리고 선영은 평생 맞고 살아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맞섭니다.
3: 네네.
4: 결국 용현은 선영에게 선물 받은 목도리로 선영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말아요.
3: 살인을.
4: 네. 네.
3: 그러니까 용현이 좀 이상해요.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그 과거와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4: 네, 여기서 선영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선영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3: 네.
4: 아들을 살리려고 옷장 안에 숨기고 문을 잠갔는데 아들이 그만 질식해서 죽은 거였어요.
3: 네.
4: 용현은 비가 쏟아지는 숲속에 선영의 시체를 묻다가 선영의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얼어붙더니요. 뭔가를 깨달은 듯 송씨의 이발소로 황급히 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갑니다.
3: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이발관 안으로 들어온 용현이 거울 위에 걸려있는 사진 액자에 손전등을 비춘다. 용현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추고 유심히 살펴본다. 용현이 주시하고 있는 건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남편이다. 용현이 선영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가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춰본다. 용현은 사진관 액자에 걸린 사진 속 젊은 남편의 얼굴과 선영의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둘은 같은 사람이다. 용현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전등을 떨어뜨린다. 용현이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다. 용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낀다. 걸을 기운도 없는 듯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계단을 올라간다.
5: 와! 빨리 가!

0: 용현이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 작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 작가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한다. 이 작가가 옆에 떨어뜨린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1: 내 수술 올라갔다 이거야? 좋다.
0: 이 작가가 갑자기 뒤를 획 돌아본다. 이 작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두운 복도를 둘러본다.
1: 이거야! 보이지 않는 공포! 내 소설의 백미! 나 지금 무섭다고!
0: 이 작가가 504호 앞에 멈춰선다.
1: 이제야 억울하게 죽으네. 엄마의 영혼은 장성한 아들을 불러들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30년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애와 함께 살던 곳에서 다시 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504호 남자. 바로 그녀의 아들. 이 얼마나 죽이는 쿨한 엔딩이냔 말이야.
0: 혼자 소리치던 이 작가가 문득 옆을 돌아본다. 용현이 노려보고 서 있다.
1: 어? 김영.
2: 내가 왜 귀신 아들이야?
1: 어?
0: 용현이 달려들어 이 작가의 멱살을 잡는다. 용현이 이 작가를 패대기 치고 발로 걷어찬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거린다. 뒤를 돌아보는 용현의 얼굴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용현은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주시하다가 깜빡거리는 전등을 올려다보고 이를 낙문다. 이 작가가 피를 흘리며 웃어댄다.
1: 온다! 온다! 올 거 온다! 온다! 원오니아를 부른다! 내 소설 그대로잖아!
3: 와, 용현과 선영이 이봉 남매였고, 그죠?
4: 네.
3: 용현이 결국은 이제 이 아파트에 얽힌 저주와 비밀의 핵심 인물이었네요.
4: 그쵸. 네. 네, 30년 전 504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기는 용현이었고, 용현의 아버지는 아내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이제 도망쳐서 이제 선영을 낳은 거죠. 네. 화난 용현은 이 작가를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3: 뭐 지금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4: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용현은 냉장고에서 귀금속을 챙기다가 냉장고에 붙여놨던 선영과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면서 괴로워하고요. 키우던 햄스터를 들고 나가던 중에 복도에 죽은 선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은수였어요.
3: 네네.
4: 용현은 은수의 부름을 무시하면서 도망치듯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데요. 갑자기 햄스터가 심하게 날뛰면서 찍찍거리고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자장가가 들려오면서 아파트 불빛이 막 깜빡이기 시작해요.
3: 네.
4: 이렇게 용현은 비를 맞으면서 우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3: 이게 귀신이 없어도 그런 게 왜 더 무섭잖아요.
4: 맞아요.
3: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계속 마음 졸이는 그런 거네요. 네.
4: 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에 별점 5개를 주면서 21세기의 한국 호러로 소름 그리고 곡성 두 작품을 뽑았는데요. 다른 평론가들도 이 미금 아파트라는 공간은 영화 샤이닝의 오바룩 호텔처럼 살인마보다도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없이 현대인의 불안심리를 구현했다면서 호평을 줬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영화 30선에서 23위로 선정이 됐고요. 촬영지는 1969년에 준공된 서울의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인데 이 촬영지

0: 직후에 재개발 문제로 철거가 됐다고 해요.
1: 네. 영화 소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마 끝나고 폭염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의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동됐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극한의 폭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제는 폭염도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독거 어르신과 쪽방 주민, 그리고 노숙인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칙이 나와 있고요. 무더위 쉼터나 밤더위 대피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절대로 더위를 참거나 견디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크레용팝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빠빠빠.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크레용팝의 빠빠빠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경 마우스 소개드리고요. 화제의 집중에서는 구상 솟대 문학상을 받은 시각장애 박성진 시인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비장애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농아인 컬링팀 소식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각각 이적하는 이강인과 황인범 선수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조정숙입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좀 호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선물 넣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넥타이 같이 그냥 끈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냥 다른 프로그램 어떤 때는 막 머리 아프고 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밌고 보람도 있고 좀 머리도 쓰니까 아무래도 치매 그런 것도 예방될 것 같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이제 강사님이 잘 실장님이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완성될 때 아 그냥 볼 때는 아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해놓으면 기분이 조금 좋고 흐뭇해요. 마음이 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헌 거를 전수 모아놨다가 그냥 전시회를 우리 시각장애인이 헌 거면 더 안 보이는 사람이 헌 거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냥 더듬어서 그냥 한다는 게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마우스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오늘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기기는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뒤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블루투스로 연결해 별도의 복잡한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여러 기기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는 스위치나 자동 클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안경 마우스는 어떤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조기기인가요?
1: 안경 마우스는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을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인데요. 마우스를 손으로 조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머리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척수 손상, 뇌성마비, 근위 영양증, 루게릭병 등으로 손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환으로 손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궁금한데 안경 마우스는 진짜 안경처럼 생긴 겁니까?
1: 안경 마우스는 이름 그대로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보조기기인데요. 안경 다리와 코받침이 있어 실제 안경처럼 코와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무게도 약 42.5g으로 가벼운 편이라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 안경처럼 렌즈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경테 한쪽에 센서와 전원 버튼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머리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 안경처럼 접을 수 있는 구조라 보관하거나 휴대하기도 편리한데요. 겉모습은 안경과 비슷하지만 손 대신 머리 움직임으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한 보조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 렌즈가 없다는 것도 새로운데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1: 안경 마우스는 안경에 내장된 움직임 감지 센서가 머리의 움직임을 인식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고개를 위아래나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 속 커서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처음 연결한 뒤 편안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기준으로 간단한 보정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클릭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는 외부 스위치를 누르거나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잠시 멈추면 자동으로 클릭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1: 안경 마우스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려는 기기의 블루투스를 켜고 안경 마우스의 연결 버튼을 길게 누르면 표시등이 깜빡이며 연결 준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목록에서 안경 마우스를 선택해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하기 전에 손쉬운 사용 메뉴에서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기와 연결하고 싶다면 기존 연결을 해제하거나 연결 버튼을 다시 눌러 새로운 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정밀 보정이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1: 캘리브레이션은 안경 마우스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기에 연결했을 때 한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마우스 포인터가 떨리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그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죠?
1: 안경 마우스의 캘리브레이션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한 뒤 안경 마우스를 뒤집어서 평평한 바닥에 잠시 올려두면 자동으로 보정이 진행되고요. 보정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 마우스의 캘리브레이션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한 뒤 안경 마우스를 뒤집어서 평평한 바닥에 잠시 올려두면 자동으로 보정이 진행되고요. 보정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머리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부드럽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0: 마우스 포인터를 일단 잡은 다음에 클릭을 어떻게 하나요?
1: 안경 마우스에

0: 마우스 포인터는 머리 움직임으로 조작하고 클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조 스위치를 연결해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이나 발, 입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스위치를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별도의 스위치가 없는 경우에는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잠시 멈춰두면 자동으로 클릭되는 자동 클릭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 방법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신체 기능에 맞춰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안경 마우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0: 안경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는 스위치로 핑거 스위치와 바이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핑거 스위치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클릭하는 방식으로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크기가 작고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눌러지는 제품이 많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입으로 스위치를 살짝 물었다 놓는 동작만으로 클릭할 수 있는 바이트 스위치도 있습니다. 해당 스위치는 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지만 입의 움직임은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클릭이 정확하고 반응 속도도 빨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위치 중 하나입니다.
1: 손가락으로 하는 핑거 스위치와 입으로 하는 바이트 스위치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까요?
0: 네, 안경 마우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스위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퍼프 스위치는 바람을 불거나 들이마시는 동작으로 클릭하는 방식이라 손과 입으로 누르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발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풋스위치나 머리나 몸을 살짝 기대어 누르는 베개형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몸에서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를 활용해 클릭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스위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 스위치는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안경 마우스 한쪽에는 3.5mm 연결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스위치의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바로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연결이 완료되면 핑거 스위치를 누르거나 바이트 스위치를 무는 동작만으로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는데요. 안경 마우스는 전용 스위치는 물론 같은 규격의 3.5mm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만 스위치의 종류에 따라 설치 위치나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 기능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스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하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훨씬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빠르거나 또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0: 네, 안경 마우스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커서 속도 설정에서 원하는 속도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스위치와 리셋 버튼을 이용해 안경 마우스 자체의 감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해 사용에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설정하면 머리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해져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 배터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안경 마우스는 한번 충전하면 최대 약 15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비교적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 중에는 제품의 LED에 빨간불이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꺼져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충전 중에는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강수지가 부릅니다. 흩어진 나날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해마다 이맘때면 기다려지는 문학상이 있죠. 바로 구상 소떼문학상인데요. 올해 소떼문학상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박성진 시인의 포도 넝쿨이 덮은 집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화제에 집중해서 이 박성진 시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진입니다.
0: 아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요즘 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실 텐데 아직은 조금 얼떨떨하시죠?
1: 네, 좀 많이 얼떨떨한데 사실 주변에 많이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도 자료를 보고 여기저기서 막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는데 뭔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시인이라는 호칭도 아직은 조금 저 부끄러우시다면서요.
1: 그러기도 한데요. 예, 예. 등단한 지는 이제 13년 차라서.
0: 아, 벌써? 예.
1: 네네. 옛날부터 이제 시인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0: 그러셨구나. 예.
1: 네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막 새롭게 알아가지고 시인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예, 예.
1: 오히려 더 민망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더 오히려 민망하셨구나. 예.
1: 네.
0: 이 문학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뭐 인생에, 예,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문학상에 네. 응모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셨나요?
1: 아니요. 이제 그 도전하자마자 이렇게 막 되면 좋잖아요.
0: 아, 좋죠.
1: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구상 소떼 문학상만 해도 여러 번 도전해봤고요.
0: 아, 예.
1: 예전에 그 대학교 시절에 이제 네. 대산대한문학상이라든가 뭐 이제 수주문학상도 도전해봤는데 네. 여기는 이제 다 떨어졌고요.
0: 아, 상을 못 받으셨구나. 예. 네.
1: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구상 소떼문학상처럼 문예지에서 주는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박성진 네. 시인의 장애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 시력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1: 네네. 이제 그 시각장애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이제 RP가 제 병명인데요. 네, 보통 RP는 이제 그 유전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0: 망막 색소 변성증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네. 예.
1: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RP들하고 달리 그 눈이 이제 막 보통 터널 시야가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의 그 예. 특징인데
0: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 시야가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신경이 파괴됐거든요.
0: 아예예.
1: 네, 이게 그 유전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RP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0: 아이고, 예, 예.
1: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이게 시신경이 그 죽지 않았나.
0: 아, 그때 좀 다치셨구나.
1: 네, 네,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지금은 전혀 못 보시는 거고요.
1: 네, 네. 지금은 빛도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보이다가 시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죽고 싶을 아이고, 정도로 예, 예. 많이 좀 괴롭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또 제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하고 예.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셨거든요.
0: 아, 당연히 그러시죠.
1: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다행인 거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집안을 이루고 나서 이제 시력을 잃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0: 아, 예, 예.
1: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금방 그 또 젊을 때 이르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도 했고 또 천천히 이렇게 시력을 잃다 보니까 그때 그때 이제 순간에 적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네.
0: 대학에서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전공하셨어요. 졸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일단 문학의 꿈을 갖게 되신 겁니까?
1: 보통 이런 질문 들어오면 네. 아, 저 어렸을 때부터 문학의 꿈 갖고 있었죠.
0: 문학 소년이에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1: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문학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 조금 이제 부끄럽긴 한데 네. 원래 저는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요? 예.
1: 네네네. 그래서 원래 수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그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도형도 볼 수 없고
0: 아 숫자 맞다 예 그런 거 안 예, 보이죠
1: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예, 수학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했는데 그 아시는 분이 또 문예창작과 가봐 또 책 좋아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0: 네네네
1: 네네 그래서 이제 문예창작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과인지도 몰랐는데요 예, 막상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0: 아
1: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학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0: 아, 대학에 들어가셔서 문학의 꿈을 키우셨군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맹학교 전공과에 또 새롭게 입학을 하셨습니다
1: 어 네네 이게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이제 가고 싶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점자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0: 아, 예.
1: 네네. 그래서 점자를 익히며 뭔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예, 전공과다 보니까 점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좌절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0: 점자를 막 익히고 나니까 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네. 그 점자로 된 시집이 또 없는 거예요.
1: 별로 없잖아요, 진짜. 예.
0: 네, 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좌절을 했어요.
1: 아이고, 예.
0: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꼭 책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점자로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공공시설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또 혼자서 다닐 수 있어서 좀 배우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래요. 그 많은 작가들이 전업 작가로 글만 쓰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특히 장애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진 씨는 어떤가요?
0: 저도 전업 작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업 작가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많은 시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1: 네.
0: 예전에 전업 작가로 사는 시인 중에 한 분은 기초 수급자로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서태평론처럼 장애 문인들을 위한 어떤 문예지도 있고 또 장애 예술인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도 뭐 그때는 전업 작가로 살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작품 이야기도 해보죠. 그 첫 문장이 포도 넝쿨이 집을 덮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현관문도 창문도 보이지 않게 이 넝쿨 손이 저승사자처럼 집 한 채를 통째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넝쿨 손을 암세포 줄기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 번져나가는 뇌종양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 그, 이 시를 쓰게 된 게, 이제 보통, 저,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때가 그,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예, 당시 이제 선배님 중 한 분이 그 빈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네.
0: 예, 빈집은 이제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집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1: 그렇죠. 예. 네.
0: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는데 네. 그런데도 막 예쁘다 막 이렇게 그 시절을 좀 좋게
1: 맞아요.
0: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듣고 나도 저런 거 한번 써볼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포도를 먹는데 그 어렸을 때 친구랑 이제 포도밭에서 막 포도 따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그 암세포 그 가족력이 있거든요.
1: 아, 예.
0: 네,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거 포도 농쿨이랑 그 암세포 줄기랑 같이 그치. 결합하면 뭔가 좋은 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도 써보고 또 저렇게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가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또 네. 끊임없이 자라는 넝쿨 손들이 좌뇌에 이어 중뇌까지 잠식하고 끝내는 우뇌까지 덮어버릴 기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좌뇌와 우뇌라는 상징성에 또 이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셨을까요?
0: 저는 이제 상실의 의미를 넣고 싶었거든요. 어떤 생각이라든가 기억, 뭐 추억, 뭐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실하고 뭐 빈집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을 그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제가 시력을 잃고 있다 보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시를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시의 키워드가 이제 뭐 기억이라든가 추억, 상실, 뭐 아픔, 병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뇌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춰서 뭐 그 좀 뭔가 맞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시로 막 녹여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럼 혹시 그 포도 넝쿨로 뒤덮은 집이 우리 박성진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1: 예.
0: 그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까 기억으로 이렇게 시를 쓴다 했잖아요.
1: 네네.
0: 네, 그 무지개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들이 보면. 뭐 빨간 옷 파남보 그렇죠. 뭐 일곱 빛깔이 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남색이랑 보라색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 이제 무지개를 다섯 빛깔의 무지개

0: 했는데 소태문학상 부상으로 개인 시집도 출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작품들이 네. 담기게 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우선 냉모재 교수님께서 너무 과한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0: 예.
1: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억, 뭐 상실, 아픔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시를 썼다고 했는데요.
0: 네네.
1: 아마 이번이 첫 시집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시들이 실리지 않을까.
0: 아.
1: 네, 저도 지금 막 고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시각장애를 가진 시인의 세상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살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볼까요?
1: 네네. 전 요즘 이제 소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전처럼 눈으로 봤던 것들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그 이미지 시를 쓴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소리에 관한 시들, 이런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들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상 소태문학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박성진 시인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김장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와 같다면.

0: 내일은 푸른 하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내년 동계 데플림픽에 나서는 농아인 컬링팀이 비장애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1: 네, 서울 블리자드와 서울 사인즈는 제4회 대한체육회장대 전국 컬링대회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두 팀은 청각장애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요. 2027 인스부르크 동계 데플림픽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됐습니다. 네. 서울 블리자드는 8강전에서 경남 컬링협회를 상대로 7-1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충북컬링연맹을 6-5로 이겼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전통의 강호조 의성군청에게 4-9로 졌습니다. 네. 서울 사인즈는 8강에서 인천컬링연맹을 상대로 8-4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에서 전북도청에 1-12로 지면서 최종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자, 춘천 타이거스가 휠체어 농구리그 1라운드에서 5전 전승을 거뒀어요.
1: 네, 춘천은 지난 25일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1라운드 4차전에서 서울코웨이의 86-79 7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춘천은 이번 시즌 부상 선수 등의 문제로 주전 선수 5명이 거의 모든 경기, 모든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지만 대단한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조승현 선수의 활약이
0: 국가대표,
1: 대단합니다. 춘천은 다음날 열린 비장애인 연합팀이죠. K드림과의 경기에서는 60-30으로 이기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또 다른 우승후보인 제주도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패 2위를 달렸고요. 코웨이가 3승 2패 3위, 고양홀트가 2승 3패 4위에 올라있습니다.
0: 네,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 캠프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네요.
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천 선수촌에서 일주일간 2026년 꿈나무 선수 하계 스포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목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해 매년 동계와 하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장애인체육회의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하계 캠프에는 총 35명이 참가했고요. 배드민턴과 골볼, 양궁, 조정, 사이클 등 총 14개 종목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르딕스키 김윤지, 배드민턴 유수영과 정겨울, 스노보드 이재혁 등 패럴픽에 나섰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정을 함께하면서요. 멘토링도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1: 이번 캠프 참가자 중 10명의 선수에게는 우미희망재단의 장학금도 수여가 됐습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네요.
1: 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영입을 2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과 마드리드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등번호는 에이스의 번호죠. 7번입니다.
0: 예.
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이 프리미라 리그를 대표하는 클럽이죠.
0: 그렇죠.
1: 통산 11차례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3,500만 유로, 여기에 옵션 500만 유로로 한화 약 671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5천만 유로에 이어인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 기록이고요.
0: 네.
1: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약 14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0: 네. 사실 뭐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북중미 월드컵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좀 발표가 늦어졌네요.
1: 네, 이 서명이 좀 늦어진 게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 해지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아틀레티코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휴식기 뒤 곧바로 합류길 바랬고요. 이 구단 주치의를 지난주 한국으로 파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이 이적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0: 예.
1: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떠난 레전드죠. 앙투안 그리즈만의 빈자리를 이강인 선수로 채울 생각입니다.
0: 네.
1: 이번 이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3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유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0: 그랬죠.
1: 보냈죠.
0: 예.
1: 그리고 발렌시아, 마요르카에서도 뛰었고요. 2022년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었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달 9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AT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친선 경기가
0: 그렇죠.
1: 열려요.
0: 예.
1: 그래서 국내 팬들 앞에서도 이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던 황인범 선수도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투로 팀을 옮겼죠.
1: 네, 포르투는 지난주 황인범 선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페이노르트를 떠나 3+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2016년 입단했던 석현준 이후 두 번째 포르투의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네, 포르투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또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도 두 번씩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지난 25일 잉글랜드 에스턴 빌라의 프리시즌 매치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예, 홈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 후반 37분 교체돼서 그라운드를 밟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황인범 선수 특유의 볼키핑 그리고 패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터뜨렸어요.
1: 네, 손흥민은 26일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MLS 정규리그 18라운드 경기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태클로 흐른 공을 따낸 뒤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좀 아쉬웠던 손흥민 선수인데 지난 18일 LA 갤럭시전 시즌 1호 골을 신고했고 23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 이어 3경기 연속 골을 뽑아냈습니다.
0: 네.
1: 손흥민 선수의 3경기 연속 득점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또 이날 경기 팀 동료죠. 드니 부안가가 두 골을 보태면서 LAFC는 4-0 승리를 거두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결승까지 뛰었던 메시가 MLS 올스타전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아쉽게도 메시와 손흥민의 동반 출전은 무산이 됐습니다.
0: 네. 자, 프로야구 LG 트윈스, 이 코치진 보직을 대거 개편하는 강수를 띄웠어요.
1: 네, LG 구단은 27일 송지만 1군 주루 외야 코치를 타격 코치로 이동시키는 등 1, 2군 코치진의 보직을 대폭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LG 구단은 이 배경에 대해서 선수단 분위기를 변화를 위해 좀 단행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0: 네.
1: 기존에 수비를 담당했던 김일경 코치가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겸하고 윤진호 2군 코치가 1군 수비 코치로 김용희 잔류군 타격 코치가 1군 주루 외야 코치를 맡습니다. 배터리 코치도 최경철 2군 코치가 올라왔습니다.
0: 네.
1: LG는 후반기 들어서 좀 1승 8패.
0: 네, 연패 빠졌었죠.
1: 네. 특히 1위 삼성에게 큰 격차로 뒤진 3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5일에 힘겹게 8연패를 끊었지만 곧바로 또 다음날 패배하면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그 고우석 선수는 꿈에 그리던 빅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왔습니다. 이물질이 글러브에 묻은 게 발견돼서 퇴장을 당했었죠?
1: 네,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팀이죠. 세인트 폴 세인츠의 고우석 선수가 지난 25일 클리블랜드 산하인 콜럼버스 클리퍼스와의 홈경기 2-3으로 뒤진 7회 초 등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운드에 오르기 직전에 글러브 이물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퇴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0: 네.
1: 고우석 선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여러 번 항변했지만 심판진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글러브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 MLB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글러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수를 늘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부정 투구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0: 예.
1: KBO 리그에서도 검사를
0: 많이 하죠.
1: 예. 고우석 선수가 고의로 금지된 이물질을 사용했는지 혹은 뭐 부주의나 불운 탓이 해프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우석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랫동안 써왔던 글러브에 이 해당 물질이 묻어 있었던 거고 의도적인 부정투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0: 예.
1: 이어서 선수 노조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여자 배구팀이 인도네시아와의 연습경기에서 3연승을 거뒀죠?
1: 네, 우리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의 평가전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9월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하위로 강등되는 등 긴 침체기를 겪었었는데요.
0: 그렇죠.
1: 지난달 아시안 네이션스컵 우승에 이어 한수 아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상대로 또 모두 승리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들블로커인 박은진과 이다현 선수 등이 활약을 했고요. 에이스 강소희 선수도 3차전에서 18점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한 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데요.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16년차 베테랑이죠. 신지은 선수 10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1: 네, 신지은 선수 26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의 던 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ISPS 한다 스코티시 여자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5개로 3 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신재현 선수 합계 9원 더파 279타로 김아림 선수를 2타 차이로 제쳤습니다.
0: 네.
1: 2016년 텍사스 슛아웃 이후 10년 만에 통산 2승째입니다.
0: 예.
1: 3라운드까지 무려 5타 차 단독 선두였는데요. 사실 마지막 라운드 전반에만 3타를 잃었어요. 하지만 10번 홀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파포 12번 홀에서 결정적인 버디를 추가했습니다.
0: 네.
1: 오랜만에 우승을 하다 보니 신재현 선수 정말 눈시울을 붉혔고요. 예, 첫 번째 우승과 다른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재현 선수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우승은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0: 네.
1: 김효주와 유일한 선수가 2승을 거뒀고요. 이미양과 신지은 선수가 한 차례씩 우승을 했습니다.
0: 네. 자, 세계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죠. 뚜르드 프랑스에서 타데이 포카차르가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포가차르는 27일 끝난 뚜르드 프랑스 2026에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21개 스테이지 3,245km를 달렸는데요.
0: 아...
1: 73시간 56분 26초 만에 달려 트로피를 꾸몄습니다. 2020년 처음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포가차르 선수는 2021년과 2024년, 25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통산 5회 우승으로 이제 최다 우승 공동 1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1: 포카차르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 종합 선두가 착용하는 노란색 저치죠. 이 마이오 존네를 6번 스테이지부터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포카차르의 라이벌이자 2022-23년 우승자인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가 꾸준히 추격을 했는데 15번 스테이지 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포가체르 선수는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부엘타 아 에스파냐 출전을 고민 중입니다. 포가체르 선수는 2024년 지로 디탈리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까지 우승하면 빙에고르에 이어서 3대 그랜드 투어를 모두 제패하는 역대 9번째 선수가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욱이 부르는 Season in the Sun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그 질문에 답하듯 나는 모로가 미술관을 준비하며 사후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써두었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그는 찬란한 지평을, 가장 다양한 길들을, 가장 새롭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길들을 열었다. 그는 허풍을 떨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미술의 고유한 성격인 통찰력 있는 철학과 고도의 이성과 최상의 논리를 유지하며 환상과 시적이고 유연한 변화, 그리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을 프랑스 미술에 도입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모두를 향한 선언처럼 그 문장은 자화상의 시선과 겹친다. 1층의 철문을 밀어 닫으며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다시 철커덩 소리가 크게 울린다. 마치 방금까지 속해 있던 마법의 세계가 닫히는 소리 같다.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실의 좌표가 잠시 흔들린다. 모로가 말년에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거나 혹은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결국 그 길 위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자코메티 미술관. 영원히 걷는 남자. 나에게 자코메티는 한 장의 사진이다. 비가 내리는 거리. 화면을 위아래로 가르는 가느다란 가로수 한 그루. 그 오른편 사진 한가운데에 나무줄기만큼이나 가늘고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찻길을 건너고 있다. 가로수와 건물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한없이 넓어 보이고 그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인다. 우산도 없이 외투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왼손으로는 외투 앞자락을 붙들고 있다. 허술하게 뒤집어 쓴 외투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매달린 듯 몸 전체가 위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다. 외투 깃사이 좁은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앞을 응시하는 눈매는 치켜떠져 있고 미간은 가볍게 찌푸려져 있다. 이 남자가 이 길을 건너는 데는 영혼의 시간이 필요할 것만 같다. 이 남자, 자코메티다. 1961년,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이 포착한 순간이다. 세상은 자코메티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혹은 현대 조각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작가라는 수식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자코메티는 이 사진에서 시작된다. 이 쓸쓸한 사진을 처음 우연히 보았던 순간 가슴이 철렁하도록 각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KBS 오디오북.
1: 걷는 존재. 사진 속 남자가 자코메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조각 걷는 남자가 겹쳐 떠올랐다. 처음 책에서 걷는 남자를 보았을 때 가늘고 긴 다리를 크게 내딛고 상반신을 살짝 기울인 형상이 한자 사람인자를 확대한 것처럼 보였다. 그 단순한 형상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여러 미술관에서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뼈대만 남은 듯한 형상임에도 그 인체는 분명히 공간 속을 통과하고 있었다. 단지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조각과 내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 전시실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였다. 그는 바람처럼 가볍게 공기를 가르며 걷는 듯하지만 두 발은 움직임을 그리고 있음에도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고 그의 몸과 하나가 된 땅이 무거움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교감하거나 동행할 수 없이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이 고독해 보였고 그럼에도 단

단호하게 성큼 내딛어야만 하는 그의 걸음걸이가 고단해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로댕이 보여주었던 걷는 남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로댕의 남자는 근육질의 강인한 몸과 힘차게 앞으로 내딛은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다. 비록 머리가 없지만 힘을 내뿜는 신체를 보면 일종의 선망과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 자코메티의 여리고 가는 남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 위태롭다. 그의 시선은 나를 외면하지만 어쩌면 내가 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많은 곳에서 이 작품을 걷는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나는 걷는 남자와 서 있는 여자를 함께 본 이후로 이 작품을 꼭 걷는 남자라고 부른다. 그의 조각에서 특히 걷는 남자를 발표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작품에서 남자는 걷고 있는 반면 여자는 두 팔을 옆으로 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자세로 표현된다. 이 두 조각을 함께 보면 걷는 남자와 부동의 자세로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사이의 대비, 갈등, 안타까움. 그 둘 사이에 놓여있는 그러나 결코 가까워지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 전부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각은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걷는 남자여야 한다. 비 오는 거리에서 구부정하게 걷는 사진 속 자쿠메티와 공간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조각 속 남자가 겹쳐질 때 나에게 이 사진은 곧 자쿠메티 그 자체가 된다. 그 쓸쓸함과 고독,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움직임까지. 사진 속 거리 표지판에서 이곳이 파리 14구 알레지아가임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화에서 조각으로 자코메티는 1901년에 이탈리아와 접경한 스위스 산악지역에 작고 아름다운 마을 스탐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 자코메티는 후기 인상주의풍의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어린 알베르토는 자연스럽게 그림과 조각을 접하며 성장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제네바 미술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18세에 학교를 떠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옛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보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작품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더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파리로 갈 것을 권한다. 전통적 시험과 규범에 얽매인 국립미술학교 대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자코메티는 1922년 1월 파리에 도착해 약 5년간 그랑드 쇼미에르에서 공부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진로를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정했다.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조각을 선택했다고 훗날 고백했다는 말은 그의 출발이 이미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스승 앙투안 브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조수로 15년간 일한 뒤 독립해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구축한 당대의 주요 작가였다. 로댕이 살아있는 듯한 인체 묘사로 인간의 내적 감정과 고뇌를 강렬하게 드러냈다면 브루델은 고대 그

0: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정적이고 절제된 조형 및 건축적인 구조를 중시했다. 로댕의 혁신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자코메티가 찾고 있던 길은 스승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는 눈앞의 모델을 본다는 것과 그것을 3차원의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무엇인지 끝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종종 스승과의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브르델의 지도 방향을 따르기보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집트와 고대 문명의 유물을 관찰하며 인체와 형태에 대한 생각을 확장했고 동시에 입체주의가 보여준 해체된 구성에 매혹되어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갔다.
1: 아! KBS 아! 오디오 아! 구!

독자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가다. 그랑드 쇼미에르가 자리한 몽파르나스는 19세기 말 몽마르트르가 그러했듯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논하던 중심지였다. 르돔, 로통드, 셀렉트, 쿠폴 같은 카페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고 밤이면 술과 토론이 뒤섞였다. 헤밍웨이가 파리는 언제나 축제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해서 그려낸 바로 그 시절이다. 모두가 카페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함께 예술을 고민하고 토론하던 시기였다. 자코메티 역시 이 카페들에서 만난 화가, 조각가, 시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사유를 확장했고 점차 자기만의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1925년, 그는 스승 브르델이 운영하던 단체전에 두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파리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세상에 자신의 조각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점은 동생 디에고의 두상을 고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고, 다른 한 점은 여성의 흉상을 세 개의 입체 덩어리로 구성한 추상 조각이었다. 인체를 소재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두 언어를 병치한 셈이다. 이 추상 작품을 두고 브르델이 이런 작업은 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내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 시도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막 출발한 조각가 자코메티가 이미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전통 조각,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상의 볼륨을 분해하고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추상 조각을 발전시킨다. 숟가락 여인, 커플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한다. 형태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형상을 찾고자 한 시도였다. 1926년 12월,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작업실 겸 숙소를 구해 이폴리트 맹드롱가 46번지로 이사한다. 몽파르나스에서 멀지 않은 곳, 23제곱미터 남짓한 협소한 공간이었다. 마당을 둘러 허름하게 지어진 2층 건물에 여러 작업장이 나뉘어 있었고, 그의 작업실은 마당을 향해 문이 난 1층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침대가, 반대편에는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작은 메자닌이 있어 디에고가 지냈다. 난로 하나뿐인 방, 바깥에 있는 수도와 화장실, 불편하고 비좁은 이 공간에서 자코메티는 훗날 명성과 부를 얻은 뒤에도 196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그의 예술은 이 공간을 떠나지 않았다. 때마다 새로운 자코메티를,

만날 수 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천창에서 자연광이 환하게 내리는 작은 전시장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 곁에 안락 의자가 놓인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과거의 전시 도록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어 자코메티의 삶과 작품에 관해 미술관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자코메티와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친구들 전, 자코메티와 살바도르 달리 전 도록을 통해 초현실주의 시기 자코메티의 작품 세계를 발견한 것이 큰 기쁨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화가가 살아생전에 벽을 칠할 페인트의 색깔, 각 작품들이 배치될 위치, 관람객의 동선까지 예측하여 구상한 미술관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미술관이라면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예술가의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술관들은 바로 그런 공간들인데요. 외젠 들라크루와 르코르비지에, 귀스타브 무로 등 언제 보아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거장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7개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한 작품, 한 작가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곳,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8번째

0: 병원장님 오신다는 게 싫어요?
1: 아니요. 왜요?
0: 아니, 평소 같았으면 이건 기회다, 기다려라, 내가 꼭 인사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쓸데없이 투지를 불태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표정이...
1: 내 표정이 어때서요?
0: 썩었어요.
1: 거참, 말이 너무 심하네.
2: 승범은 제 잘난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미가 키득거렸다.
0: 아, 배신자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복수네.
1: 좋은 복수죠.
2: 승범은 정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독한 원장한테서 인정받을 기회에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실의 뼈를 그려모으는 그 순간이 자신을 다독이던 수정의 단단한 손이 계속 떠올랐다. 그 기억에 기분이 가라앉았다.
0: 난 또...
1: 난 또?
0: 질투하는 줄 알았네.
1: 무슨 말이에요?
0: 송기훈 씨가 아까 나한테 번호 준 거 못 봤어요?
1: 언제요?
0: 아까 갈 때 나를 막대한 여자는 이 쌤이 처음이요 라면서 전화번호 주고 갔어요. 나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그 드라마가 사람 여럿 망쳐놨네.
3: 송기훈 이 바람둥이 자식 같으니 다른 데에 정신 팔린 그 사이에 작업이 들어가? 감히 누구한테?
2: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가 치솟다가 자기가 뭐라고 화를 내는가 싶어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1: 그렇지. 정미도 연애하고 그래야지.
2: 저렇게 좋은 여자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둘 수는 없었다.
1: 아, 그렇구나.
0: 아, 관심도 없었구나. 그럼 나 먼저 퇴근해요.
1: 아니 그게...
2: 승범이 손을 뻗으며 무어라 얘기하려고 했지만 정민은 가방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의원 문을 열었다. 허공에 뻗은 손을 물끄러미 보던 승범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종소리가 들리고 정미가 나가자 그 틈으로 잽싸게 의사 귀신 조근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퇴근하는 정미의 등에다 대고 인사했다.
4: 지금 퇴근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2: 들릴 리가 없는데도 조근우는 매번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승범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름이 지나자 그렇게 길던 해가 짧아져 있었다. 익숙했던 시간의 하늘이 어둑해져 설핏 비가 오려나 싶어 하늘을 봤다. 회색 하늘에 금성이 반짝였다. 건물에서 나온 정미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승범은 맞은편 한약방을 봤다. 주황빛 조명이 켜진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저들이 가면 저녁 장사가 시작될 것이다.
4: 그런데 말입니다.
2: 조근우가 귓가에서 속살거렸다.
3: 아이씨, 깜짝이야!
2: 어느새 옆으로 다가왔는지 승범이 대놓고 깜짝 놀라자 조근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3: 깜짝이야!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절대 귀신이라서 놀란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2: 변명이 점점 길어지는 걸 자르고 묻자 조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조근우는 평소 한의원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침구실 끝에서 예약 귀신 환자를 진료했다. 오늘은 수술 귀신 환자가 있기에 미리 와 있다가 잠시 나갔다가 온 듯 했다. 그가 복도 끝 침구실로 앞장서서 거리며 말했다.
4: 오늘 그 수술 예약에 잡혀있는 유시영 귀신 환자분의 접합수술 말입니다.
2: 기억나기 쉽게끔 조근우가 손짓으로 제 머리를 떼어 앞으로 내밀었다. 그 모습에 승범이 펄쩍 뛰어올랐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가 승범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다.
3: 귀신이라 그런 일이 쉽구나. 그래도 그렇지.
2: 승범은 원망스럽게 조근우를 째려봤다.
3: 누군지 알겠어요.
2: 처음 수정 한약방에서 만났던 머리를 옆에 낀 남자 귀신이었다. 청소년 정도의 앳되고 창백한 얼굴이 손 안에서 움직이던. 얼마나 식겁했던지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지 않았던가. 그때를 떠올리니 귀신 환자분에게 미안해졌다.
3: 아, 떨어진 목을 이어붙이는 건 말이죠. 그건 조 선생님의 권한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4: 그리하려고 했는데 접합 부위를 검사하다가 난감해졌어요.
3: 검사요?
4: 보시면 압니다.
2: 의사 귀신은 침구실로 들어섰다. 침구실은 8개의 침대가 나열되어 있고 2개의 침대마다 칸막이를 세웠다. 제일 끝 2개는 일반 환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곳은 귀신 환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조근우가 8번째 침대에 쳐진 커튼을 걷자 언제 왔는지 그곳에 문제의 귀신 환자가 앉아 있었다. 품엔 소중한 머리를 안고서. 그 모습을 본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만히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게 몸은 푸른 빛이 감돌았는데 다른 귀신 환자에게선 볼 수 없던 빛이었다. 나중에 공실이나 수정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승범은 조근우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유시영은 조근우와 승범의 등장에 더벅머리를 만지작거리던 두 손을 들어올렸다. 푹 파인 눈이 끔뻑거리고 너덜너덜한 입술이 씩 웃었다.
5: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술하기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4: 네, 유시영 귀신 환자분,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5: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4: 네, 저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을 수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럼 잠깐 제가 머리를 잡아도 될까요?
2: 조근우가 묻자 활짝 웃던 남자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멈칫거리던 그의 팔이 조근우에게로 쭉 뻗었다. 머리가 앞섰다. 그림인 머리를 조심히 붙든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봤다. 눈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다. 승범이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 귀신은 머리를 찢어진 목의 단면에 맞췄다.
4: 목과 머리를 접합하려면 이 너덜거리는 부위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 붙일 겁니다. 다행히 혼백이라 목에 철심을 박는다는 거는 시도 안 할 거고요.
2: 허리를 숙여 조근우의 설명을 듣던 승범이 일순 멈칫거렸다.
4: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3: 이건...
2: 조근우가 승범을 돌아보며 물었다. 귀신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태 설명을 하지 않은 그의 눈이 승범을 향했다. 승범은 그와 눈을 마주치다가 머리와 목과 연결되는 부분을 봤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귀신 환자의 머리와 이어지는 목 부분의 단면은 몸통과 이어지는 목보다 현저히 컸다. 즉, 머리와 몸이 다르다는 말이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의사 귀신 조근우는 처진 눈을 끔뻑거렸다. 그의 얼굴에 짙은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승범은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다가 고개를 들었다.
0: 혹시 분리됐을 때 목이 수축됐다든가?
1: 수술 전 준비하겠다는 말로 대충 둘러대고 침구실 밖으로 나온 둘은 서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0: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혼백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리가요.
2: 그냥 수술하면 안 되나요?
0: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죠.
2: 그렇지. 죽었다 해도 양심은 지켜야지.
1: 물론 승범 본인이라면 당장에 수술했을 것이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승범은 귀찮아하는 표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내 고민과 생각이란 걸 했더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0: 그건 그 제 소관이 아니지만.
2: 아니지만?
1: 승범은 자꾸 뜸을 들이는 그를 재촉했다.
2: 어서 빨리 말을 해!
0: 진짜 몸과 머리를 찾아줘야죠.
2: 누가요?
0: 누구긴요?
1: 그것까지 일러줘야 하냐는 표정으로 조근우는 승범을 올려다봤다. 승범은 머리카락을 뜯다가 눈을 가렸다. 가리나 뜨나 암담하긴 마찬가지였다. 몸과 머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준단 말인가? 승범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의사 귀신이 이제는 뻐근하지도 않을 목을 주물렀다.
0: 어쨌든 이번 수술은 못하겠다고 귀신 환자분께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정 모르시겠다면 일단 귀신 환자분께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물어봐요?
0: 어디서 머리를 주었는지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 근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2: 끔찍한 사건?
1: 자꾸 자신이 하는 말을 도돌이표처럼 되묻는 승범이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한 조근우였다.
0: 일단 두 명 이상의 귀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으니.
1: 그는 두 손을 붙였다가 떼었다. 마저 보던 승범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시신의 목을 썰었다. 승범이 비명을 내지르다가 입을 틀어막았다. 조근우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하얀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0: 귀신 환자의 히스토리를 물어봤습니까?
1: 그럴 리가. 그냥 머리와 몸을 붙여달래서 알았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하얗게 질리는 승범의 얼굴을 본 조근우는 빤한 상황에 고개를 까닥였다.
0: 지금 물어보면 되겠군요.
1: 조근우는 어깨를 으쓱이고는 침구실로 들어갔다. 승범은 입술을 짓씹었다. 귀신 환자의 한을 파고들면 들수록 명치가 꽉 막히고 뱃속이 화탓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받고 눈가가 시큰한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냥 아픈 곳이 있다면 풀어주는 곳이 편하지 과거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공실의 한에선 그렇게 울어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0: 자, 유시영 귀신 환자분.
3: 네.
0: 저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3: 뭔가요?
0: 큰일은 아닙니다. 검사한 결과를 보니 그 귀신 환자분의 머리가.
1: 앞서 들어간 조근우의 목소리가 침구실에서 들려왔다.
2: 그래, 그냥 일단 찾아볼 테니 어디서 그 머리를 찾았는지 묻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아보다가 정 못 찾겠으면 지금 있는 머리를 붙여준다고 해야지. 조 선생의 양심도 사라진 다른 이의 부분이 없다면 지켜줄 테고. 협상하는 거야 내 전문이지.
1: 머리를 빠르게 돌려서 나온 결과에 수긍하는 순간 침구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눈앞에서 조 선생이 휘청거리고 그 사이로 머리를 옆구리에 낀 유시영 귀신이 뛰쳐나왔다. 승범이 두 손을 들었다.
4: 아니야, 잠깐만, 환자분 진정하시고.
5: 잡아요.
1: 의사 귀신의 소리침에 멈칫거리던 귀신 환자가 승범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결에 조선생의 말처럼 그를 붙들려고 했으나 유시영은 무슨 럭비를 하듯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반대쪽 어깨로 승범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격심한 고통과 함께 몸이 붕 떴다. 악하고 비명지를 사이도 없이 침구실에서 복도로 튕겨나간 승범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뒹굴었다. 눈앞에 유시영의 발이 사라지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몸을 바르작거렸다. 입을 벌려 숨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입에서 뚝뚝 흐르는 액체가 피인지 침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조근우가 달려와 옆에 앉았다. 손을 대려고 하지만 닿지 않았다.
2: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3: 전혀 괜찮지 않다.
1: 승범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귀신 환자 어깨에 부딪힌 부분에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다.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2: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1: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2: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1: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폐부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0: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1: 밭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0: 그런데 말입니다.
1: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0: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죠?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두 사람의 심장이 신라의 심장이야. 이 점을 잊지 말게.
1: 할 말 다 하고 싶었으면 이기고 돌아왔어야지. 기아녀
2: 비령자, 이젠 자네 차례야. 승리의 축배를 들게.
3: 그 불려우 같은 김유신이 갱년기 우울증으로
4: 새롭게 접수한 10개의 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2: 날쌔고 용맹한 군사들을 집합시켜.

0: 대야성으로 향하는 김유신.
1: 야, 근데 예. 군사의 수는 어떻게?
2: 그 갑작스런 출동이라 그런지 병력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 그래요? 이번 대야성 전투는 말이야. 예. 복수 혈전이 될게요.
3: 걱정 마십시오. 이 대야성에서도 이미 이 반반의 양양반 후라이들
1: 그 반반의 수비태세를 갖추고 됐고, 누구라도 말이요. 예. 이번에 김유신의 목을 베어오면은 아니요. 그냥 뭐 계급장, 군모, 군화, 뭐 식판 아무거나. 예? 김유신하고 관련된 뭐라도 들고 오는 자한테는. 예? 야, 알지? 내가. 예? 알지? 좋은 거. 예? 알지?
3: 좋은 거. 아, 예.
1: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 요즘 우리 백제에서 잘 나가는 우리 의직이 출동시켜.
2: 아, 알겠습니다.

0: 대야성 근처에 도착하는 김유신과 군사들.
1: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들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점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2: 나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0: 맞죠?
1: 야, 백지군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네? 어떻게 적군을 홈그라운드로 홈 어드밴티지 홈에 이쪽
0: 적군했나?
2: 그러니 기술을 써야지.
3: 대야성 함락이 아니라 백제군을 유인하기 위해 출동했던 김유신은
4: 퇴각하라! 퇴각하라!
3: 작전대로 퇴각을 거듭한다.

0: 대야성 앞에 나타난 김유신과 신라군이 퇴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자.
1: 응, 저기 나예요. 그 소문 들었을 것 같은데 김유신이가 대야성에 등장하자마자 계속 도망다닌다고 그러대?
2: 오랜만이에요. 소문 아니고 그 사실이래요.
1: 그동안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산다 그러더니.
2: 야, 이거 이번 전쟁에서 김유신이의 그 군복 단추라도 들고 오는 사람한테는 돈벼락이 기다린대요.
1: 저기 내가 알기로 저 김유신 목을 베면은 구족의 자자손손이 꺾일만 걷는다고 뭐 그러대?
2: 아, 거기다가요. 아, 스카이뷰, 오션뷰, 뭐 리프레제이터뷰, 이거 펜트하우스가 그냥 덤이래요.
1: 아니 저기 이게 앉아가지고 저 성만 지킬 일이 아니다.
2: 야, 이거 이거 내일쯤이면은 그 김유신이가 우리 성 앞을 지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1: 잡아야지. 잡읍시다.

0: 당시 신라 국경과 인접한 곳에 있던 백제성의 송주들은
1: 김유신이 한 놈만 팰 거야.
0: 김유신에게 붙은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이 돼서
2: 야, 문 열어!
0: 군사들을 출동시킨다.

0: 여기저기서 합세한 백제 장수들의 추격을 받으며 퇴가 크는 김유신. 그러나 김유신은 출전에 앞서,
1: 자 흠순아, 네. 군사들을 모두 여기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 매복시킨다.
2: 예, 장군.
0: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2: 자, 백제군이 무턱대고 장군을 이곳까지 추격할까요?
1: 백제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우리 신라군 보기를 물러터진 토마토인 줄 알고 있어. 게다가 나를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와 술독에 빠진 예비 퇴역장성 취급을 하고 있으니 놈들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아마 설아벌까지도 달려들 거야.
2: 이런,
1: 더구나 내 얼굴에 현상금이 붙었다.
2: 얼마? 아, 알겠습니다.
0: 김유신의 예측대로 정신없이 김유신을 추격하는 백제군의 수장들.
3: 자, 장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즐겁고 편안한 여행으로 안내할 저 내비, 내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고객님들의 고객님들의 시선으로 오른편을 보시면요, 옥문곡이 보이실 텐데요. 이 옥문곡은요, 선덕여왕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피서지인데요.
4: 옥문곡? 야, 멈춰.
0: 뒤늦게 비상회의를 소집한 다.
4: 옥문곡? 경주가 바로 귀 옆인데요.
0: 옥문곡은 경북 합천군 가야면 근처로 추정이 된다. 그야말로 신라의 궁궐이 있는 경주의 그 귀와 코 중간 어디쯤에 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 그러면 저기 김유신도 잡고 설아벌도 물어뜯고

0: 목표 지점까지 적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김유신은 군사들을 급하게 유턴시킨 후 공격을 시도한다.
1: 여기는 김유신, 여기는 김유신. 공격 개시, 공격 개시.
2: 여기는 김웅순. 알았다, 라자.
0: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도 대대적인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퇴각하던 신라군의 반격과 동시에 후방을 걸어막는 신라 매복군의 공격으로 출지에 햄버거 패티가 되어버리는 백제군.
3: 자, 되도록 백제 장수들은 생포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되도록 백제 장수들은 생포한다.
0: 백제 장군 생포 명령을 내렸던 김유신은
4: 어디 보자. 한놈, 두식이, 석삼, 노구리.
5: 오징어.
0: 백제 수장 8명을 생포하며 완승을 기록한다.

0: 여보세요?
1: 만나야 하지 않겠나?
0: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게.
1: 시간은 당장, 장소는 뒤를 돌아보게.
2: 김유신은 백종원의 총사령관 의직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3: 지금 우리 진영엔 살려달라고 애걸복구라는 백제 장군이 한놈 두식이 석삼 팔보채 무려 여덟이나 있다.
0: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
3: 그럴 줄 알고.
4: 살려줘 장군, 나 좀 빼줘.
5: 이게 뭔지.
3: 누구 목소리인지는 내가 굳이 구분해주지 않아도 될 거고.
0: 원하는 게 뭔가?
3: 몇 년 전 대야성 전투에서 말일세.
0: 우리 백제의 압도적인 승리였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항하는 대야성의 군주 김품석과 그의 아내, 그의 아내의 시신을 사비성으로 들고 가 백제 옥중에다. 이런 발영치한 놈.
0: 신라가 먼저 전사하신 우리 성왕의 시신을 관청계단 밑바닥에다가.
3: 시시 비비를 따지지 않은 게 아니다. 김품석과 그의 아내의 유고를 돌려준다면 생포한 8명의 백제 장군을 산채로 돌려보내겠다.
0: 죽은 두 사람의 유골과 살아있는 8명의 장수를 교환한다고?
3: 시간은 내일까지.
4: 살려줘
6: 장군, 나 좀 빼줘.
4: 그 먼저야.

0: 예이 멍청한 것들. 야, 김유신을 잡겠다고 신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냐?
1: 김유신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0: 야, 그 걔들 뭐 그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막 웃었대미. 야, 잡힌 놈들 그냥 다 죽으라고 그래.
1: 죽은 자와 산자를 바꾸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미칠 건 없는 일입니다, 폐하.
0: 뭐, 그래 뭐 당연히 뭐 미칠 거 없지. 죽은 자하고 산자를 바꾸는 일인데. 예? 야, 근데 이거 뭐 내 기분이 이렇게 개갈았나냐?
1: 저 기분은 나중에 따지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0: 어, 시간이 없어?
1: 예.
0: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1: 아유, 죄송합니다.

0: 자, 모여. 한쪽에서 포로를 교환하는 동안에 너희는 잃어버린 성을 차례대로 수급한.
1: 근데요. 놈들이요. 협상에 동의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안 그래도 지금 백제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백제 장수들의 목을 베 전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예,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의자왕이 협상에 동의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200%지. 더구나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환이 아니냐.
1: 200%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면 몰라도. 얘네가 진짜로 이걸 산채로 이걸 보낼까요?
0: 말이나 제대로 하면 낙엽 하나 더 보탠다고 가을산이 변하겠느냐. 티끌 하나 더 얹어준다고 태산이 변하겠느냐. 8명의 포로는 이미 낙엽이요 티끌이다. 내가 낙엽과 티끌을 치우는 동안 너희 둘은 다음 작전을 개시한다.
1: 예, 장군님.

0: 아우 배야! 아우 이차 이놈!
1: 이자요.
2: 그 개갈 안 난다라는 말은요 시원찮다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에 충청도 그 사투리인데 제 설명이 개갈 안 나지요? 박영재.
3: 나는 폐하가 아닌데 왜 내가 이놈이야? 이규창이었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명파 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고성군 현남면 명파리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바로 이 마을에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인 명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은 그 이름만큼이나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피서지입니다. 명파 해수욕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청간정을 들머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고성군의 남쪽 바닷가에 있는 청간정은 관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유서 깊은 명승지인데요. 오래전 이곳을 찾은 겸재정성과 표암 강세왕은 붓으로 청간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명필인 복래 양사원과 문장가인 송강정철도 청간정을 찾아와서 아름다운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송강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에는 북한의 금강산과 함께 관동팔경의 절경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이곳에 들러서 청간정 편액 글씨를 썼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 편액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간정에서 북쪽으로 4km쯤 떨어진 무남 해변에는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명소 가운데 하나인 능파대가 있습니다. 능파대에서는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포니, 즉 풍화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워낙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존먹은 바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능파대에서 또 북쪽으로 28km쯤 올라가면 화진포 해수욕장에 이르게 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길을 즐겁게 했던 노래인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이 배경이 되었던 명소인데요. 실제로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이 발표된 이후로 화진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노래 때문에 고등학생 시절 화진포를 처음 찾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치고는 유난히 수심이 얕고 경사도가 완만한 편입니다. 백사장 한켠에는 하늘로 향하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하얀색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계단을 따라 이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서 멋진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11.5km를 더 올라가면 마침내 오늘 여행의 도착지인 명파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명파 해수욕장은 그동안 바닷가에 군 작전용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붕괴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명파 해수욕장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의 애물단지이던 3m 높이의 철책선을 40여 년 만에 철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철책선 철거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명파 해수욕장이 강원도 고성군의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북단 해수욕장이라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에 명파 해수욕장을 찾는다면 한적한 바닷가에서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명파 해수욕장의 2026년 개장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명파 해수욕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결국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올해 처음 40도를 돌파했습니다.
1: 부산은 120여 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강예슬 기자입니다.
2: 쉴 새 없이 치솟는 온도. 시민들은 양산과 물안개로 더위를 피하고 아이들은 물줄기 속을 뛰어다니며 열기를 식힙니다. 오늘 낮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쓴 올해 최고 기온으로 3년 연속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3: 계곡에 가더라도 저희가 연일 마른 장마였다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여기 다시 찾아왔어요.
2: 양산에 이어 부산도 역대 가장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4: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8.8도를 기록했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2: 예상 밖 더위에 피서객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5: 대구에서 부산은 시원할 줄 알고 놀러 왔는데 아, 혹시 몰라서 옷까지 챙겨 왔는데 와, 땀으로 지금 다 젖어서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2: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6: 네, 우리 시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오늘 경남 김해 39도, 창원 38.8도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서부와 중부에 첫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을 마주한 시민들은 지금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갑니다. 자, 김서영 기자, 밤바다인데도 더위가 가시질 않는다고요?
7: 네, 밤 9시를 지났지만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의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보단 기온이 내려가긴 했는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지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마저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엔 도심의 더위를 피해 나온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해변

0: 손을 거닐며 열기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시원할 줄 알았던 밤바다가 생각보다 더운 탓에 손 선풍기를 들거나 부채질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한 부산에는 12일째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단 건데요. 오늘 밤에도 한낮의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 부산엔 폭염 중대경보 발효도 예정돼 있는데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는 극단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네, 부산과 경남에 이렇게 극심한 더위가 나타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열이 쌓인 가운데 바람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합니다.
2: 우리나라엔 최근 주로 북서풍과 서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영남지방 기온을 35도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산이 39도 가까이 오르고 양산이 40도를 넘은 건 전례가 없는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연일 폭염이 계속돼 열이 쌓인 데다 바람의 방향이 평소보다 늦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양산과 부산에선 늦은 오전부터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면서 기온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북서풍과 서풍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불면서 해풍이 억제됐고 부산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이렇게 해풍이 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풍 계열의 뜨거운 바람이 평소보다 강했던 건 보통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엔 우리나라 서쪽까지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3: 최근에 중국 남부지방 쪽으로 지속적으로 태풍이 들어가면서
4: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말입니다.
3: 계열의 바람들이 우리나라 서해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2: 이런 기압계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김해와 밀양, 양산에 이어 내일은 창원과 부산까지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지금 바닷물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와 남해 일대에 고수온특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에 이어서 완도에서도 양식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원 기자입니다.
5: 양식장 수조에서 어민들이 죽어가는 업체를 하나씩 건져 올립니다. 바로 옆 창고에는 죽은 넘치만 3천여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양식하는데 높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넙치들이 폐사하는 겁니다. 넙치를 키우는 수조의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3도 사이인데 이곳은 벌써 28도를 넘어섰습니다.
6: 자식 키우는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봤을 때 지금 26년째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5: 지난 21일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남 광주 앞바다의 수온은 사흘 연속 28도를 넘어서면서 이틀 전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난주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넙치 2만여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최근 사흘간 완도군 육상 양식장 6곳에서 또 9만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남 통영의 바다 양식장 역시 수온이 최대 29.1도까지 오르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위에 비교적 강하다는 참돔으로 어종을 바꿨지만 폐사가 일어날까 봐 먹이 주기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7: 마음적으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5: 지난해 바다에 내려졌던 고수온 위기 경보는 85일 동안 지속돼 사상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폭염이 멈춰서지 않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1: 숨막히는 폭염에도 쉴 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배달기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 배달기사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주문이 밀려드는 오전 11시 반.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시간입니다.
9: 보통은 엘베가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면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8: 낚아채듯 배달 음식을 챙기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10: 네, 엘베 탔을 때는 이게 쉬는 시간이에요.
8: 이제 겨우 배달 한 건. 하지만 땀이 콧등까지 내려앉습니다.
11: 저희는 쉬는 때는 콜이 안 들어올 때 쉬는 거고 그냥 무조건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요.
8: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오토바이 헬멧.

0: 날씨와 안장은 최대 90도에 달합니다.
1: 올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2: 헬멧 쓰고 조금만 배달 두 번 정도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현기증이 약간 나요. 정말로 어지러워요.
0: 지난 5월 정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8개 배달 플랫폼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불이익 없는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유발하지 말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달 건수와 수락률 등으로 기사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휴식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3: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하면은 좀 돈이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더 달리게 되고 더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0: 실제 지난해 조사에선 배달기사 상당수가 폭염에도 일하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4: 고혈압이나 신장병,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도 폭염은 위협적입니다. 평소 먹는 약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탈수 증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85살 어르신입니다. 합병증으로 만성 신장병이 악화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물 마시는 습관부터 확인합니다.
6: 물 잘 드셨나요?
7: 물 자주 안 먹은 편이었어요.
5: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뇨제를 추가로 복용해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6: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서 또 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5: 이처럼 기저질환자들은 복용약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갈증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탈수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체내 약의 농도가 높아져 과다 복용과 비슷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사망 위험도가 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기저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이제 교란하기 때문이에요.
5: 전문가들은 임의로 약을 끊는 건 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수분 섭취와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4: 남부지방은 지금 가뭄도 심해서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앞으로 전국으로 번지면서 8월 말까지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9: 나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녕군의 오늘 낮 기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자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인근 미량댐 저수율은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녕뿐 아니라 영남지방 곳곳이 땅속 1m 깊이까지 수분이 말라가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기가 사라진 토양에서 열기가 방출돼 기온을 끌어올리고 다시 이 열기가 가뭄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10: 가뭄이 강하게 오면 그 이후에 지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모두 대기 쪽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폭염이 또 유발되는 가뭄 폭염 결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9: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이 AI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의 토양 수분이 평년보다 내려가 8월 말로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면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열기 탓에 더위가 꺾여야 할 8월 중순 이후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3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 8월 말까지도 폭염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평년보다 더 강한 형태의 어떤 폭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 장마철인 올해 7월 창녕과 울산, 경주 등에 내린 비는 20mm 안팎에 불과해 평년의 10%도 안 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4: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난 대형 산불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도 안팎의 폭염이 또 찾아오면서 잠시 주춤하던 물길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11: 프랑스 소방력이 총 집결했습니다. 항공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를 불과 10km 앞둔 지점, 인근의 대형 군사기지와 핵심 방산시설까지 몰려있는 최후 방어선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다시 찾아오면서 주춤했던 산불의 기세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비가 내렸지만 숲풀과 나무가 또 말라버리면

0: 그래서 곳곳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 New fires are popping up near
2: 숲지대에서 새로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길이 다시 계속 치솟는다는 점인데 번지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0: 프랑스 전역에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롱두와 랑드주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 주황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 산불을 더 맹렬하게 만든 이른바 불구름 현상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Donc on est extrêmement prudent. On travaille, on
2: travaille. 극도로 조심하며 쉬지 않고 진화 중입니다. 새로운 화재 발생과 재발화에 대응하며 불길의 가장자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0: 카프페레에도 산불 재확산에 대비해 항공 자원이 투입됐고 인근 라카노에서는 관광객 4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스페인에서도 최고 42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산불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4: 국내 증시가 오늘도 폭락하며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증시 하락에 분노하는 근조호황이 국회 정문에 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장에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 이내 방향을 바꿔 고꾸라지더니 5,2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360포인트 내린 5,663.24에 마감. 전날 하락분까지 더하면 이틀간 1,0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급락세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나온 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채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시장 기대엔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6: 컨퍼런스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한 건 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5: 전날까지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가 순 매도로 돌아서며 2조 원 가까이 내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 원대, 14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코스피 반등의 열쇠 역시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
7: 8월 달도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들이 나올 테니까 결국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5: 8천조 원에 근접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 달여 만에 5천조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4: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반도체 기업들 실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는데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를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에 달합니다.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받던 1분기보다 더 올랐습니다.
9: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들도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는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린 AI 투자 열풍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대규모 투자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투자금 조달에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불씨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아 올린 수익으로 고객사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고객사는 이 돈으로 다시 칩을 사는 이른바 순환금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0: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공급망의 끝단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를 하는 회사들은 더 크게 충격받는 구조가 지금이에요.
8: SK하이닉스가 장기 계약 비중을 늘린다고 했지만 얼마나 늘렸는지, 어떤 조건으로 누가 사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오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I 거품론이 전에 없이 힘을 얻는 가운데 AI 시장 큰 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 따라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4: 이렇게 연일 널뛰는 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삼전닉스 ETF입니다. 여야는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을 국회로 불러 대책이 뭔지 따져 물었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0: 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날 여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 아니냐고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따졌습니다.
1: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2: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3: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부작용이 큰 상품, 제대로 된 검토 없었던 것 아니냐. 야당은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라는.
3: 뭐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0: 여당 역시 준비가 부족했다. ETF 명칭을 쓰지 말라는 지적도 있다. 질타하면서도 대책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5: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0: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꼭 ETF 때문만은 아니지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올리든지 그게 두 배가 너무 크니까 그걸 좀 낮추는 거 어떠냐.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0: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을 금융위, 금감원과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6: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특히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사정권에 들어왔는데 이 초고가의 기준을 두고는 막판 고심 중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번 세제 개편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8: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7: 1주택자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집값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취지가 읽힙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세율은 그냥 두고 현재 6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을 초고가를 겨냥해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커진다는 비판에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집을 팔 때도 1주택자란 이유로 받던 혜택은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공제 금액 자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초고가 기준은 막판 고심 중이며 기준이 정해지면 세제 세부 항목을 이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강남, 서초가 주요 대상이 되지만 30억 원대가 되면 영등포, 마포 등 한강벨트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잠기거나 비규제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도 함께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9: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기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거의 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선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입니다.
10: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큰 충격에 용수로의 물이 비닐하우스 높이만큼 튀어오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어제 오후 큰 흔들림에 집안은 엉망이 됐고 400년 역사의 구마모토성은 외벽 등 28곳이 파손됐습니다. 주택가 지붕과 담벼락도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규모 7.3의 강진이 났던 10년 전 악몽을 떠올립니다.
11: 구마모토 지진
12: 10년 전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은 멀쩡했는데 이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10: 야스시로시에선 산사태가 났습니다. 대형 굴뚝이 쓰러진 제지 공장에선 직원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12명. 지진 피해 현장에선 폭염 속 필사의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만여 가구 단수에 정전 피해까지 잇따라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2: 병원 자체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 진찰이 안 됩니다. 검사 기기도 멈춰졌습니다.
10: 오늘 오전까지

0: 17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8,8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1: 오래나에 왔게 됐어요. 이에노나카니와
2: 안심하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0: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구조와 인프라 복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 이번 강진은 대형 쇼핑몰의 폭발 사고도 야기했습니다. 지진 당시 쇼핑몰엔 수천 명이 있었지만 직원들 안내로 빠르게 대피해 더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엄청난 충격에 놀란 손님들이 일제히 몸을 낮춥니다. 진동이 멈추자 줄지어 쇼핑몰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쇼핑몰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직원들은 곳곳에서 손님들에게 대피로를 안내합니다.
5: 이게 여관이잖아요?
4: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2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도로에까지 잔해가 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천장과 외벽이 부서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부는 매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2: 건조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대형 차량끼리 충돌한 것 같은 그보다도 더 큰 소리였습니다.
4: 쇼핑몰 측은 지진 당시 휴가철을 맞아 3천여 명의 고객이 내점에 있었고 30여 분 만에 대부분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직원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스 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소방과 경찰에 의한 수색 당시에 건물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4: 이 쇼핑몰은 2016년 규모 7.3의 강진 이후 대대적인 내진 보강 공사를 거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10년 만에 강진에도 자체적인 재난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규모 7.3의 강진을 일으켰던 단층이 또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첫 지진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더 큰 본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세움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6: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10년 전 지진과 발생 위치와 깊이, 규모가 모두 비슷합니다.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곳 후타가와 단층이 지표면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다만 10년 전엔 이 단층의 북동쪽이 부서졌다면 이번에 남아있던 남서쪽 부분이 부서지면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 여기서 짚어볼 점은 10년 전엔 규모 6.5의 지진이 먼저 나고 28시간 만에 규모 7.3의 더 큰 본진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더 큰 지진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8: 이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임박한 지진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남은 부분에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 그런데 살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진이 1초에 2cm 정도 움직이는 강력한 지진동을 오랫동안 만들어냈고 난카이 거대 지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불과 130km 떨어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지진 발생 확률이 최대 90%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9: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조작했다는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 중인데요. 이때 중앙선관위가 참고할 엑셀 파일까지 보내며 조작을 지시한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배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실수로 부풀려 입력하자 이후 투표자를 0명이나 1명으로 축소해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인데도 비슷하게 조작한 걸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 KBS 취재 결과 합수부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은 진천에서 먼저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분산 기입을 시킨 거로 의심합니다. 투표자 수를 뒤바꾼 엑셀 파일을 발견한 것. 이후 김포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쓰자 중앙선관위 측이 참고하라며 진천의 조작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포 투표소 직원들이 분산 기입을 어려워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직접 시간대별로 조작한 수치를 적어 파일을 보낸 흔적도 발견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바뀐 투표자 수, KBS가 그 데이터를 입수해보니 김포시 구례동의 투표소 9곳 모두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단 한 명씩만 투표한 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과다 입력 뒤 4시간 동안 투표자 0명, 투표 종료까지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결과적으로 최종 투표율은 맞게 했다는 입장. 합수부는 중앙선관위와 통계 조작을 논의한 걸로 지목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9: 이 수상한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서도 더 발견됐습니다. KBS가 경기도 투표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유권자가 가장 몰리는 점심시간 내내 투표자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 김우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5: 통상 투표자들은 점심과 투표 마감 전에 몰립니다.
11: 반환점을 도는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이 19.0%로 집계됐습니다.
5: 하지만 KBS가 경기 지역 투표자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재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한정판 굿즈를 사고 출판사 부스마다 긴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책보다 굿즈가 더 인기라는 우려도 있지만 출판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스타 편집자, 지금은 출판사 이야기 장수를 이끌고 있는 이연실 대표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의 힘이라고 믿는 이야기 장수 이연실 대표 함께합니다. 네, 이연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출판사 문학동네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신 분이죠. 출판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또 오늘 또 방송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낸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올해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네. 하정우, 영화배우 하정우 배우님의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냈었어요.
0: 그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장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이 사람에 출연하시기도 했는데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같은 책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는 작사가 김이나 작사가님의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도 만들었고요. 아. 제가 코미디언 양세형 작가님의 네네. 별의 길이라는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0: 아, 스타들하고 작업도 많이 하셨네요.
1: 네.
0: 그 인상이 뭐랄까 첫 인상이 만화 주인공 같아요. 저기 통통 튀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좀 재밌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그게 출판할 때도 그 통통 튀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 국제 도서전 얘기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보통은 주말, 뭐 금요일 이런 때 독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모든 날에 정말 많은 독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도서전

0: 사실은 참 준비하는데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 그렇게 문이 딱 열리고 뛰어들어오는 독자님들 보면 출판인으로서 굉장히 찡하고, 그리고 출판계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서전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 좀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1: 아니, 그렇게 오픈런에서 뛰어들어올 정도면 출판계가 그냥 엄청 잘 돼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뭐 그분들 와서 책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굿즈라고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가시나요?
0: 참, 굿즈들도 많이 사시는데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책이 더 많이 팔릴 거예요.
1: 다행입니다.
0: 네, 네. 저는 또 언론에서 너무들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굿즈만 네.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뛰어들어와서 굿즈랑 뭐 한정판 이런 거를 사시는 분이 또 독자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달려와서 굿즈를 사시든 또 뭐 아무것도 안 사시고 책을 보시든 다 그 손길 눈길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별개의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아니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대표님 도서전에서 그냥 눈에 확 띄더라고요.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꽃무늬 그 고무줄 바지를 입고 귀걸이는 또 그 범상치 않더라. 책 오늘 그 귀걸인가요 혹시?
0: 오늘 귀걸이랑은 다른데요. 제가 항상 귀걸이에 신경을 쓰는데.
1: 아, 그 귀걸이도 책 아니에요?
0: 맞아요. 오늘도 책 모양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요.
1: 예, 예.
0: 도서전에서는 제가 그날의 이벤트 혹은 제가 알리고 싶은 신간을 미니 화이트보드에 걸어가지고 제 귀를 광고판으로 썼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좀 튀어야 사는 겁니까? 그 매년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제가 작년에는 인간 화환이 돼가지고 제가 커다란 리본을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환영하는 의미로 걸었는데 많은 독자님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번 도서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갈까 하다가 제가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요. 근데 도서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출판인들의 거대한 시장 같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양말 팔고 이런 것처럼 저도 몸빼 바지를 입고서 독자님들께 여기 맛있는 책이 있다고 재밌는 책이 있다고 소리 지르고 불러 모으고 싶어서 몸빼 바지도 입고 또 뒤에 제가 샌드위치맨처럼 커다란 광고판을 메고 있었어요.
1: 예, 봤어요. 그 뭐 뒤에 뭐 그 낸 책들 작가들
0: 맞습니다.
1: 이름 쫙 해갖고 선전하는
0: 네.
1: 판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0: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메고 있었는데 독자님들이 오셔서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막 땀 닦아주시고 부채 붙여주시고 이랬는데 아 저는 독자님들 만나니까 무겁지도 않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1: 이게 뭐 재밌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출판인들이 내가 낸 책을 알리려는 그 노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0: 맞습니다.
1: 절실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스타 편집자로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현실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살았다고요.
0: 네. 예.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는 사실 학교를 예전에 학교를 전혀 나오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언제나 주변에 책을 두시고 엄마가 책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절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보는 게 가장 가까운 저의 놀이였어서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책은 책 표지에 있는 작가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작가를 꿈꿨겠네요.
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문예반만 하고 소설가가 내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에 왔는데 소설가가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한테 약간 아 너는 꿈을 잃었으니까 약간 형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판사에 들어갔거든요.
1: 아 꿈을 잃은 대신에
0: 네 꿈을 잃은 대신에
1: 세상에.
0: 책 주변에서 좀 잘못된 말이지만 저는 출판사에 들어가서 저는 편집자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작가 밑에서 한번 일을 하면서 작가가 되지 못한 너를 통렬하게 반성해라 이런 의미로 들어갔어요.
1: 작가는 못 되지만 내가 작가 근처에라도
0: 네.
1: 있으리라.
0: 네네. 그리고 갔는데 저는 소설가

0: 정말 전쟁터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편집자들은 고개 숙이고서 교정 보면서 또 작가들과 치열하게 전화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인데, 그 모든 분들하고 다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선배들,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는 작가보다 편집자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1: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왜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책을 만드는 건 정말 협업이네요. 협업.
0: 맞습니다. 제가 예. 이번 도서전에서도 이번 도서전에서도 극외향인 편집자라고 썼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예. 고개 숙이고 저를 파는 일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가는 일이 저한테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타 편집자라는 그런 별명도 별칭도 갖게 되고 네. 그 문학동네에서 16년을 일하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보니까 저자들도 뭐 유명한 저희가 아는 연예인들부터 해서 뭐 대가들하고도 일하셨고 뭐 김훈, 뭐 하정우, 이슬아 여러 작가들하고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직접 컨택을 하시는 건지 연락을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나요?
0: 좀 책마다 좀 다른데요. 네. 뭐 책마다 다른데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오랫동안 책을 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에세이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 네. 대가의 산문집도 만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는 편집자들이 해보기 어려운 되게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핸드폰과 인터넷을 안 쓰시거든요.
1: 지금도 안 하세요?
0: 지금도 안 쓰십니다. 그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요. 인터넷도 전혀 안 쓰세요. 컴퓨터를 안 쓰십니다.
1: 그러면 연락은 오로지 그냥 전화로만?
0: 팩스도 많이 쓰시고요. 전화로도 하고요.
1: 팩스 기계가 요즘 아직 있나요?
0: 네. 팩스 기계를
1: 요즘 많이 계십니다. 없애가지고.
0: 네, 네.
1: 아, 팩스로.
0: 네. 그리고 그 200자 원고지에 정말로 손글씨로 쓰시기 때문에 원고를 받아서 편집자가 노트북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1: 아, 그러면은 손으로 쓰셔가지고.
0: 네. 네.
1: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이게 좀 인터넷 컴퓨터를 쓰면 나중에 편집 같은 것도 좀 쉬운데.
0: 그,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연필이 글을 밀고 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직접 쓰셔야 되는군요.
0: 네, 연필로 한자 한자 쓰시고, 근데 사람들이 얼른 보통 아, 그 원고지를 옮기는 과정이 되게 힘들겠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 대가가 김훈 작가님 같은 대가가 지우개로 원고를 지웠다가 또 때로 교정했다가 그 연필의 흔적이 남은 원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품이에요.
1: 원고지도 따로 맞추시겠어요? 요즘 안 나오는데.
0: 맞습니다. 원고지도 따로 맞추셔서 작게 하단에 김훈이라고 한자로 써놓으신 김훈 작가님 전용 원고지도 있습니다.
1: 와, 제가 그 원고지를 제가 예전에 그 송혜 선생님하고 전국 노래자랑을 했는데요. 네. 송혜 선생님이 원고지에다 원고를 받으셨어요.
0: 우와.
1: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작가님은 원고에다 써야 돼요. 원고지에다가.
0: 저는 그 원고지가 너무 좋고 그래서 예. 김훈 작가님이 원고 다 쓰시면 이거 내다 버려라 하시거든요. 가는 길에 내다 버리라고 하셔서 다 안고 왔어요. 그 갑오로 물려주려고 전 다 안고 왔습니다.
1: 그거는 나중에 정말 귀한 자료가 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전 그 필체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네. 진짜 눈에 익도록.
0: 김훈 작가님은 연필로 글을 칠을 정말 오래 쓰셔서 그런지 본인만의 정말 특별한 필체가 있는데요. 힘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이 필체는 서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게 필도 그 컴퓨터 폰트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1: 김훈체가 있군요.
0: 김훈체가 있습니다.
1: 이야, 아, 네. 내 이름에 글씨체가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멋진 일이네요.
0: 네.
1: 예, 당장 김훈체부터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정우 씨 아무래도 네. 스타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걷는 사람 하정우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하정우 씨랑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어요?
0: 하정우 작가님은 네. 원래는 하정우 작가님이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림 에세이를 내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원고와 이야기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0: 예를 들면 감독으로서 흥행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숙고하는 원고도 갖고 계시고 예. 배우 노트도 갖고 계시고 그림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 평소에도 많이 쓰시나 보죠?
0: 네,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전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가로구나. 그래서 정말 보물단지 같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일단 걷기 얘기를 하자고 한 게요. 저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에 제가 너무 놀라서.
1: 그건 제가 저도 잠깐 그 봤었는데 네. 하루에 10만 보까지 걷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맞아요. 가능한 건가?
0: 정말 많이 걸으시고, 근데 많이 걸으시는 만큼 제가 또 놀랐던 게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하시는데 작가로서 잊히지 않는 게 저희가 교정지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판을 짜서 교정지를 드리는데 교정지를 재본을 하신 거예요. 대본집처럼 재본을 스스로 하셔서 저희는 원래 낮장으로 드리는데요. 예. 그 재본을 하셔서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교정지를 떠보고 떠보고 떠보고 하셔서 되게 낡은 교정지 책을 저한테 돌려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유명인이니까 책 한 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책 만드는 과정을 아끼고 온 힘을 다하는 작가로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 이야 이게... 그 대단하네요. 네. 그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리고 하정우 씨가 걷기 책을 내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걷기로 주제를 해서 책을 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군요.
0: 맞아요. 조금 처음에는 서로 걱정도 했었는데 다른 예. 얘기를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걷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분의 예. 그 하정우 작가님의 성실성, 우직함, 그리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근데 그 뭐 임프린트 시스템으로 창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죠?
0: 출판계에는 임프린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 저는 임플란트는 임프린트 비슷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임프린트는 문학동네도 되게 큰 출판 그룹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네. 큰 출판 그룹에서 각 출판 편집자나 마케터에게 자기 출판사를 운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문학동네 같은 큰 출판사의 시스템, 마케팅, 제작,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 주면서 출판사를 하나 내어주고 너의 것을 굴려봐라. 독립적으로 편집 기획에는 자율권을 주고 한번 출판사를 해봐라 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내 벤처 같은 뭐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뭐
1: 독립채산제인가요?
0: 요거는 처음에는 임프린트는 처음에는 법인 없이 예. 저도 문학동네 브랜드로 2년을 시작했는데 2년 정도 해보고 잘하면 계열사로 승격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계열사로 승격이 된.
1: 그렇지, 자회사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또 네. 예. 그 이야기 장수라고 출판사 이름을 네. 지으셨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로?
0: 네. 네. 처음에 이야기 장수라고 지어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거든요.
1: 왜? 좀 약간 구수하긴 한데 좀 저렴한 느낌도 있어요, 살짝.
0: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막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막 이런 출판계에는 조금, 묵직한 이름들이 많은데, 시장의 상인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지쳤을 때 정말 자주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 장수가 책을 오래 가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군처럼 장수로서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1: 장수도 있습니다. 장수도 있고 장수도 있고 네. 뜻이 괜찮네요. 그 첫 책을 이야기 장수의 첫 책이 외국 서적이더라고요. 전쟁 일기가 네.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작가분이 쓴 책이죠.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0: 이 책은 참 지금 생각해도 기적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이야기 장수의 작가님인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이런 작가님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그림책 작가님이셨는데요. 전쟁이 터지고 뭐 그림 도구도 챙길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냥 연필로 하루하루 그림 일기를 그려서 인스타 피드도 아니고 스토리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 SNS에 그림을 보고 어떤 한국인 분이 이것을 러시아도 안 내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당연히 못 낼 것이니 한국의 편집자가 먼저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께 제보를 하신 거예요.
1: 그게 세계 최초로 낸 거네요.
0: 세계 최초로 냈습니다. 그리고 오. 그 후에 거의 10여 개국에 수출이 됐는데요. 저도 이 책은 만든 과정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외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계약도 해야 되고 뭐 번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름 만에 만들었거든요.
1: 아, 그게 됩니까?
0: 처음부터 끝까지 보름 만에 만들었는데 정말 번역가 선생님과 많은 디자이너가 밤잠 못 자가면서 만들었던 그 보름이 잊히지가 않는데요.
1: 왜 이렇게 급하게 냈어요?
0: 그때 제가 원고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1: 어떤 얘기인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신다면?
0: 네. 예. 이 전쟁 첫날부터 이 작가님이,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또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어머니를 두고 또 남편을 두고, 왜냐하면 남자는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밖으로 아이들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서 피란을 가는 이야기인데요.
1: 아, 이산가족이 됐네요.
0: 네. 그런데 저를 붙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쟁 첫째 날의 기록인데요. 팔을 이렇게 뻗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팔에 뭐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팔에, 이 전쟁 첫째 날에 이 작가님이 실제로 딸의 팔에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 성별, 태어난 날. 왜 그러냐면 그 전쟁 첫째 날에 무시무시한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언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셔서 딸의 팔에 그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팔이 저한테 이 얘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네. 외치는 것 같았어요.
1: 이게 우리나라 6.25를 겪은 나라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시작할 때 낸 책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0: 아, 저는 또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고 이런 이야기를 알리면 곧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냈습니다.
1: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까 그 작가님 이름이 올가라 그랬나요?
0: 네.
1: 지금 남편이랑 엄마랑 만났는지 혹시 연락 되시는지 제가.
0: 아, 남편분은 만나셨고요. 정말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서점에서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돈을 판매 금액을 되돌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1: 네.
0: 작가님께 이 판매 금액을 전달해 드려달라고 책을 팔고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 출판사에 돌려보내신 책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도 많았고요.
1: 네네.
0: 이래서 작가님이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0: 네.
1: 또 노벨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0: 네.
1: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0: 네.
1: 저는 반짝반짝하는 책들만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좀 무게감 있는 이건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책을 또 편집하고 독자들한테 알릴 때는 좀 어떤 마음으로 전략을 좀 달리 하시겠죠?
0: 네. 네.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여성들 200명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1: 네네.
0: 논픽션인데요. 제가 여성 서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전쟁에 직접 참전한 여성들이라니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슬픕니다. 많이 슬프고 많이 참혹한 얘기여서 책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이렇게
1: 네.
0: 슬퍼서야 너 사람들이 읽겠나 해서 초판을 굉장히 조금 찍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내고 2주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1: 아, 그 전에 섭외하신 거예요?
0: 그 전에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1: 이야, 이건 네. 진짜 나이스 타이밍. 네. 기적 같은, 와,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야구선수로 치면.
0: 저도 정말 놀란 기억인데요. 야. 그때 노벨문학상 그 발표

0: 책과 문이 쫙 열리고서 이 스바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이름이 딱 발표되고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이었거든요.
1: 진짜 소름 끼쳤을 것 네. 같아요.
0: 그리고 그 당일에 바로 책이 다 나가고 정신없이 중세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제목하고 표지에 공을 많이 들이신다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실제로 좀 대표님이 고집이 통했던 그런 적이 있나요?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0: 저는 형사박미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네.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님인 박미옥 반장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아주 예스러운 예전에 그 여경들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은 여경들이 형사인데 스커트를 입고 있고 막 경찰차에서 뛰어내리고 있거든요.
1: 예전에 그랬어요.
0: 맞습니다. 예. 예전에 여경들이 처음 생기고서 경찰청 홍보 사진으로 찍은
1: 정복이 보면 치마.
0: 네네. 예. 제가 그 사진을 과감하게 이제 표지에 넣고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시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지라고 생각해서 그 표지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 표지가 참 재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드라마화가 되는데요.
1: 네.
0: 지금 드라마 작가 정서경 작가님이 드라마를 쓰고 계신데 정서경 작가님도 표지와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참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셨어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원고의 어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어떤 건가요?
0: 저는 좋은 원고는 유일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뭘까에 골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만들어서 다 잘된 책들도 보면 그분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정우 작가님의 배우 일기, 감독 일기 같은 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걷는 얘기는 이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얘기를 찾아서 저는 오히려 책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나의 태몽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쓰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인 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압축해서 이야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1: 아,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네요.
0: 네.
1: 유일함.
0: 네.
1: 네. 자, 우리 이현실 대표님. 이제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다 그러는데 언젠가 또 그 꿈을 이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편집자로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 끝을 여쭤볼게요.
0: 저는,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에 소설가의 꿈을 오래 꿔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만난 분들은 야 이제 소설 써야지 너 언제까지 책만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소설가의 꿈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설가 제가 보고 싶은 재밌는 책은 저보다 더 잘 쓰는 작가님들이 다 써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까.
1: 아, 그렇네요. 또 그렇네요. 예.
0: 그래서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평생 살아가게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금의 이 일이 저에게 최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현실 대표 같은 스타 편집자들이 좀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대중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요. 이게 사실 출판계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후배 편집자들, 동료 편집자들도 참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출판계에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고 책 가까이 살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독자님들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 독서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도록 좋은 책, 재미있는 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스타 편집자에서 이제는 출판사 대표로 변신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양산시 낮 최고기온 40.3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은 38.8도로 지역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 특히 부산 등 경남권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열대야주의보도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 당분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부산 39도까지 오르겠고 울산 38도, 대구 37도,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고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경영 자문을 넘어서 시설별 상황에 맞게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의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특히 복잡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다 효과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요.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는 사업 계획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좋은 복지 서비스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분들의 노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한 복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어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스마트팜 창업교육 참가자를 8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창업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인데요. 교육생들은 생육 데이터 분석과 온도와 습도 제어, 파종과 이식 등 스마트팜 운영의 전 과정을 실습하고 수익 모델 설계와 판로 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경영 실무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경대학교 특허종자 10종이 제공되고요. 우수 수료생에게는 최대 1억 8천만 원의 창업자금 연계지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장애학생 성장자립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입니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 결정 통지문과 재학증명서, 자부담금 납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양시지회와 대한미용사회 고양시 덕양구지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헤어봉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 미용사들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시각장애인

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헤어 미용 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평소에 미용실 이용이 어렵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0: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1: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일은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지만 매우 중요한데요. 발달장애인과 긴 일상을 보내며 지원하는 분들께는 상호작용은 더 중요한 일이겠죠?
2: 맞습니다. 어쩌면 상호작용이 하루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데요. 그 반응성 교수라고 지난번에 언급한 그 상호작용 방법 중에서 아동의 행동, 감정,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라라는 부분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당사자의 행동과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면 당사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중요한 말이어서 조금 길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요. 당사자의 행동과 의도를 간단히 반영해주면 당사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실까요?
1: 당사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가 궁금해지는데요.
2: 네.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상으로 바꾸어 이야기해보면 확 와닿을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행동과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준다라는 말을 맞장구 쳐주면으로 바꿔보고요. 당사자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바꿔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실제를 말하고 실제를 행동하더라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요. 사례를 아마 들으면 바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에는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인도 있을 텐데요. 의사소통, 도전행동, 일상생활기술 뭐 이런 부분에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죠.
2: 맞습니다. 섬세한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섬세한 지원 안에는 많은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당사자와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이요.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행동이 있어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도전행동을 엊그제, 지난주, 지난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좀 길게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 때부터 지금 뭐 20대 후반이고 30대 중반이면 긴 세월 동안 도전 행동을 해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언어 사용이나 행동 등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있었던 일인데요. 지원자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이 당사자가요. 평소하고는 좀 달리 오늘 잘 참여하고 활동하길래 잘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하길래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러던 중 당사자가 활동하던 작업 도구를 냅다 멀리 강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보호자하고 대화하다가 보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누구누구가 잘했다는 칭찬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요. 가끔씩 화를 낸다.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당사자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때부터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치료를 다니면서 당사자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잘할 때 잘했다는 말이 뒤따라오고 잘했다는 말을 끝난 다음에 그 활동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자주 한 번 더 해보자는 요청을 받아온 거죠. 그만하고 싶은데 더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잘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인데요. 이분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군요. 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이 잘할 때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2: 맞습니다. 이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어떤 훈련이나 뭐 연습을 필요하는 부분이라면 더 그렇게 반응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젊을 때, 20대 때, 와, 잘하면 신이 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전 행동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르죠. 똑같은 표현이나 제스처가 어느 나라에서는 기분 좋은 표현이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하게는 욕설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2: 예, 또 한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얼마 전에 20대 후반 자폐성장애가 있는 남성 이용자분을 제가 지원하던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버리고 싶은 물건을 쓰레기 두는 곳에 반듯하게 잘 두고는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이분이 빨리 치워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치워주면 안 됩니다. 오후 2, 3시경에 버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너무 빨리 치워버리면 치워버린 다음에 또다시 무엇을 버릴지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릴 것이 없어 보여도 계속 찾다 보면 물감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물감을 팔레트에 다 짜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감 빈 통들을 버려야지 직성이 풀리고 또 다른 것은 당장 쓰지 않는 건데도 모두 부어버리고 빈 통을 만들어서 또 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 차라리 두세 시에 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 이분이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아, 아까 갖다 놓은 그 물건이 잘 버려졌는지 확인하러 자주 또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활동하다 자주 일어나니까 지원자가 좀 더 하자라고 설득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아 화장실 간다고 쉬말이 없다. 볼리볼을 간다고 해야지 나를 보내주겠다. 흔쾌히 보내주겠다 싶어서 화장실 간다고 자주 얘기하시고 5번 화장실 간다고 말하는 중에 4번은 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가시거든요.
1: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많이 쓴 거군요.
2: 네. 아무래도요. 지원자는 자꾸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집중하길 바라니까 좀 설득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분하고 지내면서 그 위험한 행동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그 버려졌나 구경하러 가는 게요. 그래서 어차피 갈 건데 신나게 맞장구 쳐주면 이 당사자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맞장구를 쳐줘봤습니다. 이게 활동을 하다가 탁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얼른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기 전에 구경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멈칫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거를 갖다가 인정해주나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반복했더니 2, 3일 뒤에 이분은 자기가 일어나면서 구경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래요 구경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뒤에는 이분이 구경이라고 할 때 제가 아 여기까지 끝내고 구경 갑시다 했더니요 이분이 이제 스스로 끝내고 구경이라고 하면서 하던 걸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후다닥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면서 사람을 밀치던 사람이 구경 간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변화인데 끝내고 구경 가겠다고 하면 마저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흐뭇한 반응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이 글쓰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길래 제가 구경 갑시다 라고 했던 이분이 아예 구경 가는 게 아니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죠. 실제로 화장실인지 정말로 바로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싶어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구경도 합시다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신뢰감을 주게 되니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단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숨이 나거나 땀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우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것을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 예.
2: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해볼까? 하며 참고 운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갑자기 이제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빠지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몸이 잠시 쉬어달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췌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동안 내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췌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점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2: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0: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몸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식사는 거르지 않았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뒤에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떨리거나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는 느낌이 들거나 이렇듯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끝까지 운동을 하기보다는요, 잠시 쉬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참고 버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몸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1: 예, 실제로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려서 도움이 됐던 회원이 있었나요?
0: 네,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대화도 잘하시고 동작도 안정적으로 하시던 분인데 그날따라 말수가 줄고 얼굴색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물도 마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니 조금씩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식사는 하셨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회원이 힘들어도 끝까지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1: 자, 그러면 췌장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을 할 때 지도자나 보호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식사하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이런 짧은 질문만으로도 그날 운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시작한 뒤에도 회원분의 표정이나 말투,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느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은 그래서 그날 정해진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 지도하는 사람은 동작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몸은 가벼운가요? 어지럽지는 않은가요? 배가 너무 고프거나 속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도 운동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몸이 준비되면 움직임도 훨씬 편안하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운동도 훨씬 편안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천천히 깨워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동작을 하기보다는요, 관절과 근육을 하나씩 움직이며 몸에게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양발은 그대로 바닥에 둔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귀를 양쪽 어깨로 올렸다 내려놓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는 양손을 가볍게 앞으로 쭉 슈퍼맨처럼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이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몸을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천천히 몸을 깨워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작은 변화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몸도 조금씩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움직여볼까요?
0: 네, 이번에는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큰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움직임은 몸을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의자 앞에 편안하게 서보겠습니다.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요. 자, 숨을 들이마셨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앉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몇 차례 더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숨은 편안한지, 다리에 힘은 잘 들어가는지, 평소보다 무겁지 않은지 느껴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며 몸과 호흡을 맞춰 나가 보세요.
1: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몸의 신호를 살펴야겠군요.
0: 맞습니다. 몸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호를 보내지만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천천히 제자리에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꼭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앉은 상태에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걸으면서 천천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이어갑니다.
1: 오늘은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몸과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을 배운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운동은요, 오래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운동 중, 그리고 운동을 마친 뒤에도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선희의 딱이야.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의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똥 싸러 가는 길인데요. 웃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동창작 연극입니다. 이 배변이라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품인데요. 공연을 앞둔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2: 내가 또 먹는 걸 좋아하면은 많이 먹는데 버틴데 나는 이유 아는 이유 하나 보니
3: 나도
2: 몸이 많이
3: 불었다고? 나도 병원에 있을 때 살 엄청 많이 쪘었어. 한 100kg 나갔었나? 120kg? 그 정도 나갔을걸? 그 사진 보이지?
2: 형!
4: 정현님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님이 아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한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0: 예, 제목만 들으면 코미디 같기도 한데요.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이 공연은 장애인 배우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무대에서 직접 들려주는 스탠딩 코미디입니다. 이 출근길 화장실이 걱정돼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 또 중요한 순간 배변을 조절하지 못해 난감했던 사람, 기저귀를 착용한 채 살아가는 사람까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웃음과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의 연출가 시양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 배변이 장애인에게 중요한 일상이지만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 우연찮게 배변 문제 때문에 자립을 실패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시작해봤더니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한번 말이 터지니까 봇물처럼 터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저를 만나면은 배변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 냄새 속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얘기도 해주셨냐면 여행을 맘 놓고 못 간다. 여행 가기 전날부터 굶는다. 물도 안 마신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만약에 고속버스를 잘 못하는데 혹시 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도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드니까 아예 맘껏 그러지도 못한다. 자기는 놀러 가면서 맥주 막 마시면서 놀러 가는 게 꿈이다. 참 이룰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세상이 좀 알아야겠다. 같은 장애인분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얘기 말고는. 그래서 더 세상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이건 참 슬픈 이야기지만 웃프더라고요. 웃긴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우울하게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정말 장애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배우들이 직접 대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극적인 설정을 더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 이밀주 씨도 처음에는 숨기고 싶었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6: 이제 연출님께서 스탠딩 코미디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셔서

0: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관객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아무래도 그렇죠. 이 배우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꺼내고 이번 작품을 통해 함께 대본을 만들어 갔는데요.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박세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 박세영 씨도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히려 관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세영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똥싸러 가는 일 자체가 증증 장애인이 똥싸러 가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나타내는 영능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도 장애인으로서 똥을 못 참아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비장애인들 봐도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관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얘기를 남들한테 다 오픈하고 싶어요. 별로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남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1: 예, 당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내겠는데요.
2: 네, 이 지난해 초연 당시에도 많은 관객들이 웃으면서 봤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의 일상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제작진들은 이번 공연 역시 장애인의 화장실 문제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연출가 시양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작년에 초연을 했었어요. 좀 걱정했던 것은 비장애인 관객도 많이 오는데 그들이 과연 장애인의 배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웃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될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 공연 때 앞자리에 쫙 가득 메우고 앉았던 장애인 관객분들이 껄껄껄 웃으셔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셔서 어느새 긴장은 풀렸고 장애인, 비장애인 관객 구분 없이 함께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자기들이 화장실 갈 때 생각날걸요? 아까 내가 봤던 그 배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그리고 당사자들도 역시 그렇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고 누려야 될 자유인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집회나 시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만이 아니라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렇게 엄청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바뀌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들로도 세상의 삶이 바뀌고 누군가의 삶은 크게 바뀝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 그 감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공연을 보고 나면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극 똥 싸러 가는 길 연습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카라의 미스터.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 시간에는 맹인점술과 홍계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2: 예, 오늘 시간에도 이제 유은태라는 또 맹인이 또 상당히 그 특별한 그 좀 정말 능력을 보인 그 사례와 더불어 또 이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만 가졌지만 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강취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은태, 강취주 요 두 분의 그 뭐 정말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예, 지난주에 소개를 해 주신 홍계관 외에도 그 당시에도 시각장애인 중에 이름을 알린 인물들이 많이 있었군요.
2: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점술가로서 이름을 날린 그런 인물이 많은데요.
1: 예.
2: 우리 조선중기의 학자 지봉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으로 네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부녀자의 수절. 그리고 이제 천민도 제사를 지내는 거 뭔가 예의가 있다는 거죠.
1: 예.
2: 또 하나가 무사들의 활솜씨. 그리고 거기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맹인들의 점치는 재주. 바로 이 조선의 뭐 가장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건 네 가지 중에 맹인의 점치는 재주가 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역관 출신의 학자 이경민이 위왕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또 희조 일사라는 책을 보면 바로 요 황해도 봉산 출신의 맹인 유인태에 대한 기록이 전합니다.
1: 예, 유은태라는 맹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2: 예, 바로 소개한 것처럼 황해도 봉산 출신의 맹인인데요. 7살에 실명을 했는데 사실은 6살 때 이미 사기를 읽었고 고체시를 지을 정도로 상당히 그 좀 학문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그 자리 있다 보니까 실명을 한 상황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13세에는 경서를 모두 외웠다. 그리고 이 주역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선천 후천역을 연구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시를 짓고 주역 공부에도 힘을 썼던 인물이군요.
2: 사실 우리 주역이라는 책이 점치는 것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책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해서 그런지 점치는데 크게 통달해서 100번 점을 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명성이 크게 퍼졌다. 이런 기록이 전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호를 봉강 선생이라 했으며 그런 그 점을 잘 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의심나는 일. 우리도 보면 어떤 일 같은 걸 결정할 때 점 보러 오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 정말 유은태라는 인물을 계속 찾아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워낙 그 뭐 아마 인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엉금평의 풍모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엉금평이라는 인물은 중국의 우리 촉나라 우리 저 삼국시대 위촉오 할 때 촉나라 예. 이의 소울이었던 성도 지금의 청두죠. 청두의 점장인 엄준이라는 인물하고 그 충효와 신의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런 모습하고 그러니까 엄준이 그래서 군평이라는 호가 있어서 바로 요 유은태에 대해서도 바로 엉금평의 풍모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중국 촉나라의 가장 그 뛰어난 점장이의 바로 이 유은태를 비교를 했던 거죠.
1: 예, 앞서 소개를 하실 때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인으로 유명한 인물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2: 이 강취주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시적에 이 거리를 뭐 싸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좀 혁기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장애를 입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우린 좀 소위 뭐 약간 뭐 좀 싸움을 하거나 놀다가 그래서 이제 외다리로 다니게 되었는데 작대기를 짓고 공중공중 뛰었으므로 그때 이 사람들이 마치 물가에 다니는 백로 같다. 우리 백로 같은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를 공중공중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호가 이 노주, 물가에 다니는 백로 이런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계속 즐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 예,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에 의지를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시를 많이 남긴 인물이군요.
2: 예, 그래서 이 강치주라는 분의 이제 행적을 보면 만년에는 시를 배우고 사대부를 따라다니며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품은 비분관계하는 성품에다 의기를 좋아하고 풍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하늘의 기운에서 나와 뜻을 얻은 구절은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그 홍수년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운자를 나눠서 시를 이제 짓게 되는데 바로 요 강치주가 이제 당나라 시인 이백이 뛰어나서 시에 뛰어나요. 적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동방사기 우스갯소리를 하면 말에 정말 뿌리가 없었다. 이 많은 그 말들을 다 잘해나갔다. 그래서 이 홍수년이라는 인물이 강치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시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제 강치주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무릎을 굽히고 탐복에 맞지 않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능력이 있었던 이론이라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광취주는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건가요?
2: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영상이라든가 예, 예. 또 뭐 그런 딱 그 뭔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이미지랄까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하게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능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남을 잘 가르쳤다고 해요. 강치주는 남을 잘 가르쳐서 그에게서 글을 배운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이 그 시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제자가 되어서 이런 정말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그 시단을 형성하는 데서 이 중심 인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그 윤태는 맹인 그리고 이 강치주는 이제 외다리 시인의 라는 그런 어떤 뭐 공통점이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점술 분야 또 이 강치주는 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그대로 담았다라는 거. 이양경 문록을 비롯한
1: 예.
2: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조선사회가 아주 그 가진 또 뭐 정말 그 기록 문화에 관한 아주 그 정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왕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시각장애를 가진 유은태와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강취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서른즈음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0: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것, 덧셈과 뺄셈 같은 연산일 거예요. 그죠? 미장애 학생들은 숫자를 한눈에 보며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를 손끝으로 하나씩 읽고 자리값과 받아올림, 받아내림까지 머릿속에 기억하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 수학 공부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집중력과 또 기억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SK 행복나눔재단에서 초등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연산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복합계산 등 다섯 개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상금이 수여되고요. 선정된 아이디어는 연산법 아카이빙북에 제안자의 이름과 함께 소개된다고 하네요. 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오승원 덧셈법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오, 도전해볼 만한데요, 그죠?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참여하는 분은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접수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전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070-7601-4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29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패닉이 부릅니다. 로신한테.

우리나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름 휴가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 집에서 또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모처럼 여유를 느끼면서 재미있는 책 한 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휴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지상진 씨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더위를 날리는 공포 영화 준비했습니다. 2001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영화를 한국 공포 영화의 숨은 명작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같은 무서운 존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불길한 분위기, 절제된 연출이 공포 심리를 자극한 영화인데요. 윤종찬 감독의 영화 소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투어스가 부릅니다. 오버드라이브.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7말 8초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 어떻게 올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여름 휴가는 9월까지 조금 미루어 두었어요. 예전이라면 이럴 때 집 근처 극장에서 소박하게라도 휴가를 즐기곤 했었는데요. 에어컨 빵빵한 영화관에서 얼음 가득한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거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극장 피서의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나 상영 중인 외국 영화는 극장에서 화면 해설로 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올해 초에 한창 뜨거웠었던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었죠.
0: 네.
1: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는 저만의 피서 비법이 생겼습니다.
0: 아쉬움을 달래주는 비법. 설마 북 책
1: 네. 네. 아쉽게도 책 맞습니다.
0: 아유, 왜요? 왜 아쉬워요? 좋죠.
1: 네. 네. 저희에게는 그래도 훌륭한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앞서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 헤일메리 역시 앤디 위어의 원작 소설이 있었죠. 극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책을 읽으면서 달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 공포장을 하면 어린 시절에 보았었던 영화 링의 충격 때문인지 1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0: 네.
1: 링의 주인공의 서다코의 기괴한 이야기 역시 소설 원작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건조하고 선선한 도서관에서 공포소설로 느끼는 섬뜩함은 영화 못지 않은 법이죠. 오늘은 작년에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내내 벼르다가 마침내 발견한 일본의 공포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여름을 맞아 일종의 남량 특집이네요. 그죠? 오늘
1: 네, 맞아요.
0: 네, 여러분 특집입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인지가 궁금해요.
1: 네, 바로 센스지 작가의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무대가 되는 긴키 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역사적으로 일본의 옛 수도권을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소위 간사이 지방과 대체로 겹치는 곳이죠. 얼핏 지명이 낯설 수도 있지만 오사카나 교토처럼 일본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일 겁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이 유명한 관광지를 서늘한 공포 콘셉트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0: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저,

0: 이게 근데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입니까?
1: 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원작이기도 한데요.
0: 아, 그래요? 예.
1: 네, 이 책은 원래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되었던 인터넷 소설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하루에 8분이나 읽어주셨다라면서 소박하게 기뻐했을 정도로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서는 SNS를 장악하더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죠. 인기에 힘입어서 만화로 제작되기도 했었고요. 일본 공포영화의 거장인 시라이시 고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실사 영화로도 개봉되었어요. 한국 극장가에서도 작년에 관객 27만 명을 돌파해서 일본 실사 영화로서는 꽤나 이례적인 성공을 가두었었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한 대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러 마니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온 작품입니다.
0: 네, 이런 놀라운 작품을 쓴 작가가 이름이 세스지 맞죠?
1: 네.
0: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이 책이 데뷔작인 신인 작가입니다.
0: 와, 데뷔작인데 대박이 났네요.
1: 네. 네, 그 성별 같은 자신의 기본 정보마저도 작품의 미스터리한 요소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스토리텔러죠. 첫 작품으로 무려 3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 호러가 대단하다 차트에서 상당히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에 매료되어서 작가의 후보 속작들까지 모두 찾아 읽었었는데요. 차세대 호러 거장이라는 평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 소설은 잡지사 인터뷰, 인터넷 글, 대화 녹취록, 그리고 독자의 편지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실제 사건 기록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물하고 있죠.
0: 그냥 이렇게 뭐 인터뷰다, 녹취록이다, 뭐 독자의 편지다 이러면은 마치 뭔가 실화처럼 구성한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괴담집 이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해당 장소에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소설은 행방불명된 동료기자 오자와 씨를 찾기 위해서 올린 제보 안내문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온갖 기괴한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괴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무실이라든가 노래방 네. 같은 일상 공간을 무대로 하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SNS 댓글 그리고 동영상 채널이라든가 블로그 글 등 현대인에게 친숙한 매체들로 현실감을 더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각 괴담들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만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마주하게 되죠.
0: 야, 그야말로 다양한 괴담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상진 씨가 생각할 때 이 괴담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한 프리랜서의 제보가 기억에 남아요.
0: 네.
1: 그 상황이 상당히 현실적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집안의 부동산 매물을 구경하는 게 취미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던 그는 그날도 검색된 주택 이미지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0: 네.
1: 그러다가 한 여자의 흐릿한 실루엣을 발견하게 됩니다.
0: 잠깐만요, 이거 무서운데 지금.
1: 빨간 코트 차림의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0: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이상한 걸 봤다 싶어서 다른 매물 사진으로 시선을 옮겨가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찍힌 그 여자의 선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올린 자세였습니다.
0: 왜 그랬대요 또.
1: 네, 그 여자의 이미지 위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진 글자가 쓰여 있었죠.
0: 정말 지금 들으면서 소름 세 번 돋았거든요.
1: 아,
0: 근데 왜 또 만세라고 있대요. 그 와중에 메시지는 또 뭐라고요. 뒷내용이 뭐래요.
1: 네,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A씨가 업무용 문서를 잔뜩 인쇄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기괴한 사진 한 장이 출력됩니다. 그 여자였죠. 네, 사진과 함께 투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네, 사실 이 여자는 만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공중을 향해서 팔을 뻗어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던 거였죠. 네. 네,

0: 다른 괴담에서 밝혀지기로는 목을 매달아 죽어갔던 자식을 붙잡아서 살려내려던 눈부림이었습니다. 여러 괴담을 읽다 보면 이 빨간 여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식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살려내고자 어디까지 노력하는지 같은 의문들이 풀려갑니다.
1: 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책에서 꼽은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실종된 오자와 분이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벌벌 떨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그 공포의 끝까지 다다랐었는데요. 올여름 사정상 극장 피서나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의 두 발은 순식간에 긴키지방의 호러스팟을 디디고 있을 테니까요.
1: 야,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이 책 어디서 읽어볼 수 있어요?
0: 네, 아이티로 열린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추천곡은요?
0: 그래도 여행인데 음악만큼은 설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요,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실을 경영하고 있는 박상숙인데요. 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동료들에게 봉사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자그맣게 그냥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마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또 더더욱이 봉사를 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 이분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한테나 자부심 갖고 나는 마음을 만지는 치료를 한다. 몸만 만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만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발만 움직일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낯설은 식당에 가도 뭐 어디 길을 갈 때도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일평생 동안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작은 거라도 도와줄 수 있다.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서울 서초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박상숙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마 봉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늘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은 안마라는 재능이 있잖아요. 네, 안마 봉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마 봉사단이 찾아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모든 안마 봉사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아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01년에 개봉한 윤종찬 감독의 작품 소름이에요. 택시기사 용현이 낡은 아파트에 이사와서 이웃집 여자 선영과 가까워지는데요. 기묘한 일들을 겪게 되고 주민들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네.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공포가 교차하게 됩니다. 용현 역은 김명민, 선영 역은 고장진영이 연기했어요.
0: 이 영화는 이제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 심리적 불안 이런 거를 쌓아가면서 관객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평이 있던데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택시기사 용현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 504호로 이사를 와요. 벽지가 바래고 천장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집인데요. 옆집에 사는 이 작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떠났고 곧 재개발이 될 아파트라고 알려줍니다. 용현은 새벽마다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선영을 알게 되고요. 아파트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어느 날에는 길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선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네. 선영은 집에서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마침 옥상에 올라간 용현은 얼굴에 피멍이 든 선영을 마주치고 놀라요.
0: 좀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웃끼리 가까워지게 되는 건가요?
1: 네네. 선영은 용현이 준 영화 초대권으로 이웃이자 친한 동생인 은수와 영화를 보고요.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용현과 둘이 식사를 하고 강가로 드라이브도 해요. 선영은 용현이 사는 504호에서 얼마 전에 은수의 남자친구 광태가 불에 타서 숨졌고 그 뒤로 은수도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용현은 선영을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길을 막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쫓아가는데요. 네. 과속하던 배달원이 사고로 숨지자 용현과 손님은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려요.
0: 웃음을요?
1: 네네. 네. 용현은 그렇게 일을 마치고 편의점을 들리는데 선영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주희 성우의 해설입니다.
2: 이 작가가 입에 담배를 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이 작가는 옆에 펼쳐놓은 책을 뒤적이며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자판을 두드린다. 낯선 소리에 이 작가가 현관을 돌아본다. 이 작가가 일어나서 현관 앞으로 간다. 용현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데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 용현이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간다. 5층 복도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는 걸 보고 용현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올라간다.

용현이 자전거 앞으로 가서 자전거 벨을 눌러본다. 용현이 복도를 좌우로 둘러보다가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놀란 용현이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뭔가 꺼림직한 듯 천천히 걷는다. 용현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계속 걸음을 옮긴다. 용현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선다. 용현이 꼼짝하지 않은 채로 눈동자만 돌렸다가 서서히 고개를 돌린다.

0: 용현의 뒤에 선영이 서 있다. 눈에는 피멍이 들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선영이 옷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용현이 산속에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선영은 옆에서 비를 맞고 서 있다. 용현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를 판 뒤 서둘러 나와서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뒤 시신을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그런 다음 손전등을 비추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빈 지갑은 구덩이에 던진다. 용현이 다시 삽을 집어들고 구덩이에 흙을 덮기 시작한다. 용현이 삽을 내려놓고 선영을 안아준다.
1: 괜찮아요.
0: 용현의 차안.
2: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 술 마시고 걔가 자주 술 마시고 지가 자빠졌어.
0: 선영의 얼굴에 커다랗게 피멍이 들어있다.
3: 아, 이 두 사람 선영 남편의 죽음을 숨긴 뒤에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4: 선영은 피 묻은 도마를 감추고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면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네. 용현의 제안으로 포장마차에 가는데 뜨거운 만두를 먹다가 허둥대는 용현의 모습에 선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고 그렇게 가까워진 둘은 밤을 보내죠. 선영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집을 떠났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용현은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다독여줍니다. 한편 이 작가는 504호에서 벌어진 안 좋은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다가 이발소 주인에게 30년 전 살인사건의 전말을 듣게 돼요.
3: 504호면은 용현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4: 맞아요. 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뒤에 다른 여자와 달아났는데 그때 어린 아기가 그 집에 방치돼 있다가 울음소리 때문에 가까스로 구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용현은 이 작가에게 그 사건을 전해듣게 되고 월세를 내러 주인집 송씨의 이발소에 들렀다가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선영은 복도에 서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이 생각났는지 한참 멈춰 있는데요. 이 작가의 손자였어요. 은수는 선영을 마주치지만 용현과 가깝게 지내는 게 못마땅해서 거리를 두죠.
3: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계속 만나보시죠.
0: 늦은 밤 선영이 불 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올라온다. 선영이 계단 벽에 있는 오래된 낙서를 보며 멈춰선다. 빨간색으로 엄마 아빠라고 쓰여 있다. 선영이 낙서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 참에 고장난 어린이용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다.

0: 저는 30년 전 이 아파트 비극의 유일한 증인 이발수 김씨 아닙니까?
1: 야! 야! 내가 너 왜 김씨야? 송씨지?
0: 아, 내 소설에 나오는 사람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실명을 긁습니까?
1: 나도 저주를 받아.
0: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이발수 김씨는.
2: 복도의 등이 깜빡거린다.
3: 아니, 뭐야 이거? 아, 참 이놈의 아파트 사람 잡고 못해.
4: 아, 왜 이래요? 사람 놀래게.
2: 샤워를 마친 용현이 둘의 말을 듣고 있다.
5: 내 엄마가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다며.
4: 아이, 소설이잖아요. 소설.
2: 계단에 앉아있는 선영도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깜빡거리는 불빛 속에서 어린이용 자전거에 앉아 낙서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벽에 있는 낙서에는 엄마만 적혀있다. 용현이 거울 앞에 서서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있다. 용현은 어깨를 조금 틀어서 뒷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 허리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까지 심한 화상 흉터가 이어져 있다. 용현이 흉터 부위를 거울에 비추며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다. 낡은 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깨진다. 다음 날 아침, 용현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다. 옆에서 자던 선영도 일어난다. 용현이 거실로 나간다.
6: 누구세요?
7: 나야, 김영.
2: 용현이 현관으로 내려서서 문을 연다.
7: 자는 걸 깨웠나? 나 좀 빨리 출판사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어?
8: 사장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늦어서 말이야.
2: 선영이 옷을 입는다.
8: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 택시비 줄게.
2: 찬.
9: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7: 이 사람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는 지방령, 남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비행위령,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야. 다 일리 있는 얘기지. 그건 그렇고, 김영 고양이?
6: 네? 고양이요? 뭐 어디에서인가 태어났겠죠.
7: 무슨 소리야?
6: 저 고아예요.
7: 고아?
6: 네.
2: 이 작가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10: 선영도 그렇지만 용현도 과거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네요.
11: 네. 용현은 택시회사에 찾아온 형사들에게 실종된 옛 연인 미정에 대해 추궁을 받지만 돈을 떼먹고 달아난 여자라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해요. 선영은 용현이 냉장고 안에 둔 폐물 봉투에서 반지 하나를 몰래 챙겨 껴보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던 용현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동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이 얘기를 꺼냅니다. 용현은 자기도 부모가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는 고아였다고 털어놓고요. 둘은 널뛰기를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요.
10: 그 선영이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보던 것도 뭔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11: 맞아요. 네. 한편 이 작가는 광태의 노트를 태우다가 은수에게 들키고 은수는 광태의 글을 훔친 게 아니냐고 의심해요. 은수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선영에게 용현한테도 이러냐며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하는데요. 용현은 선영의 말 뒷부분만 엿듣고 자기를 이용한다는 줄 오해를 해서 분노에 휩싸이고 말죠. 네. 그날 밤 이 작가는 책이 저절로 펼쳐지거나 냄비가 툭 떨어지는 등 이상한 현상을 겪고요. 은수는 악몽을 꾸는데 광태가 자장가를 부르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얼마 뒤에 용현은 선영과 민속마을을 다시 찾아서 밥과 술을 먹죠.
10: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어느새 밤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식당 밖에 나와 있다.
6: 벌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막말로 내가 고아가 된 게 왜 내 운명이고 팔자냐? 날 패대기 친 그 부모란 인간들

0: 잘못이지. 안 그래? 팔자. 나 그런 거 안 믿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1: 그거 알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옥상에서 만난 거 기억하지?
0: 너 여기 이렇게 됐나?
2: 용현이 선영의 부은 눈을 흉내낸다.
1: 그날 밤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 알아? 용현 씨가 안 나타났으면 죽었을까? 그거는 우연인가 운명인가?
0: 야, 너 고민할 게 그렇게도 없니? 너 일단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1: 참 속도 편하다.
0: 너 내가 속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줄까?
1: 뭔데?
0: 야,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나도 싸움이라면 한가닥 했었는데 그놈한테만 안 되더라고. 거기다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놈이었어.
1: 비교가 안 되네.
0: 날 볼 때마다 고아라고 놀려대는 거야. 돌아버리겠다. 내가 뭐로든 당할 수가 없는 놈이니까 이거 학교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쳐버리겠는 거야.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다 참다 참다 어느 날 그놈을 학교 뒤 야산으로 불러냈어. 그리고 가지고 나간 칼로 결국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게 정말 살겠더라고.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무튼 그게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법이야.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평범한 놈이 아니란 거 알고 있었잖아 너. 고아해, 떠돌이해.
1: 이딴 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럼 넌 나 사랑하냐?
0: 사랑? 글쎄 헷갈려.
1: 헷갈려? 뭐가 헷갈려?
0: 아, 이상하게 헷갈려.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널 보면 헷갈려.
1: 헷갈려.
0: 그게 뭘까? 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어?
2: 선영은 등을 돌리고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용현이 선영의 뒤로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내민다.
3: 그 냉장고에 있던 폐물을 선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4: 맞아요.
3: 네, 용현은 선영이 반지를 가져간 걸 아나요?
4: 네, 알고 있고요. 용현은 선영과 모텔에 가는데 냉장고에서 왜 반지를 가져갔냐며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날 이용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선영은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용현이 있었을 뿐이지 이용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는데요. 용현은 예전 애인에게도 자기가 가진 걸 다 줬지만 결국 배신당했다면서 선영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해요. 둘은 서로의 뺨을 때리고 선영은 평생 맞고 살아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맞섭니다.
3: 네네.
4: 결국 용현은 선영에게 선물받은 목도리로 선영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말아요.
3: 살인을.
4: 네. 네.
3: 그러니까 용현이 좀 이상해요. 평범한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데 이게 뭔가 그 과거와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4: 네, 여기서 선영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선영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네. 아들을 살리려고 옷장 안에 숨기고 문을 잠갔는데 아들이 그만 질식해서 죽은 거였어요.
3: 네.
4: 용현은 비가 쏟아지는 숲속에 선영의 시체를 묻다가 선영의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얼어붙더니요. 뭔가를 깨달은 듯 송씨의 이발소로 황급히 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갑니다.
3: 네. 화면 해설 영화 소름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이발관 안으로 들어온 용현이 거울 위에 걸려있는 사진 액자에 손전등을 비춘다. 용현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추고 유심히 살펴본다. 용현이 주시하고 있는 건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남편이다. 용현이 선영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가족 사진에 손전등을 비춰본다. 용현은 사진관 액자에 걸린 사진 속 젊은 남편의 얼굴과 선영의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둘은 같은 사람이다. 용현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전등을 떨어뜨린다. 용현이 어두운 아파트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다. 용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낀다. 걸을 기운도 없는 듯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계단을 올라간다. 용현이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작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작가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한다. 이작가가 옆에 떨어뜨린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5: 내 손수로 올라갔다 이거야? 좋다.
2: 이작가가 갑자기 뒤를 획 돌아본다. 이 작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두운 복도를 둘러본다.
5: 이거야! 보이지 않는 공포! 내 소설의 백미! 나 지금 무섭다고!
2: 이 작가가 504호 앞에 멈춰선다.
5: 이제야 억울하게 죽으네. 엄마의 영혼은 장성한 아들을 불러들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30년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애와 함께 살던 곳에서 다시 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504호 남자, 바로 그녀의 아들. 이 얼마나 죽이는 쿨한 엔딩이냔 말이야.
2: 혼자 소리치던 이 작가가 문득 옆을 돌아본다. 용현이 노려보고 서 있다.
5: 어? 김영.
6: 내가 왜 귀신 아들이야?
5: 어?
2: 용현이 달려들어 이 작가의 멱살을 잡는다. 용현이 이 작가를 패대기 치고 발로 걷어찬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거린다. 뒤를 돌아보는 용현의 얼굴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용현은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주시하다가 깜빡거리는 전등을 올려다보고 이를 악문다. 이 작가가 피를 흘리며 웃어댄다.
5: 온다! 온다! 올 거 온다! 온다! 원혼이의 아를 부른다! 아하!
3: 용현과 선영이 이봉 남매였고 그죠?
4: 네.
3: 용현이 결국은 이제 이 아파트에 얽힌 저주와 비밀의 핵심 인물이었네요.
4: 그렇죠. 네. 네, 30년 전 504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기는 용현이었고 용현의 아버지는 아내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이제 도망쳐서 이제 선영을 낳은 거죠. 네. 화난 용현은 이자카를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3: 뭐 지금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4: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용현은 냉장고에서 귀금속을 챙기다가 냉장고에 붙여놨던 선영과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면서 괴로워하고요. 키우던 햄스터를 들고 나가던 중에 복도에 죽은 선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은수였어요. 네네. 용현은 은수의 부름을 무시하면서 도망치듯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데요. 갑자기 햄스터가 심하게 날뛰면서 찍찍거리고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자장가가 들려오면서 아파트 불빛이 막 깜빡이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용현은 비를 맞으면서 우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3: 이게 귀신이 없어도 그런 게 왜 더 무섭잖아요.
4: 맞아요.
3: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계속 마음 졸이는 그런 거네요.
4: 네. 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에 별점 5개를 주면서 21세기의 한국 호러로 소름 그리고 곡성 두 작품을 뽑았는데요. 다른 평론가들도 이 미금 아파트라는 공간은 영화 샤이닝의 오버록 호텔처럼 살인마보다도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 없이 현대인의 불안심리를 구현했다면서 호평을 줬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영화 30선에서 23위로 선정이 됐고요. 촬영지는 1969년에 준공된 서울의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인데 이 촬영 직후에 재개발 문제로 철거가 됐다고 해요.
3: 네. 영화 소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만난 친구. 그런데요, 시간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옛 친구의 만남에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 생활이 너무 달라져서일 텐데요. 지난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 추억을 가장 많이 만든 여름이라는 계절은 자꾸 옛 친구를 보고 싶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소박하고 다정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좋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장기하와 얼굴들이 피처링한 리쌍의 우리 지금 만나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우리 지금 만나자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서 보자고도 하고 싶은데 사실 당장 만나자고 말하기 편한 사이는 어제 봤던 친구, 지금 막 통화하고 전화 끊은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시시껄렁한 얘기 툭툭 던져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은 매일 보는 사이. 그래도 가끔은 옛 친구들을 만나서 그 시절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보지만 지난 시절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오늘 트로트 세상 준비해놓고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소, 이어서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부릅니다. 나성에 가면.

김종수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한 나성의 가면이었습니다. 박민님과 임지영님께서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저의 최애방송이에요 라고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박민님, 임지영님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최애가 된다는 거, 이렇게 뿌듯한 거였군요. 신정희님께서는 트로트 세상에서 남자라는 이유가 방송되던 날에 우리 엄마가 가사 크게 적어달라고 하셔서 달력 뒷면에 크게 적어드리고 카세트 테이프 사다 드린 기억이 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남자라는 이유로를 좋아하셨군요. 언젠가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곡을 좋아하실지 신정희님 어머님의 요즘의 창곡이 또 궁금해지네요. 김우리님께서는 노디 수요일이네요. 술술 잘 풀리는 날 되고 시원하고 좋은 날 되세요 라고 덕담을 보내셨고요. 문종식님께서는 출석 체크합니다. 노디 따뜻함이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 보내셨습니다. 저도 김우리님, 문종식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건아들의 젊은 미소, 그리고 함중아와 양키스가 부릅니다. 내게도 사랑이.

흥과 한이 함께 묻어나는 우리 가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원한 가창력과 뛰어난 무대면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마이진의 노래 행복은 비울수록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곡이죠. 마이진은 2013년에 짝사랑 하나 봐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10년 넘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데 얼마 전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들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얄미운 사람을 부른 김지혜와 비슷하게 좀 중성적인 이미지와 짧은 헤어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죠. 오늘 들으실 행복은 비울수록은 마이진의 청량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부르게 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잠시 후에 듣겠고요. 요즘 KBS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활약 중인 가수죠. 박서진의 노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신명난 장구 연주로 주목을 받았던 박서진이 올 봄에 선보인 곡인데요. 첫눈에 반한 운명적 상대에게 평생 함께하겠다는 뜨거운 고백을 직설적이면서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박서진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청량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노래 함께 듣죠. 먼저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이어서 박서진이 부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탄탄한 가창력과 꺾기 기교가 뛰어난 정통 트로트 강자 최우진의 사랑한 뷰티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뷔 10년째인 최우진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죠. 오늘 들으실 사랑한 뷰티풀은 3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전까지 보여줬던 정통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파격적 변신을 시도한 신나는 댄스 트로트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오늘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는 곡이죠. 정통 트로트로 기본기를 탄탄히 닦은 최우진의 또 다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하니까요.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잠시 후에 듣겠고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 가수의 가창력만큼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송가인의 노래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모르나바고요. 2016년 송가인이 무명 시절에 발표한 곡입니다. 원곡은 가수 이혜리가 2012년에 불렀죠. 이혜리와는 또 다른 색을 입힌 이 곡은 송가인 특유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애교가 느껴지는데요.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르는 그에게 야속한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죠. 자,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이어서 송가인입니다. 모르나 봐.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송가인의 모르나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K-POP 데몬 헌터스 OST에서 사자 보이스가 부릅니다. 소다팝.

0: 뮤지션의 순수한 진심이 느껴지는 음악들과 함께하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 대부분의 노래가요, 리메이크 곡보다는 원곡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0: 근데 리메이크 곡도 만만치 않다거나 아예 원곡의 느낌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 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 저 정말 얼마 전에 최근에 네. 들었던 곡인데요. 한로로의 네. 영영이라는 곡이 있어요.
0: 영영이요?
1: 그 곡을 존박이 불렀는데요. 음원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들어볼 수 있는데 이 사실 존박의 보컬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존의 곡을 존박이 더 멋지게
0: 예.
1: 정말 더 멋있게 이 소화한 걸 보니까 아 원곡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컬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0: 저는 조금 됐는데 KCM이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를 리메이크했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느낌이 아주 다르고 좋습니다.
1: 또 여성 보컬 노래를 네. 남성 보컬이 부를 때 또 매력이 달라지는
0: 그렇더라고요.
1: 것 같아요.
0: 그렇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저도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조덕배가 데뷔 25주년을 맞이해서 2010년에 발매했던 기념 앨범인 The Artist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조덕배가 1집 나의 옛날 이야기로 이제 데뷔한 게 85년이니까 2010년이 이제 25주년이 맞는데요. 조덕배가 그간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혹은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안개꽃을 든 여인, 내 사람아 같은 정말 많은 히트곡을 선보여 왔는데 그런 조덕배의 좀 음악 여정을 기리는 의미에서 나온 앨범이고요.
0: 예.
1: 근데 사실 앨범을 만들 때 이제 조덕배가 제작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이제 후배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좀 자유롭게 편곡해서 부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앨범을 감상할 때는 과연 이제 조덕배의 꿈에 같은 곡을 과연 어떤 가수가 불렀을까? 어떻게 잘 소화했을까?
0: 아, 진짜 궁금하다.
1: 이런 걸 좀 예측하면서 이제 이 앨범을 감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앨범의 타이틀곡인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은 이제 래퍼인 아웃사이더 그리고 MC 스나이퍼가 같이 불렀고요.
0: 예.
1: 조덕배의 그 유명한 꿈에라는 곡은 또 휘성이 R&B 곡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근데 이 외에도 이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 출연진들이 이제 좀 재밌는데요. 이 당시에 보이그룹이었던 엠블랙부터 인디 뮤지션인 검정치마 그리고 또 JK 김동욱부터 진짜 뭐 인디 솔로 아이돌까지 다양한 이제 뮤지션들이 조덕배의 음악을 좀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불렀어요.
0: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네. 조덕배의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이 앨범 뭐 어떤 곡을 들어보셔도 좀 재밌게 들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골라온 수록곡은 싱어송라이터인 양양이 부르는 나풀거리듯이라는 곡입니다.
0: 나풀거리듯이요?
1: 네. 이 양양이라는 뮤지션 이름은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인디 뮤지션이고요. 예. 2000년대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좀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듯한 그런 보석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양양은 2012년부터는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제 작년에 또 오랜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0: 재개했군요. 예.
1: 네, 그래서 아마 이 양양이라는 뮤지션이 좀 익숙지 않은 이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앨범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로 이제 조덕배의 음악을 소화했다 이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양양의 목소리로 조덕배의 나풀거리듯 들어보면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0: 조덕배의 곡을 양양이 리메이크한 나풀거리듯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양양의 나풀거리듯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백.

고백,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습니다. 정영희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친정엄마 오랜만에 뵙고 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어느덧 엄마가 구순을 앞두고 계시네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는지 라는 사연입니다. 정영희님, 친정어머니 오랜만에 뵙고 쇠잔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세월 참 빠르죠. 우리 엄마는 언제나 아줌마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할머니가 되어 있고 붙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 정영희님 자주 연락하시고 되도록 어머니와 즐겁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정영희님께서는 잘하시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천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평생 잔병 치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로서는 드물게 70세 가까이 장수하셨지요. 그 건강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이 직접 쓰신 활인신방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강법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도 화가 나거나 심란할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명상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셨다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건 유명한 진리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알아도 잘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오늘도 추억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오정선의 노래입니다. 님을 위한 노래.

네, 오늘 신달자 시인의 에세이 그대는 왕이로 소이다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중학시절 학교에서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배역을 선생님이 호명하실 때 나는 작은 가슴을 떨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혹시 나에게 낭랑공주나 호동왕자의 배역이 호명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낭랑공주의 아버지 최리왕 역에 선생님은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자르고 우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시다가 시선을 멈추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오랫동안 그 배역이 마음에 차지 않아 우울했었다. 그러한 나의 내적 갈등의 폭발은 막이 오르기 전 무대 뒤에서 나 혼자 아무도 몰래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분장하시는 선생님이 내 얼굴에서 손을 떼었을 때 들여다본 내 얼굴은 주름살이 굵게 그려지고 흰 수염이 길게 달려있는 폭상 늙은 할아버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로 무대에 나가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분노 같은 것을 느끼고 자꾸만 질금질금 눈물도 날 것 같았다. 무대에 나가기 몇 초 전 나는 얼굴에 주름을 모두 지우고 그 위에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색의 루즈를 예쁘게 칠했다. 훨씬 얼굴이 젊어졌고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서둘러 무대에 나간 나의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웃었지만 나를 지켜본 분장 선생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무대 뒤에서 소동이 났다는 것이었다. 실로 나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연극이 나 하나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관객의 웃음을 뒤로하고 무대를 벗어났을 때 선생님은 내게 크게 외치셨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그대는 왕이로소이다. 살아오면서 자주 나는 그때의 철없고 어리석은 혹은 진솔한 예술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 미혹한 나를 떠올린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 한다는 자각이 문득 문득 그때의 기억과 함께 나를 부끄럽게 만들곤 하였다. 추억 속의 재회,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1960년대 말에 싹을 틔운 통기타 문화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트윈폴리오, 어니언스, 둘다섯 같은 듀오들이 큰 활약을 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서정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포크 듀오, 논두렁 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해 보겠습니다. 김은광 씨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독 감수성이 풍부했고 자연과 고향의 정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가 훗날 논두렁 밭두렁 음악의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인 1971년부터 미 8군 쇼무대에 오르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요. 72년에는 김남철 씨와 남성 듀오를 결성해 이듬해 데뷔곡인 개구리 노총각을 발표합니다. 재미있는 가사와 멜로디 덕분에 당시 막 붐을 일으키던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바니걸스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더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멤버인 김남철 씨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동네 음악 친구였고 당시 서울대 공대생이었던 박문영 씨를 새 멤버로 불러와서 영상이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훗날 독도는 우리 땅을 작곡한 그 박문영 씨입니다. 그러나 박문영 씨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팀이 또 해체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논두렁 밭두렁의 노래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개구리 노총각 준비했고요.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내 마음 너에게 모두 내 곡입니다.

네,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포크 듀오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논두렁밭두렁의 네 곡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개구리 노총각 영상 이 말만 전해주오 그리고 내 마음 너에게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들 가운데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듭된 팀 해체의 아픔 속에서 김은광 씨는 운명처럼 윤설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1975년 서대문에 있었던 기타 학원에서였지요. 당시 기타를 배우러 온 윤설희 씨에게 학원 원장과 호영호제하면서 강습을 돕던 김은광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실 윤설희 씨는 라나의 로스포의 멤버로 데뷔하려고 했지만 무대에만 서면 너무 떨어서 가수의 꿈을 저버리던 참이었는데요. 김은광 씨가 친절하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서 결국 논두렁밭두렁의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논두렁밭두렁이 남성 듀오에서 혼성 듀오로 탈바꿈한 셈이었지요. 윤설희 씨를 새 멤버로 영입하고 나서 1976년 사랑의 꿈을 발표했지만 얼마 후 김은광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김은광 씨가 전역한 이후 1978년 2집과 3집 앨범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그 시기에 발표된 컨트리풍의 포크송 다락방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정겨운 노래로 논두렁밭두렁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이후 잇따라 히트한 외할머니 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곡이겠지요. 윤설이 작사, 김은광 작곡으로 방학 때마다 놀러가던 시골 외갓집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두 사람은 음악적인 파트너를 넘어 결혼을 통해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데요. 이제 혼성 듀오에서 부부 듀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논두렁밭두렁의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외할머니 댁, 그리고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세 곡입니다.

네, 논두렁밭두렁의 노래 외할머니 댁, 다락방, 조개들의 속삭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 논두렁밭두렁의 리더 김은광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아내 윤설희 씨는 첫 딸을 출산하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팀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김은광 씨는 남성 멤버 권동수 씨를 영입해서 80년과 81년 새 앨범을 발표하지만 아쉽게도 이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동수 씨가 팀을 떠나면서 다시 아내 윤설희 씨와 호흡을 맞춰 나의 성이란 타이틀

2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왔으니 김은광 씨가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그는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0년 1월 향년 5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지요. 시간이 흘러 2024년 6월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공연 수익금은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앞두고 아내인 윤설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와 버스표 한 장이면 행복해했던 싱어송라이터였던 아내와 세 딸을 사랑했던 푸른 별을 노래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했던 소박하게 노래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논두렁 밭두렁의 김은광을 기억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분의 노래와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논두렁밭두렁의 김은광 씨를 잠시 추억해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 논두렁밭두렁의 나의 성 그리고 젊은 길손 그리고 윤설희 씨의 노래 촛불 밝힌 밤에 세 곡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1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명랑한 생활운동 전개. 재건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공보부, 국방부 및 서울특별시 당국과 힘을 합하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명랑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악대의 시가 행진 및 연주회를 통하여 국민 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각 학교 운동장에서 초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재건운동본부에서는 연사를, 공보부에서는 영화를 내어 시민생활을 명랑하게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개선운동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큼에 비추어 재건운동본부에 분역과를 새로이 두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됐지만 명랑하게 살자, 한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랑생활운동이란 게 당시 전쟁의 상흔과 빈곤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고 국가가 정한 바른 생활 양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일종의 의식개혁운동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명랑은 단순히 즐겁고 유쾌하게 살자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밝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사회의 계몽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야외 주차했던 차에 올라타면 숨이 턱 막힙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날씨에 철판으로 밀폐된 차 안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럴 때 차 안 실내 온도를 빠르게 식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수석 쪽 창문을 활짝 열고 운전석 문을 서너 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열기를 반대편 창문으로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에어컨을 켜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앞뒤 창문을 다 열게 되면 공기가 분산돼서 차 안의 온도가 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창문만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펄 시스터즈의 니마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방학을 했고 어른들은 휴가 계획으로 분주한 시기죠. 이미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일할 땐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더니 놀 땐 일주일이 하루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뇌가 재미에 빠지고 집중할 때 흐르는 시간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땐 1초도 낭비하지 말고 꽉 채워 즐기라면서 시간이 등을 떠밀어준다고 말이죠. 좋을수록 더 좋아하고 충분히 즐겨봐야겠습니다. 첫 곡 이준호 작곡 여행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박경훈 작곡의 어느 멋진 휴가, 놀이터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 첫 곡 여행, 슬기둥의 연주로 만났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잠시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떠난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산수 향한 흥취가 홀연 일어나 한겨루이 거룻배에 몸을 실을째 너른 하늘 더운 구름 오간 데 없고 가을인 양 밝은 달 두둥실 떴네. 무더위에 물놀이를 안 할 수 있으랴. 물 위에 술잔 띄워 서로 권하며 노 하나의 몸을 맡겨 오르내리고 삼주 물가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6월 15일 저녁에 숭아와 서원의 두 재생을 데리고 거룻배를 저어 판사정 아래에 이르러서 물길을 타고 오르내리며 놀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다 였습니다. 숭아는 김창협의 아들 김숭겸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6월 16일이니까 이맘때 김창협이 아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던 거죠. 배 위에서 온 무더위가 물러가고 하늘에 뜬 달도 마치 가을인 것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선비들은 물에 술잔을 띄워 서로 마시고 삼주, 그러니까 흩어진 섬들도 돌아보면서 여름날 더위를 떨쳐버릴 운치 있는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무더위를 잊기 위해

여름 풍류의 여운을 이어준 세악합주 천년만세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익숙한 이야기와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진 12작가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전병훈 명창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12잡가 제비가 전병훈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풍류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청파 풍류 서희철 가단의 연주입니다.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 성악곡의 가곡이 있습니다. 국가 문화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라 암내나를 전해드립니다. 반우반개는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라는 건데요. 환개락은 여창에만 있는 노래로 계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창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우조에서 계면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곡인 거죠. 암내나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내나 뒷내나 중에 소먹이는 아희놈들아. 앞뒤로 흐르는 시냇물 근처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는 아이를 부른 겁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앞내나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앞내 옛고기와 뒷내 옛고기를 다 물속 잡아다 내 다락기에 넣어주어드란 내 타고 가는 소등에 걸쳐다가 주렴. 다락기는 입구가 좁고 바닥이 넓은 바구니 다래끼를 의미합니다. 시냇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담아서 소를 몰고 온 아이에게 줄 테니 소 등에 실어서 어디론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바삐 가는 길이 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이 비슷한 내용은 휘몰이 잡가 6, 7월 흐린 날에도 나옵니다. 잡가에서도 물고기를 소 등에 얹어 임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바쁜 몸이라 전할지 말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개락 암내나를 김용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여창계곡 반우반계 환계락 앞내나 김용기의 노래로 만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윤의 가야금 연주로 한이바람 함께 하시죠.

장종윤의 가야금 연주로 한이바람 함께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그 순간의 행복에 온전히 몰입했다는 뜻이니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찾아온 행복을 더 많이 좋아하고 충분히 만끽해야겠습니다. Summer Vacation, Oriental Express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뱃속이 허전할 때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요. 고프다라는 말은 허전함이 느껴지는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죠. 지갑이 비어있을 땐 돈이 고프고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는 잠이 고픕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게 고프신가요? 다른 모든 고픔은 시간과 여유만 주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 고픈 거, 이거 혼자서는 어렵죠. 핸드폰에 연락처는 수백 개가 있어도 견딜 수 없이 사람이 고플 때, 그때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요. 정작 불러내서 속 얘기 다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우리네 인간관계입니다. 그럴 땐 대한민국 인기가요 같은 라디오가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되죠. 게시판에 이런저런 얘기 털어놓을 때면 다들 어디선가 나타나서 공감도 하고 응원도 해주면서 두런두런 사랑방이 되곤 하잖아요. 사람이 고플 때는 여기에 오셔서 정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함께하겠습니다. 절친들의 노래 듣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그리고 차태현입니다. I love you.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차태현의 I love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채원님, 손자가 왔었군요. 어제는 성민이 땜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채원님이 손자 돌보시느라 기력이 좀 달리시진 않았는지 그게 걱정되네요. 그래도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또 비슷한 시기에 손주 보신 박보경님, 노디 유연이가 100일을 맞은 지 2주가 지났네요. 퇴근하고 보러 가는데 많이 컸겠죠? 라는 설레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보고 오셨습니까, 박보경님? 네, 많이 컸던가요, 유연이? 얼마나 귀엽고 예뻐하고 오셨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 우리 손주들 너무너무 귀엽죠, 상상만 해도. 네. 유흥자님께서도 손자 얘기해 주셨어요. 울쭈니 시험 보고 와서 몇 개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애미가 100점 3번 받아오면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이 할미는 그저 웃어요. 울쭌, 100점은 못 받아도 잘 자라겠죠? 라는 사랑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물론이죠. 100점 못 받아도 잘 자랍니다. 아니요,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쭈니 건강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도 효도할 겁니다. 애청자님들의 손자자랑 끝이 없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수라 난 너에게, 이어서 고은이 이정란이 부릅니다. 사랑해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한때 아이돌 가수가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은 곱게 보이지만 않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수였던 게 맞나 싶게, 또는 어떤 경우는 가수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스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배우로 사랑받는 아이돌은 많지만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아이돌로선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연기력으로, 또 탄탄한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 입대 소식을 전한 배우 이준영입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영범이를 연기해서 더 알려진 배우인데요. 원래는 만만한 일을 부른 유키스 멤버였습니다. 팀에는 뒤늦게 합류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다른 멤버들과 이질감 없이 무대를 채웠지만 그런 노력에도 팀은 곧 해체하고 말았죠. 이준영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다 배우로서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그는 놓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해서 임했죠. 김희선이 주연한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에서 호평받은 그는 이후 OTT 드라마 DP, 마스크걸, 약한 영웅에서 강렬한 빌런을 연기하면서 대세 배우 반열에 올랐고요. 폭싹 속았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두 개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폭넓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미 작업해 놓은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팬들을 찾아갈 거라고 하니까 입대로 인한 공백기는 느낄 틈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이돌 출신 배우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서현진입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을 시작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왜 오수재인가, 트렁크, 러브미까지 맡은 캐릭터마다 아주 찰떡 연기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배우죠. 데뷔한 지 오래됐습니다. 2001년 밀크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는데 팀은 1집 활동만 하고 해체됐고요. 이후 오랜 무명 시절과 생활고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일일 드라마 조연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다가 마침내 또 오해영, 이 한편으로 완전히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죠.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이준영이 활약했던 그룹 유키스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 만만하니 듣겠고요. 이어서 서현진이 활동했던 밀크의 노래 Come to Me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배우로 전향해서 비로소야 빛을 본 아이돌 출신 배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3인조 걸그룹 러브 출신 배우 오연소와 전혜빈을 만나보겠습니다. 러브는 2002년에 데뷔했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 열기에 완전히 묻혀서 실패하고 6개월 만에 해체했죠. 하지만 이 팀 멤버였던 오연소와 전혜빈은 배우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연서는 2012년 KBS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말괄량이 신우 역으로 눈도장을 찍었고요. 왔다 장보리에서 타이틀로를 맡아 대박을 터뜨렸죠. 전예빈은 김혜수 주연의 직장의 신을 비롯해서 또 오해영에선 서브 주연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작은 아니지만 임팩트 있는 역할을 떡소리나게 표현하면서 이전 댄스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확 지웠습니다. 이번엔 팀 자체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멤버들의 활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띈 멤버 인피니티의 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꺼 하자, 추격자, 맨인러브 같은 곡들로 팀은 유명하죠. 엘 역시 비주얼 멤버로 외모가 부각되긴 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배우로 활동할 때 더 빛이 났습니다. 본명인 김명수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고아라와 함께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주연을 맡아서 손색없는 연기력을 뽐냈고요.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에서 단독 남자 주인공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주연 배우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올여름엔 공감세포라는 OTT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단정한 인상 때문인지 법조계 종사자 역할을 꽤 자주 맡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죠. 오연서와 전혜빈이 활약했던 러브의 오렌지걸, 이어서 인피니트입니다. 내꺼 하자.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아이돌 가수로선 그리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지만 연기자로는 성공한 아이돌 출신 배우들 만나봤습니다. 이준영, 서현진, 오연서와 전예빈 그리고 김명수를 만나봤고요. 그들이 활동했던 그룹들의 노래 유키스의 만만하니, 밀크의 Come to Me, 러브의 오렌지걸,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송골매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아가에게.

0: 이 시간 세월을 머금고 비로소 고개를 드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끔 이제 좀 넉넉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집에 음악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시스템을 딱 갖춰놔서.
1: 네.
0: 우리 신세미 평론가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음악 듣는 음악 감상 환경은 어떤 걸까요?
1: 뭐 좋은 시스템은 당연히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려주겠지만 이제 여력이 안 된다면 가장 완벽한 환경은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편할 때 그냥 집에서 혼자 좀 자유롭게 소리를 키우고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0: 네, 사실 뭐 환경이 중요하지만 뭐 꼭 결정적인 건 아니죠. 네.
1: 사실 뭐 그 집에서 즐긴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좋겠고
0: 예.
1: 밖에서 즐긴다면은 요즘 음악 감상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페스티벌 공연장 가시면. 느낄 수 없던,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사운드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0: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만한 환경이 없죠.
1: 네,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가보시면 아, 공연이 이래서 좋구나 또 느껴보시지 않을까요?
0: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내추럴의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내추럴은 2001년 3월 그룹 코나 출신의 박태수랑 이승환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연주하던 우형윤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2인조 그룹인데요.
0: 예.
1: 지금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박태수가 팀을 떠나면서 지금은 우형윤의 원맨 밴드로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데뷔 앨범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앨범에 참여한 그런 객원 가수들이었는데요. 1집 앨범에는 이승환, 윤종신, 이소은, 유희열, 김현우 같은 가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원 가수 명단을 좀 살펴봐도 이 내추럴이라는 그룹이 어떤 음악을 좀 지향하는지 이게 좀 살짝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0: 이승환, 윤종신, 네. 이소은, 유희열, 김현우요.
1: 네, 어떻게 보면 이 윤종신과 토이의 음악 색깔을 좀 잘 섞은
0: 그러네요.
1: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김연우가 피처링했던 그대만의 나이길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은 또 영화 그녀에게 잠들다 주제곡으로 또 사용이 됐었습니다.
0: 예.
1: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이승환이랑 이소은이 듀엣으로 참여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라는 곡인데요. 이 제목처럼 진짜 그 내용 자체가 여자친구가 되어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남녀가 동일한 비중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다른 일반 듀엣곡이랑은 사뭇 다른 구성을 또 가진 곡이에요.
0: 그래요?
1: 이 곡 초반에 이제 통화 연결음이 등장하는데
0: 예.
1: 이제 이승환이 전화를 걸어서 이소은에게 고백을 하고 이소은은 짧은 거절을 건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승환의 노래로 곡이 전환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이승환이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서

0: 나는 거절당해도 끝까지 널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외치는데요. 약간 두 남녀의 전화통화를 엿듣는 기분으로 그 약간 로맨스 영화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곡을 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내출의 1집 앨범 가운데 이승환과 이소은이 함께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내추럴 앨범에서 이승환과 이소은이 함께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ay Back Home.

웨이백 홈 쇼의 노래였습니다. 김병국님 아버님 생신이셨군요. 좀 늦게나마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양력 7월 27일 음력 6월 14일입니다. 노원님 축하해주세요. 아버지는 30년간 도배 일을 하셨고요. 봉사활동도 자주 하셔서 상도 받으셨어요. 30평 도배는 인건비 아낀다고 주로 혼자 하셨는데 저는 몇 번 따라가 정리하는 걸 도왔죠. 그렇게 힘든 일 어떻게 30년을 하셨는지 대단하시죠?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김병국님 아버님께서는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하고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김병국님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혁오의 윙윙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초현실주의와 자쿠메티. 자쿠메티가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 중반, 파리에는 입체주의의 뒤를 이어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 무의식의 잠재한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내적 자아를 해방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9년 무렵 자쿠메티 역시 대상의 자연적 외관을 재현하기보다 본질적 특성만을 포착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바라보는 남자의 두상, 남과 여 같은 작품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앙드레 마송,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미셸 레리스, 조르주 바타유 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시인들과 친구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드레 브르통 휘하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 일원으로 합류한 그는 1930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인간이 겪는 내적 고뇌와 두려움, 성적 갈등에 대한 폭력적인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자쿠메티는 머릿속에서 개념을 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상의 형태를 만들던 비구상 조각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의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으로 돌아가 모델을 보고 자연의 형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 전환의 시초가 1933년에 제작한 실물 크기의 여자 인물상이었다. 머리도 팔도 없는 가냘픈 젊은 여성이 정면을 향한 채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있는 이 조각은 키클라데스의 여신상이나 이집트 조각을 연상시키며 자쿠메티는 여기에 걷는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어서 1934년 가을, 그는 두상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모델을 보며 작업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내가 하고 있던 비구상적인 작품들이 일단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작품을 만들겠지만 모험은 이제 끝났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초현실주의의 정신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0: 하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챈 앙드레 브르통과 설전을 벌인 끝에 자코메티는 초현실주의와 결별하고 만다.
1: KBS 오디오북
0: 다시 고민, 또 고민. 다시 눈앞의 모델로 돌아와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에센스를 조각으로 붙잡아 내려는 방식은 사실 자코메티가 조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다. 전통적인 조각 교육이 가르치듯 모델의 외관을 흡사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그가 대상을 보고 인지하고 자신의 감각과 머리로 이해한 바를 전혀 전달할 수 없었다. 연구로 되돌아온 그는 인체의 올바른 비율이 무엇인지, 팔과 다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옳은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 전통적 재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리적이거나 표현주의적인 묘사도 아닌 모델에 대한 자신만의 절대적인 인식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작가와 떨어져 있는 모델을 내 공간 속에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공간 전체를 포함한 현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강하게 느낀다. 그 결과, 조각에 더해 회화와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예술과 완전히 단절한 이후, 자코메티는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35년부터 시작된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기. 그는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한다. 1930년대 자코메티는 이사벨 니콜라스라는 영국 예술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사벨은 그에게 추상적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모델을 관찰하며 구상으로 표현하도록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첫 조각 걷는 여인도 그녀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코메티는 그녀를 모델로 관찰하면서 작가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 모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대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구체화한다. 자코메티는 어느 날 그녀가 자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10cm도 되지 않는 크기로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한다. 그리고 그 보이는 크기대로 조각을 해본다. 이것이 초미니 크기의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때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된 뒤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작업실에 머물다가 1941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0일간의 출국 허가증을 받아 제네바로 떠난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파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3년 동안 그는 호텔방에 머물며 기억에 의존해 인물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멀리서 사람을 보았을 때처럼 높이가 10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파리로 돌아올 때 성냥갑에 작품을 넣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파리로 돌아온 자코메티는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 만났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된다. 사르트르는 자코메티의 작품이 실존주의 미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948년 미국 피에르 마티스 화랑에서 열린 자코메티의 개인전 도록에 사르트르는 절대의 추구라는 평론을 실어 자코메티 작품 속 실존 철학의 의미를 설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전시에서 실제 사람 크기의 걷는 남자가 처음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코메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 대상을 앞에서 봤을 때의 시각적 평면성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와 깊이감이라는 존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일에 대해 그는 마침내 해법에 도달한 것이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피에르 마티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고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모델을 관찰하면 할수록 실제 대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점점 두꺼워지기만 했다. 내 앞에 모델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점차 온갖 조각이 층층이 쌓인다. 그러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그의 머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 지경이 되면 그의 외관도 크기도 아니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게 된다. 이 시기부터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남성은 걷거나 넘어지는 동작 속에서 부서질 듯 연약한 상태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은 언제나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차렷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후 자코메티의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야기를 배제하고 보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사회의 혼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주장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시간에서 벗어나 초연한 존재를 그리려 한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모델을 직접 보고 존재를 인식하면서 작품으로 옮기려는 노력이다. 그가 조각만큼이나 회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과정. 자코메티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은 동생 디에고와 부인 아네트다. 전쟁 중 제네바에서 처음 만난 아네트는 자코메티보다 22살이나 어렸지만 1946년에 자코메티를 찾아 파리로 왔고 3년 후 둘은 결혼을 했다. 디에고는 파리에 온 후 한결같이 곁에서 형의 작업을 도왔다. 흙을 준비하고 주형을 뜨기 위해 운반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일을 모두 도맡았고 형이 창작의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생각을 실험할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모델이 되어주었다. 결혼 후에는 아내 아네트가 모델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 자코메티는 디에고는 나를 위해 만 번도 더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를 모델로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내가 모델을 할 때도 사흘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자신의 작업과 모델의 관계를 설명했다. 아네트를 모델로 하면서 아네트이면서도 종국에는 아네트가 아닌 상태에 다다르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고된 과정이었다. 1948년 뉴욕에서의 첫 전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자코메티의 명성은 커져갔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예술인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밤이면 파리의 거리를 누비며 카페와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럼에도 자코메티의 생활 환경이나 작업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 세계와 작업 방법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더 깊어져. 비좁은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매일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책근했다. 매 순간은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순간이고 방금 지난 것은 완전히 사라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각이나 그림이 잡아놓은 혹은 잡아놓았다고 여기는 특정한 순간이 고정된 허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이는 실제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코메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모델, 즉 그와 친근한 사람에게서 그가 감각한 근본적인 에센스를 어떻게 표현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떤 모델도 한 번의 포즈로 충분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그렸다가 실패했다고 탄식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기를 몇 날, 몇 달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알레지아가다. 비 오는 날 자코메티가 이 길을 건너가던 순간을 브레송이 포착해 잊을 수 없는 사진으로 남긴 바로 그 길이다. 1961년 그날, 자코메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작업실에서 나와 늘 가던 몽파르나스의 카페나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을까? 나도 그가 걷던 알레지아가로 나선다. 그의 사후 1969년에 150점의 석판화를 담은 아트북 끝없는 파리가 세상에 나왔다. 자코메티는 그중 대부분을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그렸다. 특수 처리된 전사지에 드로잉을 해서 직접 석판화로 찍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자코메티는 판화 공방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가는 길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파리를 그렸다. 아니, 파리가 아니라 그가 파리 길거리에서 지냈던 일상적인 삶 전부를 그려나갔다. 작업실에 있는 작품과 의자, 정물, 아네트의 모습, 한없이 걸어다니던 파리의 길거리, 센강 풍경, 그리고 몽파르나스의 카페와 바, 그곳의 사람들을 그렸다. 영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적 이미지의 반복으로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듯이 자코메티는 흔들리는 선들을 중첩하거나 반복하면서 그려나간 드로잉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파리를, 자신이 움직이는 길을 끝없이 좇고 있었다. 자코메티는 끝없이 걸었다. 끝없는 파리를 걷는 이 남자를 자코메티는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미안하지만 언니 일기를 자주 훔쳐 읽었었다. 은수 언니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꼭 비워두었다. 왜 그럴까? 언니만의 루틴인가? 무슨 이유일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알아내고는 싶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일기를 쓴다면, 그렇게 일기장을 펼친다면 첫 페이지를 비워둘 것 같다. 너무 소중해서 담아내지 못하는 글자가 되지 못한 말들도 있는 것이다.

0: 남 선배?
1: 어, 정작. 아직 집이야?
0: 네.
1: 그럼 왜 전화하셨을까?
0: 뭐 살아나왔다가 주황색 공중전화기가 보여서요. 이런 전화기 이제 보기 힘들잖아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거예요.
1: 아니, 안 답답해? 언제 올라오는 거야?
0: 지난번에요.
1: 응.
0: 심심하면 가보라던 그 바다가 어디예요?
1: 바다? 나랑 안 가고 누구랑 가려고?
0: 동생이랑 가려고요.
1: 부럽다 그 동생. 정동진 바닷가고 정동진에서 편한 민박 찾아가 봐.
0: 편한 민박이요?
1: 응. 민박집 이름이 편한 민박이야.
0: 아, 고마워요.
1: 근데 정말 서울 안 올라오는 거야?
0: 지금은 좀 그래요.
1: 안 오면 내가 내려간다.
0: 공연 전엔 올라갈게요.
1: 그래.
2: 야! 바다다!
0: 언니, 나 바다 처음 봐.
2: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0: 어?
2: 우리 어릴 적에 부산으로 가족여행 갔었잖아. 그때도 아주 조그마한 비키니 입고 해운대 바다에서 논 거 생각 안 나?
0: 언제?
2: 해수 태어나기 전에.
0: 아,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3: 이게 무의식 어딘가에 있을 거란 거지.
0: 바다 좋다.
2: 우리 좀 앉아있다가 갈까?
0: 얼른 민박집 가자. 피곤해.
2: 아, 그래. 아우, 나는 짐 줄인다고 책 한 권도 안 들고 왔네. 아,
0: 왜 그랬어?
3: 이 동네 서점 하나 있겠지.
0: 그럼 같이 가자.
2: 좋아.
4: 자, 편하게 지내요.
2: 집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4: 첫째 날은 좀 무서울 게예요. 이 파도 소리가 집안을 삼킬 것처럼 들릴 거거든. 그래도 둘째 날부터는 익숙해져요.
2: 지수 괜찮겠어?
0: 그럼.
4: 아야라, 예쁜 자매 둘이 놀러오니 참 보기 좋네요. 누가 봐도 둘이 닮았어요.
0: 저희가요?
2: 우리가 닮았나?
4: 따로 장보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0: 네.
4: 다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내 요리도 해줄게.
2: 감사합니다.
4: 그럼 쉬어요.
0: 네.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다. 감동이야.
2: 잘됐다. 우리 여기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해 뜨는 거 보고 실컷 산책하고 밥 먹고 자고 걷고 밥 먹고
0: 그러다 가자. 나 신경 쓰지 말고 언니 할 일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3: 알았어.
0: 여기 LP판 있다. 언니,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

0: 어느 날은 혜수가 엽서를 보냈는데 거기도 1994년이야? 혹시 거긴 1987년인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있지?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서운했다. 다들 집을 떠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1: 지수야, 넌 우리한테 천사였어. 네 소원은 다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100원씩 주면서 대신 소원 빌어달라고 하고 너 혹시 요청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막 놀리기도 하고.
0: 언니, 난 아주 작은 걸 원했잖아. 목련꽃이 피는 거, 7시에 엄마가 호떡을 사서 집에 오는 거, 혜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는 거.
1: 그거 되게 큰 건데?
0: 가까이 있는 것만 바란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건 겁나니까.
1: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을 거야.
0: 여기서 좀 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말해줘.
1: 지수야, 그렇지 않아. 더 단단해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2: 정 작가님.
1: 네.
2: 전화 바꿔달라는데요.
1: 네?
0: 언닌가 봐.
1: 저요? 여보세요?
3: 잘 도착했네.
1: 어? 남선배.
3: 어때? 정동진 바다 예쁘지?
1: 바다도 좋고 민박집도 좋아요.
3: 그럼 내가 우리 작가님한테 안 좋은 걸 소개할 리 있나. 잠깐 거실로 나가서 화장실 오른쪽 문 한번 열어볼래?
1: 왜요?
3: 아이, 글쎄, 빨리 나가봐.
1: 아, 아니 근데 제가 열어봐도 돼요?
3: 그럼, 열었어?
1: 네.
3: 그 방에 책장이랑 책상 있지?
1: 와, 아, 책 많은데요? 어, 여기...
3: 그 방 써도 돼.
1: 네?
3: 세 번째 책장 위에서 두 번째 칸 봐봐.
1: 세 번째 책장 위에서 두 번째...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켓의 희곡집이네요?
3: 그 책 꺼내서 쭉 한번 넘겨봐봐. 포스트잇 붙어있는 페이지.
1: 뭐야?
3: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난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난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혹은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까?
1: 어디예요?
3: 어디긴 학교 연습실이지.
1: 그러면 여기는...
3: 맞아, 우리 집이야.
1: 아, 진짜! 아,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3: 말하면 네가 갔겠어?
1: 아, 아무튼 은근히 장난꾸러기라니까.
3: 거기 있는 책하고 책상 다 써도 돼. 일주일 있을 거라고 했지? 푹 쉬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1: 고마워요.
3: 대신 공연은 보러 와.
0: 누구야?
1: 어?
0: 누군지 말해줘.
1: 나 지금 약간 얼빠진 것 같다.

0: 오빠는 더 이상 안 만날래요. 아,
1: 같이 결정한 거냐?
0: 뭐 누구랑 같이 결정해야 되나요? 제 감정이 그렇다는데.
1: 그만한 집안을 또 어디서 만날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
0: 프레디는 젠틀하고 안정됐죠. 그런데 저랑은 뭔가 안 맞아요. 저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만 집중하고 저에 대해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알려주면 되잖니.
0: 무엇보다 제가 프레디를 택할 이유가 딱 하나, 돈이기 때문이에요.
1: 어휴, 너희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큰애 연수도 아무 준비 안 된 남자랑 결혼하더니 얼마나 고생이냐. 운수구 왈가닥은 남자는 안중에도 없고 제 앞가림은 제대로 하는지. 지수는 또 어떠냐.
0: 고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상관 안 하지만요, 면전에 대고 저희 집 욕하는 거 굉장히 실례 아닌가요?
1: 너도 많이 컸다.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야. 사과는 하기 싫지만 내 결례인 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준호라는 애를 선택한 거냐?
0: 준호 오빠는 절 생각하게 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이란 감정은 순간적인 건지 아닌지, 인생의 주인이 왜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 근데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게 얽혀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헤어졌어요.
1: 네가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지. 하지만 좋은 혼처가 있으면은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봐라. 한국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아. 결혼해도 여자가 집에만 있는 시대가 아니야. 넓게 보고 길게 본다면 나는 네가 여기서 자리 잡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자그마한 지방도시에 있는 것보단 훨씬 기회가 많잖니. 게다가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르는데 나만 의지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야.
0: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해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모님 품을 떠나려는 게 아니에요. 고모님이 편찮으시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저 말고 없잖아요. 고모님과 잘 지내려면 저는 더 제 자신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1: 그래.
0: 누가 왔나 봐요. 누구세요? 오빠! 어디 숨은 건가? 아닌가? 그럼 벨은 누가 눌렀다? 엽서다! 뭐야? 한글, 프랑스, 영어 완전 다 섞였네.

0: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탈리아를 돌고 있어. 아말피 해변에 와서 잔돈을 바꾸기 위해 엽서 한 장을 샀어. 여긴 마을과 해변, 절벽까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커플들이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곳이기도 해. 음식은 좀 짜긴 하지만 다 맛있어. 특히 에스프레소는. 여기 이탈리아에 살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됐지.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시 만나서 하자. 우체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보내고, 뭐 아니면 영영 못 보내겠지? 준호가.
1: 앙코라 카페 에스프레소 per favore.
2: 에스프레소 더 주세요.
3: Sí, espresso. Sei coreano?
2: 네, 에스프레소. 한국인이야?
1: Sí.
2: 네.
3: Sí. La prima volta te vedo ai coreani.
2: 네. 나 한국인 처음 봐.
1: Hey, that's awesome face.
2: 하하, 봐, 멋지지?
3: Sì, c'è una festa stasera. Vuoi andare?
2: 오늘 밤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갈래?
1: Festa, party, okay.
2: 파티, okay.

0: 요즘엔 무슨 이야기 써? 언니 무슨 얘기 들려줘봐.
1: 새로 쓴 게 없어.
0: 없어? 왜?
1: 그냥 내 글을 평가받는 게 두렵나 봐. 아무도 내 얘기에 관심을 안 가질까 봐 두려워.
0: 그럼 공연을 안 보러 가는 것도 두려워서야?
1: 두렵지만 거긴 가야지.
0: 언닌 나한테 유일한 작가야. 누가 알아주기 전에도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날 위해 써. 쓸 얘기가 없으면 지금 우리 얘기를 쓰면 되지.
1: 할 수 있을까?
0: 언닌 의심 없이 그 길을 가는 줄 알았어.
1: 의심하지. 늘 의심해. 근데 그건 잠깐이고 보통은 지금 내가 뭘 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
0: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1: 만약에 삶은 없어. 지수야, 우린 지금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야.

0: 공연 잘 봤어요.
1: 너의 공연이야. 문수, 네가 쓴 공연.
2: 알아요.
1: 너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했다.
0: 이제 졸업이네요.
1: 그러게, 6년 만에 졸업이네.
0: 이제 뭐 해요?
1: 취직했어. 케이블 TV에 PD로.
0: 어! 잘 됐네요. 아, 그러면 드라마 쪽이에요? 아님 예능, 교양?
1: 예능.
0: 아, 저랑은 다르네요. 선배랑 아주 잘 어울려요. 축하해요.
1: 고맙다. 그리고
0: 저 사람들 뒤풀이 자리에 가봐야 하지 않아요?
1: 아직 시간 있어. 은수야,
0: 하지 마요. 그 말이 뭔지 몰라도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1: 그래도 괜찮아. 설령 마지막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0: 다녔습니다.
1: 혜수야!
2: 어? 오빠! 언제 온 거야? 여행은 잘했어? 이탈리아 말고 또 어디 갔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녔어? 빵만 먹고 다닌 거 아니야?
1: 혜수야!
2: 나 먼저 말할게.
1: 고모님!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어.

0: 대야성 대야성. 김신이가 죽기 전에 집안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들을 우리가 원하는.
2: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도 대대적인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3: 죽은 두 사람의 유골과 살아있는 여덟 명의 장수를 바꾸자고?
0: 근데 왜 내 기분이 개갈았나냐?
1: 내가 낙엽과 티끌을 치우는 동안 너희 둘은 다음 작전을 개시한다.

0: 약속한 날에 마주한 김유신과 의직.
1: 끌고 나와.
2: 한놈 드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오징어는 역시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도 오징어.
0: 분위기 깨네. 김유신의 명령과 함께 끌려 나오는 백제 장수 여덟은 멀리 서 있는 아군의 장수 의직을 보자.
3: 장군, 장군,
4: 나 좀 빼줘.
3: 내가 먼저.
5: 저런 못난.
6: 정말 못났군. 김품석과 그의 아내 유해는
7: 여기 35분 전에 사비에서 퀵 오토바이 서비스를 받았대.
6: 만약 속임수가 있을 경우에
7: 군인 정신으로 맹세한다.
8: 자, 스레이트 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고타서와 김품석 두 사람의 유골반한 사건은 서라벌 TV를 통해 신라 전역에 생중계되고 드디어 조카 고타서의 유해를 품에 안는 김유신.
6: 이제야 너를 안는구나.

0: 코타수를 품에 안고 진영에 복귀한 김유신은
1: 기습 공격!
0: 백지군이 미처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공격 명령을 내린다. 김유신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신라의 젊은 지휘관들은
2: 모두의 힘을 모아 레드, 핑크, 옐로우, 화이트, 플로럴 파워, 샤이닝 에러!
0: 성주들이 미처 복귀하지도 못한 여러 개의 백제성을 동시에 공격한다.

0: 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간 전에 6개의 성을 함락한 김유신 장군은 현재 시각 15시 49분에 또 하나의 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성을 되찾거나 새롭게 접수했습니다.
1: 김유신의 승전보가 실시간으로 신라 전역에 전해지는 동시에
2: 계속 공격!
1: 승기를 잡은 김유신은 계속해서 백제의 성을 공략합니다.

0: 백제의 차가운 땅바닥에 묻혀있던 고타소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1: 예, 유신공이 우리 고타소를 제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0: 그래, 이 모든 것이 김유신 장군의 큰 그림이었어.
1: 예, 이번 유해 반환 사건으로 백성들 또한 신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김유신 장군이 그야말로 열일을 하고 있구나.
2: 김유신은 백제 20여 개의 성을 접수하며 그야말로 근래 보기 드문 완승으로 백제를 물리친다.
3: 유신킴!
4: 어머나 어머나, 아, 밀지 마세요. 저 지금 방송 중이라가지고. 감사합니다.
3: 유신킴!
4: 아, 김유신 장군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제가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잠깐만요. 저 좀 밀지 마세요. 좀 제발! 아 죄송합니다. 아, 김유신 장군이 몇몇 제스장들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이제 곧 이 거리를 지날 예정입니다. 아, 예정 도착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잠깐만요. 아우 내 얼굴 안 나오잖아요. 저기요! 비켜요!
2: 뜨거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라벌로 복귀한 김유신은 전쟁의 공을 인정받아 648년
0: 이찬과 함께 상주 행군 대총관의 직함을 김유신에게 내린다.
2: 이찬이란 신라의 두 번째 관등이며 상주 행군 대총관이란 상주 지방에 설치된 군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 상주는 신라가 경주 다음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던 군사도시였다. 즉 신라 최고 군부의 사령관으로 발탁되는 김유신.

0: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오늘 마음껏 드세요.
1: 나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0: 함양주 사령관이 되신 지 꼭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신라 군부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2: 출신 성분의 핸디캡으로 오랜 세월 칼만 갈며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김유신은
3: 김유신을 암랑주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2: 53살에 상주행군 대총관이란 자리에 오르며 대외적으로 신라군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부상한다.
0: 아니 근데 전 풍월주들이 마련한 파티에는 왜...
1: 잘 나갈 때일수록 자중을 해야 한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들썩이다 보면 반드시 실수라는 걸 하게 돼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자리에 앉지 않았느냐?
0: 예, 형님.
1: 우리는 긴 세월 신라의 이방인으로 신라의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2: 김유신의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주홍 글씨, 가야.
1: 그런 만큼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고 내가 실수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작자들이 궁 안엔 얼마든지 있어. 내 편보다는 내 편이 아닌 자들이 더 많겠지. 이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0: 감히 어느 자가 형님을...
1: 지금은 나란 존재가 절실한 때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제거할 명분을 101가지라도 만들...

0: 너네를 위인들이야.
1: 아니, 신라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단 말씀입니까?
0: 우린 누가 뭐래도 신라인이다.
1: 예? 아니, 하면 앞서 하신 말씀은?
0: 땅을 바꿀 수는 없으니 사람을 바꿔야지.
1: 형님.

0: 당분간 백제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군이 정비되는 대로 고구려와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2: 백제는 백제대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우리 신라의 원한이 많을 테니 두 나라가 손을 잡을 거란 말이냐?
0: 백제가 섣불리 보복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고구려와의 동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우리를 친다면 승산이 있겠느냐?
1: 배하...
2: 대답을 하게, 김유신 장군.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친다면 우리 신라의 운명은 어찌 되는 건가?
0: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 연합군을 상대해 살아날 확률은 운을 바라는 수밖에는.
1: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마마.
2: 어떻게?
1: 우리 신라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단 한 나라, 우리 신라의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는 나라,
2: 당나라?
0: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을 경우를 대비해 당나라와 미리 화친을 맺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하.
2: 외교라는 건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내놓아야 하는 거라고 들었다.
1: 당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둘이 아니라 셋, 넷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우리 신라의 생명이 그렇게 위급하다는 얘기냐?
1: 제가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3: 648년 겨울, 진덕여왕은 보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한다.
1: 내가 이 뱃길을 저 노래를 들으며 몇 번이나 오갔는지 아들, 너는 아느냐?
4: 그 아버지가 이 뱃길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노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소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3: 그건 나도 모릅니다. 특히 저 노래는 더 모릅니다. 김춘추는 셋째 아들 문왕을 데리고 당나라로 향한다.
1: 오늘은 네가 곁에 있어서 그런가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구나.
4: 아빠,
1: 저 바다가 끝나는 그곳에 당나라가 있다. 당나라.

0: 아이고 허예은.
1: 우리 형은 진짜
2: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1: 아, 못 따라하겠네. 조민수?
3: 가만 있어봐. 감물성 동잠성 상주 행군 아 영원하기 힘들다 김자영.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여름휴가철 힐링여행지 몇 군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름휴가는 온 가족이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신중하게 여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자녀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갈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도권의 섬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영흥도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흥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에 영흥대교가 개통된 이후로는 배를 타지 않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영흥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을 찾아가려면 영흥대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 해안도를 따라 4km쯤 가면 되는데요. 십리포라는 이름은 영흥도 진도 선착장에서 십리, 즉 4km쯤 떨어진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는 걷기 좋은 길인 십리포 해변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십리포 해변길은 대부분 바닷가를 따라 안전한 나무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흥도 해안선의 삐죽 튀어나온 지점에는 아담한 크기의 쉼터 겸 전망대도 세워져 있습니다. 영흥도에 이어 찾아갈 힐링 여행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연화도입니다. 그 이름도 예쁜 연화도는 통영항에서 14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데요. KBS 드라마인 연애의 발견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연화도는 섬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연화도에는 두 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코스 가운데 인기가 많은 코스는 연화마을을 출발해서 연화봉, 보더감, 용머리 해안 등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A코스입니다. A코스를 걷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연화도를 대표하는 자연 절경으로는 용머리 해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연화도 보더감에서 바라보는 절경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연화도에 이어 찾아갈 힐링 여행지는 국립공원공단의 힐링 숲길 3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월악산 하늘재 숲길입니다. 월악산 하늘재 숲길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충주시 상무면을 잇는 약 2km 길이의 호젓한 숲길인데요. 탐방로가 완만한 편이라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은 탐방로입니다. 월악산 하늘재 숲길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서가 깊습니다. 하늘재는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열린 고깃길인데요. 신라 아달라왕 때인 156년에 중령과 조령 사이의 낮은 고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힐링여행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태화강 십리대숲입니다. 태화강 십리대숲은 최근 들어 울산의 생태여행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태화강 대공원 서쪽의 오산에서 태화로까지 4km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대나무 숲을 걸으면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휴가철 힐링 여행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

0: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1: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는 이름을 지닌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길래 응급실을 찾을 정도인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재발이 잦은 질환일까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요.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평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길래 통증부터 떠올릴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로결석은 원인을 궁금해하기 전에 통증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픈가요?
1: 예, 요로결석 통증은 산통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통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꼽힙니다.
0: 네.
1: 갑자기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밀려오는 게 특징이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줄지 않아서 환자들이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요로결석은 여름에 많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중에 계절도 포함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양이 줄게 되는데 이러면서 네. 결석 성분이 좀 더 침전되기가 쉬워지면서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0: 요로결석은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정확히 말하면은 그 콩팥 신장에서 돌이 생성되는데
0: 네.
1: 그 돌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신장에 있던 돌이 있으면 신장 결석, 요관으로 떨어지다가 걸리면 요관 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 있으면 방광 결석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요로라는 소변길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신장에서 네. 생겨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기 더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소변길에 어디나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가요?
1: 원인은 우선 소변 속에 칼슘이랑 수산, 요산 등의 농도가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결정체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0: 네.
1: 물론 결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 그렇게 돌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 때문인지 담석과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1: 예, 담석이랑 그 신장결석, 요관결석은 아예 다른 분야인데요. 담석은 네. 그 흔히 쓸개라고 하죠. 담즙 성분들이 뭉치는 것고
0: 네.
1: 그거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말하는 요로결석은 신장, 소변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성 기전이 다른데
0: 네.
1: 환자분들이 그 외래 진료에서 의사소통할 때도 두 가지 단어를 좀 혼용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변길에 생기는 요로결석. 또 담낭에 생기는 결석까지 위치부터 전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위치도 원인도 다 진료과도 신장결석이

0: 고관결석은 비뇨기과에서 보지만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외과나 혹은 소화기내과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1: 남성들에게 요로결석이 더 많은가요?
0: 예, 남성이 여성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최근에 또 식습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도 충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정확한 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이 좀 소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수분 섭취량이 조금 적은 편들이 있고 또 알려진 바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1: 요로결석은 통증 때문인지 증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옆구리가 쑤시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낮보다 새벽에 특히 더 아프다. 얘기가 많거든요. 요로결석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0: 네, 흔히 말하는 옆구리랑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고 새벽에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신장이 사실 우리 몸의 앞쪽에는 그 장이 지나가는 대장 소장들이 있고 소변이 지나가는 신장과 요관들은 등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통증을 허리 통증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요관 요로결석의 특징들은 몸을 안으로 약간 말듯이 숙이면 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배를 웅크리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요관결석을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1: 증상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0: 예,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간헐적 산통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옆구리나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통증 외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0: 공반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결석이 있는 통증이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오심,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등은 잔뇨감,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그런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응급실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검사하면 요로결석은 진단이 가능한가요?
0: 네,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영상에서 결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이게 급성 통증 시점에 검사하는 게 진단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1: 진단은 이제 어떤 검사를 알게 되는 건가요?
0: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요로결석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CT입니다. CT를 통해서 그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런 건 이제 통증, 우선은 밤에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밤에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던가 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약간의 자연 배출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낮에 이제 낮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비뇨기과를 응급실이 아닌 비뇨기과 방문해서 결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그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요로결석에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까?
0: 네. 급성에 뭐 갑작스럽게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은 이게 결석이 위치가 있어도 요 소변에 나오는 길목을 꽉 막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막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없이 그냥 거기서 서서히 자라나는 결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나 수술은 급성으로 온 요로결석의 치료인가요?
0: 급성 만성보다는 이제 결석의 크기나 위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1: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0: 요거는 이제 조금 결석의 크기가 작고 요관에 걸려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장점으로는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등 쪽에서 충격을 주면 그 에너지가 돌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돌을 좀 더 작게 깨부수고 나오는 형태고요. 작은 돌은 이걸로 깨고 다음에 이제 환자가 물을 많이 먹고 걸어다니면 이제 이후에 자연 배출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5mm를 넘어가는 약간의 큰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충격파로 안 깨진 매우 단단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충격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저희 같은 큰 병원을 오면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1: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0: 체충격파를 하게 될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결석을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다고 하면은 짧게는 30분에서 아주 큰 돌의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1: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마시나요?

0: 해야 될까요? 자연 배출을 돕는 거잖아요.
1: 예, 그렇게 돼요.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약 2,500cc, 약 하루에 2.5리터 정도 그 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요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네. 조금 많이 먹어야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4에서 5ml 정도는 그 정도 물을 먹으면 앞으로 재발과 또 생긴 돌을 자연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럼 결석의 크기가 작으면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합니까?
1: 예, 맞습니다. 최대 4에서 5mm 정도까지의 작은 결석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를 먹고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는 돌이 다 배출돼서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자연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맥주 자체가 우선은 그래도 술이고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도 있으면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알코올과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석 형성에 또 좀 불리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그냥 결석 배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생수를 2.5리터 정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0: 체외 충격파 재석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예, 그런 경우들은 반복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 간격 혹은 2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0: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도 하는 건가요?
1: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은 하지 않게 되고요. 한 번에 한 시간 하고 나서 1, 2주 있다가 돌이 조금 더 작아지거나 하면 다시 또 한 번 한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째쯤에 예를 들어서 돌이 금이 가면서 쭉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남아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체외 충격파 재석술은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0: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1: 네, 쇄석술로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은 결석이 너무 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쇄석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0: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법이 다양한지도 궁금한데요.
1: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로 하는 방법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방광을 더 지나서 요관까지 들어가서 결석을 접근한 다음에 그 내시경에서 이제 조그만한 레이저가 하나 나옵니다. 레이저로 돌을 다 부수고 다음에 인형 뽑기 같은 집게로 돌을 다 끄집어내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표준 방법입니다.
0: 내시경 수술이라서 회복도 빠르겠네요.
1: 예, 그 환자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수술하고 다음 날 퇴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0: 시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안 되면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예, 저희 같은 그 큰 병원에는 이렇게 1차 병원에서 쇄석술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건 체외 충격파로 안 깨질 정도로 매우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보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시술적 치료부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1: 요거는 약간의 그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들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결석이 몸에 있는 거를 빨리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가 좀 겁이 나거나 입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차 병원에서 쇄석술로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습니다.
0: 네. 유난히 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1: 예, 그 말했듯이만 그 돌이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돌들의 다 원인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돌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탈수가 좀 잘 되는 사람은 돌이 잘 생기기도 하고 갑상선,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외 유전적으로도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 후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이게 단순히 물을 안 먹어서 생긴 결석이 아니라 유전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병들로 인해 체질적 요인이 있으면은 재발이 꽤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압니다. 이게 어떤 통증이 왔을 때 6개월, 1년 뒤에 왔을 때 예전에 했던 돌 수술을 또 해야겠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내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0: 다시 생기면 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1: 예, 대부분은 했던 방법 내시경 수술로 같이 하게 됩니다.
0: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0: 음식 그리고 뭐 짠 음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돌이 한번 생겼었던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가까운 병원에서 추적을 해서 너무 커져서 흉수술을 하기 전에 작은 결석일 때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재발 방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1: 네.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증상으로 전조 증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에 민감해야 될까요?
0: 그 옆구리 통증인과 그 약간의 그 아랫배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비슷 그 신장에서도 생기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양쪽 신장에서 한쪽에 생기는 분들은 자기 통증을 자기가 좀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여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물어보면은 네. 결석 통증이 출산할 때보다 더 아팠다라고 어허. 말씀을 하시긴 해서
1: 네.
0: 이게 통증이 저희는 남자들은 출산 내 통증은 모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요관 결석 통증이 그 정도 심한 거구나라고 추측하고 저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이의 내 고향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쪽 발바닥 가운데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경우가 평발로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평발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평발이 주는 일상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발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평발도 있고 칼발로 불리는 아치가 높은 발도 있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발이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네. 발 모양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양발이 근데 대개는 비슷하지만 네. 어느 분은 또 한 발은 평발이고 한 발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발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치가 낮고 높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김새의 차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인 걸까요?
1: 발이 그저 모양에 따라서 평발이면 뭐 어떻고 뭐 칼발 또는 요적이면 어떻고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모양이 어떠면은 기능이 어떻다 그런 것보다도 발은 참 그 기능이 묘합니다. 이 지면에 디디고 서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울퉁불퉁한 지면에도 서 있고 평평한 지면에도 서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이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하면은 그런 지면에 이렇게 바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또는 뛰어갈 때 지면을 차고 나갈 때는 발이 딱딱해져야 이렇게 뻣뻣해져야지 그 지면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이 체중

0: 부의 시기에 따라서 그냥 디디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완전히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발이 뒤꿈치를 들리면서부터는 발이 뻣뻣해지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평발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잘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발이 뻣뻣해지지 않고 계속 유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지면을 차고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중을 자기 몸을 몸무게를 타고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문제가 네. 생기는 겁니다.
1: 성장 과정을 보면 소아기에는 모두 평발이지 않나요?
0: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돌쟁이 돌지났다 뭐 2, 3세다 그러면 다 유연한 평발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모두 평발인데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이런 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인대, 뼈와 뼈 사이 인대 같은 것들이 튼튼해지면서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그 발이 아주 그때도 성인 비하면 유연한 발이 많지만 대부분은 평발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평발 자체로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0: 평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평발이 심한데 거의 평발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찰해보고 또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어봐서 평발인데 거기에다 기능적인 문제가 그 평발에 합당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네. 평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0: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뭔가 자꾸 잘 조금만 걸으면 왠지 걷는 걸 싫어합니다. 되게 평발, 애들, 애기 때부터 평발이 심한 사람은 되게 걷기를 싫어해요. 애들이. 뭔가 좀 남들하고 잘 이렇게 똑같이 뛰어놀고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더 이제 성인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느 연령대든지 생기지만은 중년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발 기능 자체가 이제 점점 힘줄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그래가면서 평발이 원래 평발이 있던 사람이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우리가 발의 형태를 생각할 때 사진으로 보면 뼈가 아주 많지 않나요? 그럼 뼈의 정렬 상태가 어그러지는 게 문제인 걸까요?
0: 뼈가 이루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절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인대가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움직이게 딱 붙들어주고 있는데 평발이 되면은 정상적인 뼈와 뼈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거죠. 인대가 유연하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뼈들의 관계를 보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평발입니다.
1: 평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랄까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0: 이제 가령 뭐 어느 병이든지 이제 기준은 다 있죠. 근데 각도가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 기준에 들어서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대개는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에 이제 평발이 정도가 심할수록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평발이 심한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발이 심한데도 별로 증세가 없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어떤 기준선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랑 진찰 소견이랑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판단하게 됩니다.
1: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평발인 분들에게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의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발이 유연하다는 건 족저 근막을 예를 들면은 족저 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힘줄 같은 거거든요. 아치를 유지, 활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활을 딱 당기는 그 활 시위, 활줄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그 늘어지면은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서 있고 걸을 때마다 지나치게 그 힘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또한 그 아킬레스건도 대개는 평발인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킬레스 건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떨까요?
0: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전에도 짧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예. 아킬레스건이 짧으니까 늘리면은 스트레칭이 되는 건 늘린다는 거니까 네.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평발도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네. 또 일반적으로도 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힘줄이 짧은 상태에서 그걸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힘줄이 늘어나는지 실제로 확증이 없고 아마도 그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칭을 하면은 아킬레스 힘줄은 늘어나지 않고 발 중간에가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증세가 없던 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또는 뭐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분 경우에는 뭐 일단 스트레칭 같은 뭐를 해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평발은 무조건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안 하면 너무 짧아져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증세가 있는 분이 스트레칭해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확증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평발인 분들 중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수술 안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게 평발이 수술해서 낫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평발인 분들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인데 이제 더 문제는 그 평발은 뭐 수술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기능 장애가 많고 수술을 하면은 정말 좋아지게 생긴 분들도 수술을 이건 평발을 무슨 수술하냐 이래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물론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능 장애가 많고 이럴 때는 한 번은 진료를 받고서 그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기능 장애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 아프고 잘 못 쓰고 조금만 걸어도 발이 뭔가 불편해서 자꾸 안 걷게 된다든지 운동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평발로 인해서 발바닥의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근데 아치가 낮아지니까 그냥 뒤지고 쓰면은 아치가 낮아지니까 발바닥의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1: 또 종아리가 당긴다는 표현도 하고요. 발목 안쪽과 바깥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0: 이 평발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발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치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3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뒤꿈치가 옆으로 틀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 힘줄 때문에 팽팽하고 발목이 정상적으로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봐서 걸을 때는 보통 팔자걸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발의 발목의 안쪽, 바깥쪽, 발바닥, 종아리 어느 부분에든지 통증이 다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발목 불안정성으로 자주 삐끗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심하면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이것이 발목이 뼈가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 부분이 연골이 먼저 닳습니다. 근데 그 닳기 전에 발이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으로 뼈끼리 닿아가지고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접질리게 됩니다. 접질리는 분이 다 평발은 아니지만 평발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접질립니다.
1: 그렇군요.
0: 그중에 또 소수가 심한 분들이 발목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1: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평발인 분들은 내가 교정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거든요.
0: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궁금한데 이걸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발이 되는 게

0: 경직성은 그냥 앉아서 디디지 않고 내 발을 자기가 들여다봐도 발바닥이 판판한 겁니다.
1: 예.
0: 그러면은 강직성이고 유연성은 앉아있을 때는 발바닥 보면은 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디디면은 쭉 가라앉아서 평발이 되는 게 유연성 평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발 환자분들이 내가 평발이에요. 난 평발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 내 발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거든요. 그거는 유연성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1: 앞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통증과 또 힘줄과 인대의 변성이 오면서 일상의 불편이 커지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걷는 거, 또 걷는 거는 그나마 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이거 불편해서 운동을 못한다든지
1: 예.
0: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겠지요. 잘 걷는 것이 우선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1: 예.
0: 그것이 일상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라든지
1: 예.
0: 그러면은 수술을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교정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0: 이제 평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예.
0: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되는 건 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아직 의견들 차이도 있고 또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우선 크게 나눠서 우리가 평발 그러면 어린이 평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성장기.
1: 예.
0: 그다음에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성인 평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예.
0: 소아 평발은 대개는 막 이렇게 소아 평발 아직 덜 자란 애를 뼈를 끊어 갖고 교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보호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도 예. 가능하면 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1: 예.
0: 이제 성인이 됐다 뼈가 다 자랐다 그런데 정말 심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는 뼈를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고
1: 예.
0: 그 수술마다 부작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가 이 전문적으로 평발을 많이 경험이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뭐 10여 년간 벌써 쭉 해오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세계 족부학회에서도 제 방법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합니다. 평발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진찰과 이런 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럼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걸까요?
0: 그렇죠. 그 변형이 어느 관절에 있느냐. 발에 뼈가 많은데 어느 관절에 뼈가 이 주로 변형이 생기는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아무래도 이제 발을 수술하면은 제일 불편한 게 처음에 이제 잘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하고 한 3개월간은 정상적으로 걷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3개월 되면 마음대로 걷는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못 걷느냐? 그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못 걷는 기간이 대개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발 짚고 다니고 크게 이제 윤곽을 말하면 한 석 달 되면 잘 걷는다. 이게 대충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양쪽 발을 같이 수술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0: 그렇습니다. 양쪽 발은 수술하기 어려운데 어린이들 평발을 수술할 때는 그거는 이제 뼈를 건드리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평발이 심해서 문제가 될 때는 그거는 간단한 수술을 양쪽에 하고 그거는 바로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런 수술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평발인 분들이 그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네요.
0: 흔치 않습니다. 전체 평발인 분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평발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헤매고 다니는 분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1: 그러니까
0: 전체 평발에서 빈도가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드문 거는 사실입니다. 심한 분들은 기능상이 굉장히 심한 증세가 있습니다.
1: 정확히 진단을 받고

0: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1: 네네.
0: 평발인 분들이 수술까지 가진 않더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1: 그 아까 처음에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통증이 없는 그런 그 스트레칭에 대해 더 나쁘다 그런 정도 아니라면 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는 이제 발 자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력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에 각가지 운동을 해서 발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는 평발인 분들한테 꼭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동법 아니면 그다음에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네. 깔창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검정 치마의 링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에 나오는 썩다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 돼서 속이 푹푹 썩는다, 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이 무척 썩는다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썩다의 사동사로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든다고 할 때는 썩이다와 썩히다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썩이다를 씁니다.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썩히다는 음식을 썩게 만든다든지 물건이나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든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업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